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0: 9월이라 날이 빨리 저무는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깔려서 오후 4시도 되지 않아서 벌써 어렴풋이 어둠이 깃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오강은 낮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이때 김우래가 대나무로 엮어 만든 뗏목을 둘쳐맨 돌격대를 거느리고 단주입으로 왔다.
1: 보고 드립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돌격대가 왔습니다.
0: 김우래가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동정이 그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돌격대는 여덟 사람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이 빠졌지?
2: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갑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동지도 간다고?
0: 황소가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1: 배장이 거느리고 간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0: 김우래가 대답했다.
1: 학질이 금방 나았는데 강물에 들었었다가 괜히, 그리고 오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에는 어떻게 얼굴을 돌고 다니겠습니까?
0: 그는 고개를 숙였다.
1: 동지는 전년을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0: 한동정이 눈을 부릅떴다.
1: 괜찮습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때가 되면은 불연장, 일패장이 모두 해낼 수가 있습니다.
0: 그는 때가 되면이라고 말을 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얼른 결심이 안 서는지 과단한 한동정도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끼는 부하 간부를 내보내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어서인 듯하였다. 황서도 탄장을 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1: 단장 동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결점을 굳혔습니다.
0: 황소가 눈짓을 하자 한동정은 그제야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다.
1: 좋습니다. 가세요. 사람 참.
0: 그러더니 허위병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1: 왕동지, 내 물통 좀 주지.
0: 허위병은 몸에서 묵직한 군용 물통을 벗어 건네주었다. 한동정은 물통을 받아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씩 웃었다.
1: 이건 내가 옆행에 있는 술집에서 산 건데 아직 마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1935년 양력설이고 또 동지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날이기도 하니 내가 한턱 내지. 자, 다들.

0: 내 술잔 한 잔씩 받으세요. 김우래가 먼저 범랑 한 그릇을 꺼내들자 다른 전사들도 주섬주섬 술잔으로 삼을 만한 그릇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구석진 곳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동정이 술병을 들고 다가가 보니 양미귀였다. 누군가 했더니 조선사령이구만. 동지도 가고 싶습니까? 대목은 10개쯤 엮어 놓았으니 넉넉할 겁니다. 양미귀가 웃으며 말했다. 한동정은 순식간에 얼굴이 불기태지였다. 우리 단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요. 뭐 전사 전군단에 소문이 파다할 겁니다. 그런데 다들 내가 왜 술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광부로 일할 때 버릇이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석탄을 캐려면은 갱에 들어가 밧줄을 어깨에 메고 알몸으로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지요. 자, 시간이 되지 않았나? 황소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서 강으로 갑시다. 사람들은 뗏목을 메고 산비탈을 따라 강가로 갔다. 한동정과 김우래가 뒤에서 걸었다. 산길이 미끄러워 빨리 갈 수가 없었다.
1: 김우래!
0: 단장이 부르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멈추었다.
1: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상황이 닥치든 침착해야 돼요. 무작정 덤비지 말고. 네, 단장 동지.
0: 김우래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1: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2: 동지는 강서 홍국 사람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2: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0: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한동정은 김우래의 마지막 몇 마디는 똑똑히 듣지를 못했다. 그들은 벌써 골짜기를 다 내려가 사람들이 호랑이 굴이라고 부르는 곳에 닿았다. 강물이 세차게 굴벽을 두드리는 곳에서는 마치 북소리 같기도 하고 낮게 깔린 우레소리 같기도 한 물소리가 났다. 전사들은 마을 사람들이 배를 띄울 만한 곳이라고 귀띔해준 곳에 뗏목을 띄웠다.
1: 기슭에 올라가면 꼭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0: 한동정이 손나팔을 만들어가며 힘껏 외치었다.
1: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0: 황소도 소리를 쳤다.
1: 지휘관 동지들 마음 놓으십시오.
0: 김우래와 전사들이 뗏목 위에서 대답했다. 노젓는 소리가 얼마쯤 들려왔지만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삽시간에 모든 것이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오직 바람소리와 세찬 물결 소리만 남았다. 한동정에게는 한없이 애타는 밤이었다. 기물에 들어 반대쪽 강기슭에 닿게 되면 손전등을 깜빡이라고 미리 말해주었지만 1시간, 2시간 눈이 빠지도록 지켜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강기슭을 애타게 바라보았지만 그저 깜깜하기만 하였다. 자정이 되면서 오싹한 추위가 몰려왔다. 짖는 가비에 옷이 푹 젖어 몸이 푸르르 떨리었다. 기어이 달이 났나 보군. 여덟 사람이 또 잘못됐어. 한동정은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김우래를 괜히 보냈구나 후회스러워했다. 그렇다면 새벽에 하기로 한 공격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새벽 1시쯤 본부에서는 동이 트면은 설악과 주훈원이 이끄는 추격 부대가 계속 뒤쫓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보내왔다. 한동정과 황소는 결단을 내렸다. 작전대로 일령을 돌격대로 삼아 어둠 속에서 뗏목 외선계를 강기슭으로 옮기었다. 날이 희부하게 밝아오면서 검푸른 강물이 어렴풋이 보이자 중기관총, 경기관총들이 어무 사격을 부부했다. 홍군 전사들은 뗏목이 뒤에 올라 강물을 가르며 전진했다.

뱀목들이 강 한가운데를 넘어서자 한동정이 흥분해서 외치었다. 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힘을 내세요. 맨 앞에서 달리던 뱀목이 강기슭에서 50m도 안 되는 곳에 이르렀다. 금세 반대쪽이 닿을 듯한 기세였다. 그런데 한동지, 적들이 왜 저 아래로 총을 쏘아 대는 거지? 황소가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아래에 대고 총을 쏘다니. 아무래도 벼랑 아래 사람이 있나 보군. 한동정이 망원경을 받아들었다. 적들이 정말 벼랑 아래쪽으로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 틈을 타 뗏목이 강기슭에 이르렀다.

푸릉푸릉 밝아오는 아침빛을 뚫고 삽시간에 적의 진지 돌레에서 수리탄이 터지며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적들은 정신없이 참호를 뛰어나와 산 꼭대기로 도망치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쭉 늘어선 뜨끌나무 가장자리를 따라 부지런히 쫓아갔다. 뒤따르는 부대가 곧 강기슭에 닿았다. 그 뒤로도 자그마한 뗏목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반대편 강

기습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한동정은 막도 내려가는 뗏목에 아직 자리가 남은 것을 보더니 정치위원을 툭 치며 말했다. 황동지, 여기를 좀 맡아주게. 나는 가봐야겠네. 황소가 미쳐 붙잡기도 전에 그는 뗏목에 뛰어올랐다. 호위병과 참모도 같이 올라탔다. 황동지, 적들의 반격을 조심해야 하네. 잊지 말고 지원사격을 해주게. 그는 뱃머리에 서서 손을 쳐며 소리를 쳤다. 아이고, 저 성질머리하고는. 황소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뱃목은 어느새 검푸른 안개비가 자욱한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0: 전투는 생각 밖으로 빨리 끝났다. 한동정이 기슭에 올랐을 때는 홍군이 벌써 적들의 주요 진지를 점령한 뒤였다. 한동정 일행이 한결 여유롭게 산허리 푸른 벽돌로 쌓은 사격진지 앞을 지나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었다. 사창을 든 김우래와 이련 전사들이 포로 수십 명을 사로잡아 사격진지 문으로 나오고 있었다. 한동정이 놀라며 물었다. 김우래, 이 사람 도대체 어찌는 반인가요?
1: 보고 드립니다, 단장 동지. 어젯밤 강을 건넜지만 적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산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2: 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1: 손전등을 붉은 천으로 감아 한번 돌리는데 고척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곡괭이로 뭘 파는 소리가 쨍강쨍강 나는 바람에 더 해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2: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속만 태웠댔습니다.
0: 한동정은 김우래의 가슴을 툭 쳤다.
2: 우린 동제들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0: 김우래가 으쓱한 얼굴로 씩 웃었다. 곁에선 양미기도 몸에 총 여러 자루를 걸머쥔 채 싱글벙글거렸다.
2: 덩치, 어제 내가 따라준 술이 힘을 좀 썼지요?
1: 그럼요.
0: 양미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전사들은요, 말똥구리가 똥 굴릴 때처럼 서로 꼭 끼안고 밤을 샜습니다.
2: 그 술이 안 있더라면요, 아마 동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0: 오르도는 저마다 얼굴이 누렇고 깨져했다. 다들 회색 군복에 각반을 차고 대나무로 짠 배낭을 지고 대광주리를 들고 있었다.
1: 몇 사람한테 보로를 맡기고 어서 영장대로 적을 뒤쫓으라 하세요. 옛!
0: 김우래는 몇 사람을 남겨놓고 사창을 들고 앞으로 달려갔다. 한동정이 강기한 나루터 동쪽 기슭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 공병련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 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동정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정이었다.
1: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0: 정이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1: 다리 노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적이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0: 전애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1: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0: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더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강중윤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방 일백하여오게 되며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윤이라는 큰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고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시게 되며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윤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봉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이것이 바로 도강중윤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도 일정한 규모를 갖췄고 거기에는 뭐 입원 침대 수만 해도 50여 장이 있다며 중등 거의 가까운 이런 큰 그 병원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학한 진찰을 하시고 처방에 확실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와 이렇게 우수한 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멀리 애돌았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이 도강중연에는 여러 개 우수한 과실들이 지금 들어앉았습니다.

0: 다시 말하자면, 뭐, 물론 이사 선생님, 졸만 선생, 리맹길 선생, 그리고 책임형 피부과 전문 주임 선생,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준악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면서 확실한 치료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여기에는 또, 흠과 구강의 싱커 거창이라고 또 여기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 하게 되면,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알아주는 이사 선생 몇십 년간의 구강 치료 이런 경험, 그러니까 치과 치료 이런 경험이 있는 이런 이사 선생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치아를 교정하거나 혹은 여기에 틀니를 하거나 혹은 또 임플란트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찾아와서 치아 치료를 하고 나서 와 이렇게 치아를 했는데 잇몸이 편안하고 찰떡 씻기도 좋고 과일 씹어 누르기도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병원이 치과병원이 여기 안 잤구나 이 정도까지 치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그 책임형 피부과 주임 선생 계시는가 하면 또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운동이력과라고 있습니다. 운동이력과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X다리 교정이라든지 O형다리 교정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관절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다리가 내 다리라서 점차적으로서 회복하는 데는 운동요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여기 더불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도강 중년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널리 치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어떤 환자를 못 만났겠습니까? 그러면서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미 연수 경력도 있습니다. 북경대학 의과병원 부속병원이라면 상당한 실력파 이사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병보고 계시는 거기에서 확실한 그 진수 경력까지 갖고 있는가 하면 이미 길림성에서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서 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중풍이 당장 올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나는 분들 가운데서 특히 중풍 후유증으로서 반신을 제대로 못 쓰면서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어지거나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분들을 찾아보시면 확실한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지 그 외에 또한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식물신경물란, 말초신경염, 메뉴얼종합증 같은 것도 아주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은 조일만 선생 이사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해서 좋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두 명, 세 명 모두 여기를 찾아오는가 하면 그 외에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얘기 전화하고 찾아오시게 되면 아주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우수한 이사 선생, 절만 선생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저기 절만 선생님 치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나는 뭐 어째 치료 받는가 하게 되고 어느 여기 몇 년 전부터 이 심장을 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예.
2: 조금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움직여도 이내 숨이 잘 꼼짝 못하고 나가 걷게 되면 더합니다. 조금 나가.
0: 아, 예.
2: 예, 그래 잠깐만 가끔 가다가 숨이 답답하면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심리라는 게 고르지 않고 그런 때는 올라간다면 막 생기 없이 올라갑니다.
0: 예예.
2: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또 그냥 온종 아이 되고.
0: 네.
2: 하여튼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랬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얘 낮에 사람 더 바쁘고 머리랑 그냥 어지럽고 이런 증세였는데 네, 지금, 절만 선생 치료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아, 그랬습니까? 예.
2: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어지럽거나 무슨 이런 잠이 아니고 잠이 잘 올까다 예, 지금 낮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그리고 저기, 뭐니까, 이 심리가 봐서 조금 여지간에 많이 저기, 뭐니까 정상을 돌아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숨 자던 것도

0: 덜 차고 지금 아침에는 조금 지나가 지금 활동한다.
1: 예.
0: 원래는 활동도 크게 못했었는데.
1: 예.
0: 그래 이 선생님 치료를 받아보니까 확실히 이 선생님들이 말씀한 바 같이 정말 이게 저 명의입니다.
1: 예.
0: 예. 이 박수 병도 맥박을 딱딱 짚어내 내 말도 아닌데 가까다에 착각에 가까다에 딱딱 짚어내고 나의 정서 다 저기 이야기했을 때 예, 예, 딱 맞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저기 뭐냐 약값이도 좀 저준한다.
1: 아, 모두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예. 예.
0: 네, 그래서 야 이거 치료를 이렇게 효과를 이제 두 번 치료받을 때 이런 좋은 효과를 받을 지게 좀 갑자기 몇 번 더 치료해서 예, 완전 좀 병을 좀 근치되게 좀 하려고 내가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예.
0: 예. 예. 그리고 선생님인데, 오늘 그런 이야기하게 하고, 오늘 그러고 내, 거기 가서 그, 치과 있잖아. 내가 가서, 예, 치과, 이, 치과라는 게, 이게, 내 몇 년 전에 틀리를 했는데, 예, 뭐, 이제 내는 아이들이 다 틀리가 봐서 이게 잘, 뭐니까, 어떤 데는 더 빠져나오고 부서져나오고 이래가지고
1: 그래요? 예예 예.
0: 예, 원래는 말할 적에는 뭐 10년 뭐 너무 보장한다 되게 무슨 10년 다 이래 그래서 이번에 내가 치과 지금 했습니다.
1: 예
0: 틀리를 했습니다.
1: 예 흠과 구강에 예. 찾아오셨다. 예예 예. 예. 예. 경기 어떠세요?
0: 효과 찍은 그날에 한날부터 와서 예, 뭐 조금 딱딱한 게 아니고도 그렇게 이런 감각이 있지 않게
1: 예, 예.
0: 그리고 아주 이게 입안이가 그, 옛날엔 한 두세 번씩 댕겼습니다. 교정하더라고요.
1: 예.
0: 지금 뭐 잠깐 딱 하고 온게 지금 이렇게 편안합니다.
1: 모두 치아라고 있습니다. 이 흥가구강 수술은 상당한 실력파 이사선생님에게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예.
0: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또 친척이 한 분인데 그분도 내가 한 거 보고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나 지금 구분도 좀 하려고 오늘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요. 흠가구강 예약됐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찾아오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에서 젊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회사에 예, 와서 예. 머리 계속 뻥하면서 아프던데 머리 아프지 않고 이 거리 방송치 않았습니다.
1: 예.
3: 김과야 약을 같이 씁니다. 예.
1: 예.
3: 그런 게 지금 예, 영 잘 걸어 다닙니다. 지금요.
1: 예.
3: 그런데 무슨 문제 없습니다.
1: 예.
3: 이게 앞에 분도 이야기했지만 약값이 영 저렴합니다.
1: 모두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예. 예.
3: 그리고 예, 이 또 나는 또 2층 치과에 또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3: 했는데 원래는 딴 데서 들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노 자꾸 얘 팔이 그러니까 아니 그 자꾸 이렇게 씹어놓지 이제 팔을 거에 자꾸 입금을 씹어.
1: 입금은 그러니까 예예 예. 벌을 씹게 된다. 그렇죠. 예예. 예.
3: 집어넣지. 예. 그다음 또는 아래 발은 또 빼지 않고 소리 싸은 거 쭉 갈아뜨리고 소리 절반 양쪽 들리하는데 갈아놓거나 계속 입금이 아픕니다.
1: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예
3: 예. 예, 건방한 거 다 대줄 거 할까 했는데 싹 뻗고 예, 우도 하고 아래로 우한 게 딱 맞는 게 딴 데서 한 번에 들리한 줄 알았다. 예. 자꾸 가서 쓰러져야 된다. 아파서 이제 한 영도 없습니다.
1: 예.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본으로서 아주 만족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3: 예. 예. 젊은 선생님도 영용하시고, 예. 우리도 스스로서 많이 치료 당겼습니다.
1: 예.
3: 예. 계속 발을 먹고 당겼지, 잘 걸어당겼지. 난 또 이빨한 게 이렇게 썼지, 아까. 예. 도강 중년에서 정말 잘한다.
1: 도강 중년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와 아주 맨발을 찾았구나 가격도 허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또 팔아서 나는 출단 사람들 소개해 준다. 근데 사람들 갖다 다 칭찬한다.
1: 그렇죠. 예예. 예.
3: 오늘이니 우리 집에서 약도 쓰고 치료도 받자 하고 예, 우리 언니 또 이 뭡니까 이빨을 또 분리를 하자 가겠습니다.
1: 예, 치과병원 찾아오세요. 흥가구강을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예.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찾아오세요.
3: 예, 예 저희만까지 두 분은 오늘 예약한다. 예,
1: 예 저희만 주인 선생하고 치과병원 흥가구강 알았습니다. 예, 예
3: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지금 보유만 선생님 약을 한두 번 지금 썼습니다. 치료비를 받고, 예, 함쌈님의 못다 됐습니다.
1: 예.
4: 이 주축을

0: 좀 잠잠 잘 못 자고 또 이 낮에는 잠 같지도 않고 이래매 매기가 딱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금 이 지금 얼마 전에 약을 내 지금 두 번까지 썼습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지금 이 잠을 용편하게 잔다.
1: 아, 예, 예. 예 잠 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큰 치료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아침 일어나면 정신하는 것 같고 예, 영 이렇게 힘이 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예, 이 위장이가 난 영 안 좋아가지고 그래 예, 계속 음식을 바로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1: 예.
0: 이제 음식 가려 먹고 좀 먹으면 막 배도 불고 그다음에는 예, 이 막 트림도 올라오고 뭐 동시에도 또 예, 이 입안도 예, 막 쓰러운 것도 같고 냄새나 갖고 이랬는데 그래서 좀 약도 좀 써봤습니다 다른 데서 근데 그래서 효과가 거기서 거기던데 이번에 이 절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니 이런 증상과 지금 기본상 다 나왔습니다.
1: 절만 선생님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찾아가게 되면 환자가 너무 많아서 순서를 잡기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순서가 잡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죠.
0: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치료 더 받자고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절만 선생님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예.
0: 예.
1: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잘
2: 예,
1: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네.
1: 예.
3: 저는 예, 절만 선생님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아,
3: 이전엔 좀, 전번에는 그런, 절만 선생님께서 위병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데 지금 위병이 완전히 완치 되었습니다.
1: 어, 그래요? 예, 예.
3: 예, 예. 위병이 엄중했습니다.
1: 예.
3: 위궤양도 있고, 식소 미용도 이러던 게 지금 그 선생님께서 몇 번 치료받은 게 완전히 나서서 지금 영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그랬는가 뭐, 예, 오늘 또 예약하자 하는데, 그 다, 그래, 골과병이 좀 엄중했어요. 전번에 가서 한번 치료받은 게, 어떻게 해서 온지, 허리 다리를 못 썼어. 그 허리,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막 내리, 요충간판 탈출 있고, 불수성 황도염이 있었어요. 허리 날은 더 한다. 완전 뭐, 벌써 전기업 안 가신다. 막, 그래서 발이 내리 쏘고, 막 장아땡이면, 요충간판 탈출이 있어서 허리부터 막 미리, 신다리부터, 그래서, 장단지고, 그래 막 장아땡이면 아프고, 그렇게 이 선생님이, 무슨 내가 보고 또 알더라 말은.
1: 아, 예. 절만 선생 찾아보셨는데. 예.
3: 턱 짚어보고 어디 아프게 하는가 만져보고서 저리 친구하고 중약을 되게 결합하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3: 그런 게, 친구도 잘 먹고 친구만 게 저리 그달로 시원하고, 그 다음에 중약도 한번 줘다 먹은 게, 용이 없으면 예. 저녁에 우리 썸이 아프고, 예. 다리 아파 나 걸지 못해. 요즘엔 약간 술이 벌린 사람들 지금.
1: 예, 예.
3: 그리고 그냥 저리고 쏘고 해서 톡톡 대기대 아프던 그 순서에 많이 좋아서 그냥 오늘 또 중약을 한 번 더 줘서 그럽니다.
1: 노중이니까 여러 가지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환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처방이 확실하지요.
3: 그래서 저 중약이 가시도 용 아이 비싼다.
1: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 예, 예 가시 들으면 예. 단단히 중약이 괜히 비싼데 이제 중약은 비싸지도 줄이고 또 백성들 특히 조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돼서 난 오늘 가거니와 몇 번 한 서는 몇 번 더 못 사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예.
3: 오늘 예약해 주세요.
1: 오늘 예약입니다. 이 전화번호 대기하면
3: 예,
1: 예약된 겁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 리민길 그 선생님 배우고,
1: 아, 예.
4: 나는 위가 저 소화가 아예 됐어. 그래서
1: 예.
4: 아, 유일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어쨌든 이 이사가 괜찮다 이사 이 저 가 배우면 한 약은 나서 것을 하다 또 자꾸 재발하고 이기를 당한.
1: 그렇죠, 만성 질병이니까 제때 치료해야 됩니다.
4: 예, 리민길 선생님이 보고서 그 배우 한 번 계란 먹었는데 벌써 예, 저기 낫더라만다.
1: 예.
4: 그래서 저 무시하다는 이 소화가 배가 항상 불어나고 울 올림이고 냄새가 나고 이러던 게 지금은 배까지 쑥 꺼지니까는 자연적 아래는 내리민다만다.
1: 예.
4: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계란 뭐 무작 여행하자게.
1: 아 리맹글 선생 소화계통에 예. 있어서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서는 소문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 이분은 토요일 빼곤 다 나오십니다.
4: 예.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절만 선생을 예약합시다. 예. 궁금하고, 예, 중풍, 후유증을 얻어.

0: 몇 번 조할만 선생 네 가서 친구도 하고 참냐고 몇 번 갖다 먹은 게 춤기지 흘리고 밥 받아들여 아이고 울음지 심하고 예 빙빙 돌아서 그랬던 게 어제는 붓기가 다 내리고 예 어제는 조금씩 걸습니다. 화장실을 지금 있고 댕기는데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김에 몇 번 더 가서 재우자고 오늘도 예약하자 그랬네.
1: 조할만 선생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전화 놓고 예. 금방 찾아오세요. 예. 건강하세요.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조일만 선생님이, 우리 형부가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1: 아, 예.
3: 예, 원래는 이렇게 쉬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이 되지 않고 춤이 한 짝으로 막 내려오면 아이 귀에 그런 눈이요 입이요 다 한짝으로 가고 반신을 잘 이렇게 다리 힘이 없어서 걸지 못하겠는데 그 선생님이 친구의 중약에 지금 뭐 치료라고 한 달 연기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간이 나빠서 수루마 엄마 한국에서 오니까 또 이렇게 모두 친구요 동창들을 못 알아들어 친척들이요 수루 말고 원래 수루 반가워 하는데 그래 놓으니까 알코올 간이 심해가지고 그 치료라 하면 또 재차 대포에 온다 하더라고요.
1: 예, 아 큰일이죠. 알코올 간이라는
3: 예, 게. 그래서 예. 지금 간 치료로 같이 받고 있는데 어제는 많이 동창 사람 다 돼가지고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아,
1: 예.
3: 우리 언니 있다가 아무래도 좋아질 때 빼내 치료할 때 조금 한두 번 더 치료받겠다 한다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오늘 예약해달라고.
1: 예, 조할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늘 빨리 예. 찾아오세요. 예.
3: 예. 그리고 그 뭔가 우리 언니 신입이가 그 이렇게 치과를 하고서는 너무 좋으니까나 우리 언니 있다가서 그 친구도 이렇게 이빨을 내거리 하니까나 거기서 용 잘하더라고 우리 신입이도 하고 용 좋아진다 하니까 그 거기 그 뭔가 친구가 또 예약해달랍니다. 거기 가서 그런 치아를 하겠다고.
1: 그렇게 하셔.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치과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에, 여러분들을 향해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기본으로서 치아를 금치 못할 정도로서 와 이렇게 좋은 치과 병원이 눈앞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니까 찾아오시면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우리 언니라의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장염이
1: 예.
4: 있어서 어저께 두 번 치료를 저기 침도 맞고 약도 두 번 썼는데 지금 많이 낫습니다.
1: 예.
4: 예, 원하면 소화도 되지 않아서 별로 다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한날에도 화장실 여러 번 다니던 게 이것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어서는 거의 정상으로 되나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왜 몸이 약해서 예, 지금 경추가 아파서 침을 맞고 있는데 그거 받지 못했어요. 더 그런 결장염을 권고히 하기도 하고 좀 몸을 터세 왔어요. 침을 맞겠는데 그 경추염도에 침을 맞는 게 지금 많이 낫답니다. 하루
1: 네.
4: 침수도 있고 목을 돌리던 쓰르쓰르 소리도 나고 그런 이렇게 몸까지 돌리던 게 이런 게 없답니다.
1: 네.
4: 그래 많이 낫으니까나 많이 나시거나 내일이 가려고 하면 그 옆에 친구분도에 뭐 그런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두 번 치료받았는데 지금 많이 났답니다. 결석이 약간 쏟아들었는지 그게 움직일 때는 영 아프던 게
1: 그렇죠.
4: 아프지 않고 지금 소화가 되면서 입도 쓰럽지 않고 몸도 났답니다.
1: 예.
4: 그래서 내일이 두 번 가려고 합니다.
1: 아,
4: 이명길 선생님.
1: 예, 네, 이명길 네. 선생한테 두 분이 내일 찾아오시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4: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5: 예, 네, 저는 이명길 선생님을 배우는 한담다.
1: 예.
5: 예, 저는 예, 수술한 지 한 4~5년 됐는데 계속 위를 빼지진 다글로 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밥도 많이 먹지 못한 데다 조금 먹으면 그게 소화되는 게 아니라 대비 다 그저 위로 올라옵니다.
1: 그렇죠. 내리 눌러야 되는 건데 얼리 깬다. 예. 그렇죠. 예예. 예.
5: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그저 시간 가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그것도 그런데 또 단당수업이 올라와서 단당수업이 올라온다면 그저 이불로 콧구멍으로
1: 그래요? 예예
5: 예. 예. 예. 예.
1: 단수업이 영유한다 그렇습니다. 예예
5: 예. 예.

0: 비지당에 들어갈 게 지금 올라오니까 힘들죠. 예.
1: 예, 그 담당 두비가 수분지, 매분지,
0: 그렇죠.
1: 고통스러워.
0: 예.
1: 그래,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도강 중년에 보면 맹맹이들이 많은데 어느 이사를 배우겠는가 생각하다. 그래도 위장도에는.
0: 류명규 선생 찾아보셨다. 그렇죠.
1: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선택해서 그 선생님이 약을 첫주 일주일치로 먹으니까 벌써 예. 그 단당즙이 올라온 거는 까딱 먹고 일없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큰 문제죠. 예, 예.
1: 위가 쓰리고 아프던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소화는 좀 그래도 예. 처음 조밥을 해서 한 공기 먹어봤습니다.
0: 그래요?
1: 아이고 했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그래 두 번째 또 첫약을 지금 거의 먹는데, 소화나 단당즙은 진해 아이 올라오고, 단즙은 아이 올라와서 미네 수분감이 없고, 그리고 위는 아이 쓰리고.
0: 예.
1: 그래서 나는, 아, 그 선생님은 그랬대다. 다리 골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0: 그렇죠. 중이니까 종합으로 해결합니다. 예. 예.
1: 골까고 뭐 이거 나는 지네 바빠놓니 그런 거는 이랬는지. 그래서 단즙이 올라오는 거 하고 소화되는 거만 해결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철저히 해결이 되고, 요즘 날씨가 이러니까 이럴 때면 골가가 세게 아픈데, 아예 아픈다. 다리고,
0: 그렇죠.
1: 그리고 많이
0: 됐습니다. 예, 예,
1: 예. 예. 그래, 선생님이 하도, 또막 이사분들을 소개도 하고.
0: 예, 예. 확실한 효과 예. 느끼시게 되었죠. 예.
1: 이민기 선생님이 치료로 받아보니, 선생님이 소개하고 어긋나지 않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1: 예, 감사합니다. 이민기 예. 선생님 용하고, 여기 선생님이 소개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간단히 한다.
0: 예.
1: 낯을 완전히 낯을 떼고서 치료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 요정 썼는데 완전히 낯은 건 안 가요.
0: 아, 그래요. 예. 대단하죠. 예, 치료 효과가. 예.
1: 예. 권고야. 예.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선생님 내 이사 모른다. 아, 이 위신으로 보고서 여기 우리 안던데 거리상에 멀지 내도 다리가 아파
0: 예.
1: 땡기기 불편하니까 전화를 해서 위신으로 병을 받는데 선생님 나로 위신 통화를 해서 저기 병을 받는데 내 병을 딱다 드러내고 예. 그리고 약 처방 띵게 어찌 약이 그럴 효과 있었나.
0: 그렇죠. 예, 예.
1: 예, 안도에 우리 친구도 하나 있는 게 내 너무 신기해서 살아 했더니 그 친구도 배우는데 이제 부축 갔다 왔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가서 친구로 하고 첨약을 써다 먹는 게 효과가 빠르다.
0: 너무 효과 좋다 하죠. 예.
1: 예, 예. 나를 치료라. 한 가지를 치료하다니까 여러 가지 병이 이렇게 났다고. 저도 그게 하도 신기하다고 그랬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예.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지금 도강 중년에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계십니다. 피부과 원장, 피부병원의 원장, 주임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분은 피부병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나라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에 속합니다. 이분은 줄곧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우리 연변중리병원에서 몇십 년간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면서 퇴직하고 이 병원에 빈청돼서 여기 와서 병보고 계시는데요. 대상포진이라든지 백점포이라든지 소보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병 가운데서는 어려운 후이츠자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특히 우리 겉에 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치료하게 되어 있으면 산후퇴라는 거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 삼복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네. 좋은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2: 그래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네, 방송 외로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독

도강정리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정리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리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문 부문 예측에 따르면 이번 강으로 목당강 간류의 홍수 최고 수위는 15일 도나시 시내를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나시 시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될수록 외출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식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홍수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첫째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름철 날씨는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기상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폭우예보가 발령된 날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고 산행, 하천, 산책, 야외활동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런 국지성 호우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비가 약하게 내리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 자, 둘째는 물이 차는 저지대와 하천 변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비가 계속되면 하천 수위가 순식간에 상승하며 급류가 형성됩니다. 평소에 건너던 작은 계곡과 하천도 폭우 시 갑자기 물이 불어나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하천변에서 사진 촬영, 물놀이, 산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 상가에도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모습이 보이면 즉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0: 네, 셋째는 차량 침수 상황에 대비한 운전 수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네, 폭우 시 도로는 수막 현상으로 미끄러워지고 하수구와 맨홀이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0: 로이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절대 무리하게 통과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정차해야 합니다. 이미 물이 찬 구간을 지나다 차가 멈췄을 경우에 신속하게 차량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차량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1: 잔디째는 산사태와 락석 위험지역을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비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산비탈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산 아래 주거지, 비탈길, 절개지 주변 위험함으로 접근을 삼가해야 합니다. 땅이 갈라지거나 흙가루가 떨어지는 소리나무가 흔들리는 현상이 관측되면 즉시 대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0: 네, 다섯째는 가정 내 수해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집안이 침수될 경우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감전 및 가스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잠그고 물 빠짐 시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침수 지역은 바닥 미끄럼과 전기 로선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 확인 후 활동해야 합니다.
1: 마지막으로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홍수, 침수,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119, 110에 신고하고 주변 이웃과 함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여름철 홍수 안전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수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누릴 것도 많습니다만 대비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특히는 홍수 대비 여름철에는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잘 장악해 두시고 타인과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요새는 뭐 라디오도 좋겠고 TV도 좋겠습니다만 휴대폰으로 수시로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휴대폰으로 문자가 뜨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래, 우리 모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이제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걸 대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도 함께 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특히 요즘 계곡 같은 데는 놀러 가는 걸 삼가시고 네. 가끔 비가 내리다가 하루 이틀씩 해가 쨍쨍 뜨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괜찮겠지 하고 계곡 주변에 놀러 가지 말아야 하고요. 또 야외 텐트 치고 또 계곡이 낮은 지대 낮은 곳에서 하룻밤 잔다거나 이런 행동은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아까 얘기드렸던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문 부문 예측에 따르면 이번 강우로 목단강 한류의 홍수 최고 수위가 15일 도나시 시내를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나시 시민분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될수록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말에 관한 퀴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람의 뜻으로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람의 뜻으로 알맞는 것입니다.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산, 2번 강, 3번 들, 4번 바다.
0: 네, 가람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일까요? 강일까요? 들이 될까요? 바다가 될까요? 네, 선택상 산, 강, 들, 바다 내어드렸는데 힌트 더 드린다면요. 요즘 기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람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될수록 외출을 피하시고 집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분

0: 계시다면 이제 강변 쪽 산책을 피하시고요. 거리 산책도 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산책 경로를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평소 늘 운동에 관심 많고 또 산책을 즐기는 분들

0: 산 같은 등산 같은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뭐 어떤 운동을 해도 괜찮은데 여름철 홍수철에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자, 2919333번 전화 알려져 있습니다.
1: 전 뭐 요즘에 이런 안전 대비 또 안전 우환들이 존재하는 요즘인데 이게 자연에서 오는 것들은 네. 우리가 또 어쩔 수가 없거든요.
0: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는 있잖아요.
1: 예, 주의를 하고 그걸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고 또 특히는 본인 매개인들이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잘 아신다면은 네. 뭐 그런 안전 우환이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0: 저는 그래서 요즘 저희 집 식구들 보고 이제 자꾸 놀러 다니지 말라고. 놀러 다닌 거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강변 쪽에 가지 말라고. 근데 여름이면 물을 떠날 수가 없어서 뭐 그냥 계곡 같은 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만은 꼭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실 요즘 계절이 가장 또 바깥 나들이 즐길 수 있는 적절한 계절인데
0: 요새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1: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또 홍수가 지는 곳이나 이런 곳들에는 우리가 여행을 또 피하거나 네. 예,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우리말 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고요. 가람의 뜻으로 알맞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산, 2번 강, 3번 들, 4번 바다.
0: 네, 힌트 제가 저희가 더 드렸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0: 기상예보가 왜 늘 나가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기상예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맞게 수시로 체크하는 방법이 참 필요합니다. 이제 어떨 때는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예보가 하루아침에 나왔다가 수시로 변하는 때를 대비해서 늘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두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에, 연기신은 어떻게 홍수대책이 안전하게 보냈습니까?
0: 네, 우리 저희가 또 대책을 잘 세우고 있죠. 괜찮죠, 다들?
1: 네.
0: 네.
1: 그래도 지난밤에는 시름 놓고 못 잤습니다.
0: 그러셨어요.
1: 예, 네. 비가 너무 맑고
0: 다들 수시로 이제 기상예보도 체크하고 또 어떻게 하라는 데 따라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님 문제 맞춰볼까요?
1: 네, 네. 지금 현재 문제 답은 별로 3번 들이 같습니다.
0: 들이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참여 감사하고요. 네. 네,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들 대책을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움직일 수도 있겠고 그래가지고 겁먹지 말고 세심하게 침착하게 대처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차는 저지대와 하천 변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2: 그렇죠. 예.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또 차량 침수 상황에 대비한 운전도 또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보고시 도로는 사실 수막 현상으로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0: 네.
2: 여러 하수구와 맨 돌이 물에 잠겨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보행을 하다가 그런 곳에 이제 조금 이제 잘못 빗딛거나 그러면은 또 안전이 네. 위험하기 때문에.
0: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차량 침수 상황에 대비해서 차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라면 얼른 차 밖을 빠져나가서 높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 놀러 가지 않은 이상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정부에서 알아서 또 대책을 세워주거든요. 그리고 가정 내 수해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 또 문은 꼭꼭 담겨 있는지,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또 이제 물에 집이 안에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였죠. 가람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산, 강, 들바다. 어머님께서 들이라고 해주셨어요. 정답 공개할게요.
2: 자, 정답은 바로 강이었습니다. 예. 이 가람은 순 우리말로 강을 뜻하는데요. 특히 맑고 깊게 흐르는 물줄기를 부드럽게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죠. 가람이 노을이 지네. 가람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쉬었다. 봄비가 내려 가람 물소리가 더 맑아졌다. 고기들이 가람 깊은 곳에서 헤엄친다. 참고로 강이라는 이 한자가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은 큰 물을

0: 강물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강을 정말 잘만 이용하면 수많은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데 요즘엔 강물이 좀 많이 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립니다.
0: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리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선택당 드리겠습니다. 1번 은하수, 2번 무지개, 3번 별똥별, 4번 해돋이.
1: 네, 다들 대자연의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다 대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세세대대로 살아왔는데 가끔 이렇게 눈도 내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강물이 불기도 하죠.
0: 네, 그렇죠. 네,
1: 참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체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큰 피해 없이 홍수 대비를 잘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평안한 생활을 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문제였죠. 미리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 될까요? 은하수일까요? 무지개일까요? 별똥별이 될까요? 해돋이가 될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요즘 사실 뭐 라디오 듣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오늘 전화 참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와 좀 미리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 될까요? 은하수 무지개 별똥별 해돋입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정답은 바로 1번 은하수였습니다. 미리내는 은하수의 순 우리말인데요. 미리는 용의 옛말, 내는 시내나 냇물, 그래서 용이 흐르는 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용처럼 길게 뻗은 별빛들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밤 하늘의 미리내가 참 곱구나, 시골 밤하늘의 미리내가 선명하게 펼쳐졌다, 친구와 언덕에 누워 미리내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 미리내가 수많은 별로 빛났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홍수 대비 여름철 안전상식 전해드렸는데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겁먹지 말고 이럴 때 뭐 가끔 보면요. 정확하지 않은 뉴스들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걸 믿지 마시고 라디오나 TV방송, 정규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늘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겁먹지 말고 이제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안전 지키는 것입니다. 굳이 뭐 비가 내릴 때 강에 가겠습니까? 하천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소 생활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고 이런 불필요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요즘 그리고 이제 영상 기술이 참 발달하고 그 영상을 만드는 그런 앱들이 참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0: 합성이 나오죠.
1: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론 참 재미로 또 앞으로의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앞으로의 발전 세상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홍수나 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런 뭐 좀 새로운 기술로 좀 만들어서 뭐 재미를 보려고 그런 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서 네. 그런 제일 믿지 말아야 될 것이 합성된 영상이나 자료. 맞아요. 그리고 누구 말하는 데 따르면 어떤 곳은 어떻게 됐다더라. 더라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벗기고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이제 정확하지 못한 소식 같은 것들은 그냥 귀뚱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1: 각 지역마다 공식 사이트가 다 있고 공식 네. 계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언론들마다 공식 언론들에서 정말 그런 사건 사고 소식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또 글 쓰고 또 보도를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또 우리 시민들을 믿고 뭐 그런 영상 속에 또 네. 다리는 것들은 가끔 또 이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안전은 스스로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아서 함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소식인지를 확인 잘하시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뭐 퀴즈로 한다기보다는 서로서로 교류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한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대하시고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름철 안전상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기상예보를 수시로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여름철 날씨는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기상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폭우 예보가 발령됐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시고 산행이나 하천 산책, 야외 활동을 절대 피해야겠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비가 약하게 내릴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 특히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시는데 산책로가 원래는 그 강변이었어요. 솔직히
1: 맞아요.
0: 늘 그러시거든요. 근데 요새는 강변만큼은 피해주시고 이제 그냥 일반 도로는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출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리고 저는 여기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낚시터가 있는데 우리 낚시를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비 오는 날에도 낚시꾼들은 그걸 마다하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리치는 폭우 때문에 그 낚시를 하는 그 장비들이 가끔 이제 물에 밀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장비가 사실 또 굉장히 낚시꾼들한테는 굉장히 또 비싼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빠진 걸 다시 건져오거나 그러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낚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폭우가 오다 이러면 이제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저는 이럴 때는 낚시는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물이 불어나게 되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어떨 땐 길가로 뛰어나온다고도 하는데 그 고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이제 고기들한테는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소 고기가 입질을 잘 안 나던 데로부터 이럴 땐 좀 입질을 많이 한다고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뭐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물이 차는 그런 저지대 뭐 낚시터도 좋겠고 하천변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하는 것을 좀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뭐 내가 얇은 물이라서 이제 다녔던 뭐 시골 마을 그런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건너가고 근데 그런 곳들도 이제 조금 물이 불 때는 삼가시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0: 덜덜덜 흐리는 시냇물이 큰물이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산속은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산속에는 아예 가지 마십시오.
1: 이렇게 작은 물살이 우리가 작은 물살이라고 해서 그걸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0: 작은 물돌이 있다는 것은 거기 언젠가는 큰 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비가 한 줄 내렸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1: 자, 그래서 이제 절대 하천변에서 우리가 아 자연의 그 모습들 비가 오는 모습 또 자연이 지금 물이 불어나서 그런 모습들을 촬영하거나 또 물놀이 그 산책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주택이나 지하 주차장, 지하 상가에도 출입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이제 차오른다 그러면은 즉시 빨리 이동해서 높은 지대로 네. 네,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차량이 만약 침수됐습니다. 그러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운전수칙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폭우 시의 도로는 수막 현상으로 많이 미끄러워집니다. 또 하수구와 맨홀이 물에 잠겨 보이지도 않고 사고 위험이 매우 높죠. 도로에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절대 물 위에서 통과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정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물이 찬 구간을 지나다 차가 멈췄잖아요. 신속하게 빨리 차량에서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대피하겠고요. 차량을 지키기 위해서 뭐 다시 돌아간다거나 이런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1: 자, 그리고 산사태 와락석 위험 지역을 철저히 피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은 이 산비탈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산날의 주거지, 비탈길, 뭐 절개지 주변은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갈라지거나 흙가루가 떨어지는 소리나무가 흔들리는 현상이 관측되면 즉시 대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가족 내 수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집안이 침수될 경우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감전 및 가스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잠그고 물 빠짐 시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침수 지역은 바닥 미끄럼과 전기류전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 확인 후 활동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왜서 저희가 이제 가짜 소식 믿지 말라고 하냐면 가끔씩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미삼아 그리고 가끔 다른 의도로 이게 안 정확하지 못한 소식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까 저희처럼 유추문범 예측에 따르면 이번 강우로 목단강 하류에 목단강 간류의 홍수 최고 수위가 오늘입니다. 바로 도노아시 시내를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도노아시 시민분들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될수록 외출을 삼가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전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나 TV 속의 뉴스 같은 것들을 수시로 확인해야지 뭐 휴대폰을 어째 따더라는 그렇하더라는 소식들을 믿지 마셔야겠습니다.
1: 사실 뭐 요즘은 핸드폰 하나 하면은 우리 어느 곳에서든 뭐든 실시간으로 그 각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영상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물론 올려서 많은 분들이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0: 대처가 필요할 때는 솔직히 정부 부문에서 알아서 예. 대피하도록 하게 합니다.
1: 그 지역마다 또 정부 부문에서 예. 다 이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믿고 자 오늘 우리말 퀴즈 시간입니다만
0: 두 문제만 내야 되셨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허허허허 웃음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전해야 되겠고요. 근데 저희가 막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떠도니는 안 정확한 소식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황황해 하실까 봐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도 내리고 가끔씩 자연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황해 하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요 우리 모두의 재산 안전, 생명 안전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 자, 오늘은 여러모로 우리가 퀴즈 시간입니다만 우리말 퀴즈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요즘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홍수 뭐 피해 또 홍수 대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안전 상식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얘기 나누고 또 상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가 오거나 또 호우가 발생할 시 꼭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상식대로 좀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 이번에 새로운 우대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99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가격 158원이라는 이런 새로운 가격이 공장 측에서 통지가 왔는데요. 지금 이 가격 인상 전에 특선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리는 우수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하기 전에 특선 우대 활동에 속하면서 만약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우대 정책이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이 따라갑니다. 이 눈에 붙이는 고약은 너무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눈의 모병을 해결하는 데 쓰는 이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한 각이게 되면 열흘 동안 붙일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598원 하고 있는데 한 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또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눈에 붙이는 고약이 지금 이 더운 계절에 들어서면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서 눈이 너무 건조하거나 혹은 또 눈이 너무 깔깔하거나 안통이 느껴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명서방을 쓰면서

0: 눈에 붙이는 과약까지 함께 쓰겠다며 기본으로서 밝은 눈, 건강한 눈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잘 이용해서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에 쓰고 있는데 나는 주요하게 혈압조절이 아주 잘 된다. 늘상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못 살리고 어린지도 몹시 났대는데 이거에 쓰고 혈압이 정상을 돌아가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정상을 돌아가니까 몸이 아주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이 귀가 늘상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랬는데 지금 사지원에 반냈으니까 기본상 다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도 좋아진 게 아닙니다. 무릎 관절이 늘상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 요즘 들어와서 지금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맹서방은 우리 언니가 지금 쓰는데 눈이 항상 부었고 그래서 침침하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눈이 이거 쓴 후에는 맑아지는 게 확실히 알린답니다.
0: 그럼요.
2: 예, 이 맹서방도 영 좋습니다. 가만히 써보니까.
0: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 맹서방일 겁니다. 예.
2: 그래, 왜? 이 눈이 항상 침침하고 눈물이 나던 게 어제는 완전히 이롭다, 제니까.
0: 예.
2: 얼마나 좋습니다.
0: 예.
2: 그래, 오늘이 우리 두부에 다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요즘 사지원 액을로 저는 한 달 넘게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이거 쓰면 저기 원래 혈압이가 엄청 안 됐습니다.
0: 예.
3: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그냥 예, 아침, 저녁 이렇게 2알씩 딱 먹었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사지원 액을 지금 먹으면서 예, 이 약을 지금 하나 줄이고 지금 기본상 아이 먹어도 예, 혈압이가 엄청 됐습니다.
0: 확실할 겁니다. 이제 점점 네. 지켜보시면서 이걸 계속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는 기본으로 근심 걱정이 없을 정도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예, 그냥 이날 오랜 기관지 천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게 침이 계속 나고 예, 손모들 목이 말라더니 침 나고 그래서 또 이 무슨 음식 냄새 이래도 예, 기침이가 막 나고 예, 이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천식을 약을 그렇게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거기던 게 지금 이 사지원액을 쓰면서 이 증상과 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0: 허우개통의 그러니까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예.
3: 예, 얼마나 편한지 어떨 때는 예, 영상한다 막 기침 잡고 나고 이러니까 나의 뒷다란 먹이도 그렇고 이랬는데 지금 영 편합니다. 이래가지고.
0: 그럼요.
3: 예, 그리고 심장도 어떨 때는 예, 다한 것 같으네. 내기가 딱 풀리고 이러는데 이 심장에도 아마 용 효과가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이게 제가 반년, 1년 견제하고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고 심장검사 모두 받아보시게 되면 많은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그리고 이 관절이가 이 무릎 관절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벌써 이 나이가 이 오랜 특히 흐린하시면 이 흐리면은 예 무슨 이 무릎부터 뼈부터 알긴다 이 무릎 관절부터 통증이 생깁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근데 이 지금 오랜 이 약을 지금 이 사지원 액을 지금 쓰면서 이 증상이 지금 아직까지는 예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사지원 액은 그러니까. 기본으로 콤파체 좋으니까 골가에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3: 예, 야, 그 관절이 아플 때는 좀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아파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3: 예, 막 진정 못할 정도인데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동이 있으니까.
0: 활동이 특수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사지원액은 이제 값이 158원으로 인상된다는데 지금 99원 합니다. 그래서 30각에 30각, 70각에 100각 이렇게 줍니다. 예,
3: 아,
0: 70각, 300각 줍니다.
3: 네, 30각 그럼 주문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 자체에 속하면서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는데 천년 오메가3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신심 있게

0: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중 노년의 혈관 혈액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혈액의 축산 경화, 혈관이 굳어있는 걸 그가 많이 탄성을 유지해주고 혈액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아주 순리롭게 통과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심지어 혈당이 높은 분들 가운데 혈당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사주 원양에서 한 1년 넘었습니다. 이야기는 좋습니다. 맥이 나고 피부 좋아지고, 예. 밥이 맛있고, 힘이 납니다. 몸이 되고, 이 근육도 좀 튼튼해지고, 예. 근육 원래 좀 다리 당당지라 약해.
0: 누르나죠? 예, 예.
2: 예, 예. 또 부르는 예, 그 붓기는
0: 나고. 탱탱해지죠? 탱탱해.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탱탱해지고, 당당해지고, 그 피부 색깔부터 벌써 이렇게 하얘진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핸드 다 벗겨지고, 예.
0: 예.
2: 이번에 대학교는 참가하자고, 그런 좀, 어쩜 값이 얼마 있다나.
0: 예, 이번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으로서 인정하는 사지대회가 열려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예. 아주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셔.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삼이 6배, 로갱이 5배 효과를 봅니다. 인삼, 그러면 인삼 로갱 쓰고 말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요. 인삼은 많은 분들이 받아내는데 지금 고려된다면 부반응이 많이 고려되죠. 그런데 인삼이 좋은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삼이 6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제품이고 로갱을 복용하게 되면 혈압이 걱정돼서 로갱을 못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갱이 혈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로갱은 콩팥을 권리합니다. 콩팥이 든든하게 되면 골격이 좋아집니다. 귀가 잘 들립니다. 콩팥이 든든하게 되면 소변이 잘 통합니다. 노폐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는 제품이 바로 사지은행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1절 화학적인 합성 과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완전히 물리적인 과정으로서 여기에 분리 추출됐기 때문에 다른 뭐 간을 상하거나 콩팥에 지장하거나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라는 것은 심장과 뇌혈관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누르꾸르만 그 액체를 점적주사를 맞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은행잎에서 분리 추출한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심장과 뇌혈관에 얼마나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병원에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게 되면 이전에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거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화살이 거의 제거되거나 없어졌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혈관 관리는 우리 나이가 드셔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요. 아주 안전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결국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18가지 아미노산, 8가지 필수 아미노산. 필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여되지만 해도 꼭 수여되지만 해도 얻을 길이 없는 이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이 분해된 최종 산물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아미노산이 우리가 소요되는 아미노산이 18가지가 포함되는가 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근육이 자라고 맥이 나고 골격이 좋아지면 있어서 따라서 근육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서 맥이 나고 무릎 관절, 뭐 허리 관절, 어깨 관절 아픈 거 이런 것도 따라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르버수가 포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여 가지 황통이나 항산화 제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엽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엽산이라는 것은 임신부들한테 부산과에서 처방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아기들과 마찬가지로서 아기들은 마

0: 는 부족점을 보충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엽산이 포함되고 수여되고 우리 노련에는 많은 공능이 저하되는 차원에서 엽산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비타민 A, D, K가 포함되어 있고 수용성 B 종류가 B2, B6, B12, B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맥이 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잠이 잘 오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쩍 하면 병원에 뭐 폐렴이 걸리거나 이래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호흡계통이 든든해지고 소화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자연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전에는 암이란 거 별로 못 들어봤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쭉 하면 이 사람 암 저 사람 암 이런 결론 내린다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기본 면역세포가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사가 불평형을 가져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면역계통 약화로 인해서 암세포가 우쭐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항암 치료를 한다 하기보다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이런 좋은 제품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불폐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아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차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기본으로서 눈의 모병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눈이 슬 보이거나 가까운 데는 먼 데는 보이지만 가까운 데를 보기 힘들어지거나 이거는 보통 나이가 들면서 초점이 멀어지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원시를 초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 감 특히 백내장 수정체 혼탁입니다. 물체가 보약해 보이면서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 마지막에는 코앞에 사람이 왔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문제도 더불어서 녹내장은 안압과 관련이 있는데요. 안압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아주 실명하기 쉬운 안과 질병 가운데서 녹내장이 주요한 한 개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황반변성이란 혹은 황반구 병변이란 물체가 삐뚤게 보이거나 변색돼 보이거나 황반변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심막막 색소 변성, 네. 당망증 포함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조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소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소풍이 불겠습니다. 전조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2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우리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지속되는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 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라는 핵심 원칙 하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나시는 재해 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하여 안전 생산 및 홍수 방지 업무 회의와 지질 재해 방지 전문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 점검, 비상 훈련, 물자 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 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는 향촌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는데요.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인원들은 고령 노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을 부축하거나 어버 호송하여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의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 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장 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 작업을 능률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송강하촌 촌민들은 대부분 대피를 마쳤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촌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인데요. 도나시 승리가도 민화사회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 회의를 소집하고 5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하여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세가 낮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5곳에 홍수방지 모래주머니를 쌓고 독거노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 15명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지점, 침수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네, 계속해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 침수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과학적인 피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무엇보다 감전 및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가로등, 교통신호 등, 배전함 등 전력시설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고인물 루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도로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수심이 불분명한 곳은 가급적으로 피해야겠습니다.

운전자는 만약 차가 깊은 물 속에서 시동이 꺼지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재시동을 시도하지 말고 과감히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합니다. 차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수압으로 자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즉시 안전망치나 유리 파쇄기로 측면 유리 모서리를 깨뜨리고 차에서 탈출해 빠르게 지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여행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낯선 길을 걷다 보면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고 작은 풍경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거든요. 가끔 여행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해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름다운 여행지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새 소상시장 교통편 대폭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은 미리 계획하고 로선을 최적화하는 한편 운행버스를 증가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소상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새 소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원달 주거단지 북쪽, 연지파 강반 동쪽에 위치했으며 현 주소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소상시장 이전에 발맞춰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은 미리 6선, 23선, 50선 세 갈래 버스 로선을 최적화했는데요. 공공버스를 기존의 26대에서 29대로 늘렸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90여 회에서 120여 회로 증가했으며 매일 운송 정원을 연인수로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상승시켜 전체 운송력을 약 33%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 소상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아침 장보기와 변경도시 정취를 만끽하는 특별한 추억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 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오늘도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족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수천놀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수천놀이, 어떤 놀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수천은 역사가 아주 오랜 조선족이 지는 겨루기 민속놀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수투라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천 번을 놀아야 수가 한 번 나온다 해서 수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수천 천 번을 놀아야 수가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군요. 그럼 언제부터 이 놀이를 해왔는지 궁금해지네요.
1: 네, 그 수천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헌 기록이 없지만 그 수천록이 투돈록과 아주 비슷한 점으로 봐서 중국 명나라 시기 마두라는 놀이도구가 전해진 후 개발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0: 그렇군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전해진 놀이죠?
1: 예, 그 민간 조사에 의하면 연변의 용정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성행하였으며
0: 네.
1: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노인들이 한강할 때는 수천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수천에는 유급천과 사업천이 있는데 도선도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유행되는 수천 유급천이며 이물천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0: 네, 수천놀이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지요?
1: 네, 그 수천놀이 도구는 보통 그 백지를 몇 겹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참대나 나무껍질을 얇게 깎아서 만들거나 짐승 가죽을 오래서 만들기도 합니다. 수천의 그 규격은 길이 18 내지 20cm, 너비 1 내지 1.5cm인 장방형이 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럼 카드놀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나요?
1: 예.
0: 네. 수천은 어떻게 제작됐는지요?
1: 예. 그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백지를 찬물에다가 오랫동안 불린 후 큰 병에다가 몇 번 감고 방치질을 한 후 칼로 오래냅니다.
0: 네.
1: 다음 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지에다가 말린 후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놓는데 마지막에 들깨 기름을 바르고 따뜻한 그 보호막에다 며칠 동안 말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나면서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오래 견딘다고 합니다. 수천의 글자와 그림은 보통 마을에서 학식이 있고 서화에 응통한 사람이 그리는 것이 상례이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일자 무식인 노인들도 수천의 글자와 그림은 아주 잘 그렸습니다.
0: 네, 거기에다 글자, 그림을 그려놓고 놀이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수천은 보통 네 사람이 노는데 아주 마주 앉은 사람이 한 편입니다. 그 놀이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또한 비교적 복잡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0: 네.
1: 예. 연변 지역에서 유행된 유급천은 도합 80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매 장마다 모두 상응한 글자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천은 크게 성, 마, 당, 토, 인, 어, 조, 치 8개 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목에 1부터 10까지 10장마다 도합 80장이 됩니다.
0: 네.
1: 네. 장장수는
0: 진짜?
1: 예. 저기 성이 장수는 극성, 마의 장수는 줄말, 장이 장수는 호당, 토의 장수는 적토, 인의 장수는 화인, 의 장수는 용어, 조의 장수는

0: 봉도 시장소는 장치라고 부릅니다. 수천 80목 가운데서 힘이 제일 센 그 패를 도장 혹은 도통이라 부르는데, 즉 1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도장은 80목 수천 가운데서 장소를 줄일 수 있으나 다른 병졸들은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80장이나 되는 것 다 일일이 기억해야 하겠네요. 그럼 승부결음은 최종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0: 네, 지금 그 수천의 이름들이 복잡한 이름 대해서 젊은이들 잘 모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설명하더니 좀 복잡해서 그건 처음엔 잠시 안 하고요. 예.
1: 네.
0: 수천의 그 승부 기름에서 성마당 돈을 일부터 올려 먹는 뒤 이를 젊어서 먹는다 하고 인어조치는 10부터 내리 먹는데 이를 늙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수천 놀이를 시작하여 패를 나눌 때 이상뿐이나 손님을 존중하여 먼저 패를 뜨게 하고 그 다음 판부터는 이진편이 먼저 뜹니다. 수천목을 뜰 때 돌림으로 7회 뜨는데 처음 6회는 한 번에 석장, 마지막에는 두 장씩 뜹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20장씩 가지고 노는 셈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알아볼까요?
0: 예. 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송은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조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수천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놀이에서도 연장자를 존경하는 풍속을 지켜가네요. 그럼 놀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면서요. 계속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어르신 존중하는 이 풍장속을 놀이에서도 지켜갑니다. 먼저 한몫 먹기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장씩 되고 이긴 사람이 그 넉장을 먹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0: 네.
1: 그 다음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수천목을 먹기를 합니다. 이렇게 11목을 먼저 먹는 편이 이기는데 혼자서 11목을 다 먹어도 안 되고 자기 편에서 적어도 한 목을 먹어야만 승부해서 이기게 됩니다.
0: 네.
1: 예, 수천놀이 과정에 다섯 번째 장을 뽑을 때 자체로 자기 수천목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대신 뽑아 됩니다. 수천 기름에는 빚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500차 가량 하면 한 톤 정도 비울 수 있는데 승부 기름인 만큼 방법을 대해서 무승부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겠죠. 네. 이 필경 겨루기인 만큼 무승부는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개발받나요?
1: 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한 무쌍한 판가름에 대처하게 하고 사고력을 높여주면서 놀이를 더욱 흥미롭게 합니다. 수천놀이에서는 수천목을 뽑아내기보다는 마지막 총화가 더욱 흥미진진하고 적대적인데 때로는 서로 얼굴을 막 붙이면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천놀이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요?
1: 예, 수천 승부 겨름에서는 반드시 판단, 소리, 림기 응변과 유인 전술을 잘 하면서 군사를 움직여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수천놀이는 도전판과 달리 재미와 오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놀이판이 벌어지면 그곳은 매우 흥성해집니다. 노인들은 수천놀이에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음조가 있기에 소리내어 노래곡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수천불림이라고 합니다. 수천목 팔일장인데 거의 매장마다 상응한 그런 불림 가사가 있습니다.
0: 네, 매 수천목마다 상응한 가사말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가사말인지 궁금해지네요.
1: 예, 그 몇 가지만 실례드려 말하겠습니다.
0: 네.
1: 예, 수천에서 일성은 별 하나를 말하는데 가사에 그 말이 이렇습니다. 백수 함전 심플로라 이렇게 한 뒤에
0: 네.
1: 이 뜻을 해석하면 나이 많고 늙어도 아이 때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뜻이 됩니다.
0: 네.
1: 예. 그다음 예, 다른 말은 또 있는데 줄말은 수천성 한 마리 몇백 리 가는가라고 하고 장은 그 노루 말한데 흥하는 백발을 경손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적토는 빨간 토끼를 말하는데
0: 네.
1: 적격 강루의 소방파도 가는가 또 사흘은 고기를 말합니다.
0: 네.
1: 사흘이 봄바람이 흰 날이라 나는구나. 3위는 사람을 말하는데 3위령 솔밭에 표범인이 나왔구나. 사토는 토끼를 말하는데 사천관을 지키던 조맹덕이로구나 라고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0: 네. 가사말이 참 다양하네요.
1: 네. 이런 수천불림은 자기 편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으며 수천놀이에서 형세가 유리한데 유리할 때는 흥이 나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조선족 수천놀이는 농촌 주민들 특히 노인층들이 즐기는 독특한

0: 정착한 휴식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1: 그렇습니다. 소천놀이는 전통 오랑 문화의 하나로서 옛날 사람들은 명절이나 한가한 틈에 어른들끼리 둘러앉아 소천을 치며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등 젊은이들이 노래와 구분되어 노인층만 독특한 휴식 방식으로 당시 농촌 주민들의 생활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화적 증거입니다.
0: 네, 카드를 치며 점수를 겨루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서로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이는 조선족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소통 동호회였으며 타지에서 와서 정착한 민족으로서 이주하며 살아온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독특한 전통놀이를 통해 연변의 특색 있는 민족문화를 알아가는 수천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실까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하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철없이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가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러리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문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러리를 여성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고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 건신고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곽 사는 분들은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80일 동안이. 예, 그리고 열 곽부터 좋습니다. 열 곽 사는 분들은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오늘이 자문하시고 또 예약하시고 또 약을 주문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만 또 응담분 특급 응담분입니다. 운남에서 만든 게죠. 응담분이가 몽땅 노란 색깔입니다. 황금색 응담분이랍니다. 이거 한 곽에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1680원짜리 거저증송에 드립니다. 15곽 사게 되면 15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자문하고 예약해서 구매하시는 이런 분들 직접 또 응담분들이죠. 예, 결국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병을 진단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죠. 예? 그래서 직접 병 보기 싶다 하는 분들 원래 기차역전이지 않습니까? 러호차장이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또 이런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어기 불편해하는 분들은 직접 2880018번에 전화해서 저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예, 제가 직접 다 답복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 우기병원 2층 종이과로 오시면 되죠. 예, 그래서 오기 전에 꼭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는 쪽쪽 막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880018번 전화 치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귀 소리 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이들 그렇고 귀 소리 난 현대 약은 귀 소리 나는 거 근본 치료를 못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신경성이다, 무슨 뭐 이석증이다, 뭐 여러 가지 이 말이 많지요. 그 이름은 근근히 마지막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름 달아놓은 게지 그 질병이 원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 무슨 그거 소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 소리라는 거 황제내경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도 그렇고 또 우리 진구여울리에서 더 상세하게 썼습니다. 예, 뭐라는가? 肾阳虚입니다. 제일 첫째로 말하는 게 肾阳虚입니다. 지금 대부분 중의들이 진단할 때 곰팡이 때문에 귀 소리 난다. 이것은 어느 중이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저한테 찾아온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아이들까나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들어보게 되면 제가 다 상세히 들어봅니다. 어디서 진단 받았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대부분 중의들이 말하는 게 곰팡이를 내서 귀소를 난다. 그래가지고 그 짝을 인해서 곰팡이 부선한 약을 당연히 쓰게 되죠. 부선한 약을 대량적으로 쓰는데 귀에서 소리는 점점 더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귀가 맺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귀 소리 오래 나게 되면 귀 맺버리죠. 예. 그래서 중의에서는 어떻게 변종론지를 하는가. 예. 쫀빙 쫀방이랍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가 전문적인 이런 처방으로 나와야 되죠. 예. 제일 첫째 우리 곰팡이 양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 보통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은 귀에 소리 나는 동시에 허리다리가 쏴내 나고 나로내 나고 그 다음에 허리가 렁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허리가 막 차가반하면서 아픕니다. 특히 우리 그 날씨가 춥게 되면 허리도 아프죠. 예, 귀에 소리도 나고 그리고 자꾸 추워하고 발다리 시련하고 이런 현상. 기존 발달 시린 증상은 중에서는 스니랍니다. 스니. 그리고 성공능 장애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변 칭창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칭창이라는 거니까, 소변 칭, 소변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깨끗한 광천수처럼. 이런 소변 색깔이 원래 좀 노랗스러워해야 되죠. 근데, 하얀 색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창이라는 건 뭐인가? 소변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물 먹게 되면 물이가 한꺼풀 먹게 되면 한꺼풀가 다 소변을 나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냐도 밤 소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럼 정신이 흐리멍텅 해나고 예, 그 다음에 혀를 쑥 내밀게 되면 설태가 하얗고 예, 맥을 쑥 집게 되면 예, 많이 전루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맥이가 슬쩍 쥐어서는 나타나고 깊숙이 이렇게 눌러야 그 다음에 맥이 나타나는 게 많이 천이랍니다. 깊은 곳에 있는 거. 예, 루. 맥이 영 약하죠. 미약하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곰팡이 양이 허해서 나타나는 이런 귀 소리 난 증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선한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병 보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쓴 양쉬 이런 사람이 적습니다. 보통 上焦湿热하고 少阳疏肌不利 이 두 가지로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上焦湿热라는 건 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三焦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三焦는 현대의학 각도에서 말하게 되면 예, 좀 림파계통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三焦라는 거는 예, 어떻게 놓고 말하면 인체 내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다 한 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다 딸러딸러 있습니다. 딸러딸러 있는 게 뭐인가? 오장육부 어간에 다 그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우리 산저우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에서는 여우왕이랍니다. 여우란 게 뭐예요? 기름이란 말이죠. 왕 한 게 그물망이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기름 이런 것들이 그 그물망에 이렇게 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육부가 움직일 때에 항상 노폐물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매일마다 생기죠. 그러니까 이 노폐물들이 나갈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들이 먼저 산저 요왕에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산저 시통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나갈 때는 우리 소변, 대변, 그 다음에 뭐 땀, 그 다음에 뭐 콧다대, 무슨 뭐 이 귀

0: 귀체, 무슨 뭐 많죠. 뭐 콧물, 가래 이런 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는 길이 뚝 막힌다 할 때, 근데 이 나가는 길이 상처에서 습열이 막 올리민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 귀에 소리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제까지 이 당뇨병 좀 뭐 한지 좀 몇 년 된다. 그래야 계속 뭉겨져 그렇게, 수치가 정상화됐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운동되지 못하고, 계속 또, 어디에 대해서 계속 이래 배 아프면 이제까지 대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모르고, 좀 없나면 또 어떤 때는 또 무슨 변비가 들어하겠어요, 그래갖고, 계속 또 왠다면, 소변도 또, 예, 그렇게, 잠깐만, 염증이 없는 소리, 그래서, 소변 볼 때만 아리고, 그 다음에, 또, 소변도 양도 많지 않고, 예, 이렇더라면, 나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이래가지고, 소리, 이러면, 선생님 강의를 의연하게 듣고, 소리는, 신고하고, 그 다음 소리, 어느 게니까, 소변가 같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 선생님께서 또, 친구 치료를 받고, 그래, 그런지, 지금까지, 특히는 이 친구, 내 같은 데는 친구 같은 게 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전에도 약 먹었지만, 그렇게 안 왔던 게, 친구하고 약, 전문가 결합해서 이래 쓰고, 그런 게, 이 여러 가지 현상이 없어지고, 특히는 당뇨가 영 언성되더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그렇게 이전에 그것도 염증 어머노 좀 안개라 약을 먹고 이래서 우선 어떤데 일주일에 한 번씩도 사용제 먹고 이랬던 게 지금 고개 다 떨어져 가서 소리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혜택 보고 이래니까 이좀 안개라 약도 좋고 선생님 친구도 좀 안개라 연결을 있구나 해가지고 소리 그래서 뭐니까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활동 어떻게 있습니까?
0: 일단 활동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란 이 증상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대부분 당뇨병으로 마지막에 합병증이 오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혈당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중의각도에서 본다 할 때는 당뇨병 본신이가 당뇨약을 혈당 공제를 우리 매일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 혈당 때문에 합병증이 온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본상에. 혈당 매일마다 공제하죠. 공제하는데 위해서 합병증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 중의에서는 어디 문제 찾는가? 기실은 당뇨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갔다 그 뜻이죠. 혈액 속으로 어째 당분이 들어가는가? 기실은 간 문제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은 먼저 시작부터 지방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원래 이런 음식에서 들어오는 당분,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환해가지고서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근육이 매기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근육 속으로 못 들어간다 할 때는 이게 간이 일단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우리 혈배강, 그러니까 우리 건신고, 건신고 본신이가 여기 정우탕이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탕이 전문 당뇨병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오장육부 공능을 회복해줘서 혈당이 공제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처방. 그리고 우리 반샤시신탕이란 건 이건 전문 간경화람이 간을 치료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처방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 돌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도수를 다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당약도 끊을 수 있으면서 혈당이 공제되면서 우리 합병증을 다 치료될 수 있게끔 도와준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활동도 크게 하는데 지금 15곽이 제일 큽니다. 15곽 더 드리면서 이번에 또 이기다 전화 채서 직접 우리 오늘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응답

0: 나무에 손가락이나 누르면 완전히 손가락발이 쭉쭉 들어가고 어둠 놈에 잘 나아가고 그 다음 옛 나아가서 유녀들이 할 수는 금방 어둠 놀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0: 이 사람들이 내 입술이 항상 새파랗답니다.
1: 그래서
0: 병원에 가서 또 이래 검사 하고 온 게 가이 커졌다 뭐이라 이래 됨까.
1: 예, 예.
0: 그래 그런지 이래 옆으로 놓으면 옆구리 뒤에 막 쑥쑥 겨우고 그랬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막 그 뭐 대변도 막 흑병 같은 게 막 나가고 그래서 용 고생했습니다. 아이가 본 병원이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그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이래 강의하는 혈배랑, 그 혈배랑 게라 건신고를 먹었습니다. 혈배랑 좀 먹었습니다.
1: 네.
0: 이 건신고를 먹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침을 같이 결합해서 치료한 탓인지, 지금은 어제는 이제 살이나 됐는데, 한 번도 토한 적이 없고, 대변도 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병원에 가 사진 찍어본 게 간도에 많이 좋아졌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소변도 잘 나가니까 붓는 것도 다 내리고 가슴이 편안하니까 잠도 잘 자고 우리 집이 5층이다.
1: 네.
0: 옛날에는 5층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들다기 많이 힘들었습니다.
1: 힘들죠. 예.
0: 근데 지금은 기본상 단숨에 올라간다.
1: 네.
0: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한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건신고는 피도 많이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혈배랑 겸했으니까 모든 혈관이하고 신경세포들이 수복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 본인도 이런 본인이 감각이 엄청한데 집 식구들이 내가 완전 딴 사람이 됐답니다.
1: 네.
0: 아유, 선생님 하면 나는 언영 저 세상으로 간지 옛날이 된다.
1: 아, 예.
0: 앞으로도 이 건신고 절배관 그냥 쭉 먹을 예산입니다. 그래서
1: 예.
0: 활동에 참가해서, 뭐, 돈 벌어 뭐라겠습니까? 공사 나오니까 그 공사를 그저 약 다 먹을 예산입니다. 아들 많이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1: 예.
0: 선생님 정말 저희 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지금 현재까지 건신고와 혈변강을 먹고 있습니다.
1: 네.
3: 나에게는 이 건신고와 혈변강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나는 오는 전에 차사고를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좀 건신고가 피를 많이 보장해 주니까 예,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1: 네.
3: 예, 근데 이전에는 귀에서 소리가 윙윙 나고 귀를 막 두드려도 아이 되고 그거 매년은 매기 없고 담낭이 좋지 않아서 다가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예,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가랍다면 어떻게 그 긁어야 이렇게 시원하고 이랬습니다.
1: 네.
3: 그리고 소변 차수가 진도도 많아지고 아무리 그래도 따뜻한 물에 이렇게 씻고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아이디어입니다.
1: 아이디어죠.
3: 예,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전에 저탕이하고 다 먹고 정말 행겨라 첨양까지 다 먹었댔습니다.
1: 네.
3: 그런데 그때 당시 보지 또 발사하고 아이디어입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신고와 혈변을 같이 먹고 있는데 야 선생님이 치료 보니까 얼마나 넣습니까 이 건신고가
1: 그렇죠
3: 흡수가 대단히 빠르단 말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건신고 그 과학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 제일 꼭대기 왼쪽 균을 해서 거기다 그 취바이빙이라고 딱 썼습니다. 취바이빙이라는 게 뭔가 백병을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죠. 예, 이름이가
3: 예, 그러니까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신속하게 치료되는 이런 특징 갖고 있는 이 건신고하고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1: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건신고 먹고 있으니까 피부도 아이 가렵고 맥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3: 맥이 나까 벌써 잠을 잘 자고 계속 소리가 아이 나고 닭야지만 먹지 지금 닭야지만 안 되는 먹자니까 내 지금
1: 그렇죠. 예, 담나에서 와질까나
3: 예, 담나에서 와질까 닭야지만 안 되는 먹고

0: 다가도 못 먹었습니다.
1: 네, 소화살 되죠.
0: 예, 네. 네, 소화살. 객관에 지금, 예, 돈을 적게 쓰고, 예, 이 권숭아 먹은 다음부터는 돈을 적게 쓰고, 여러 병을 치료하고, 여러 명에서 병을 치료가 당당하게, 예, 100% 물리친 이 권숭아가 정말 좋은 약이라고, 네, 이렇게 막으라고, 내 정신 통증에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0: 예. 이 권숭아가 얼마 먹기 허락,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좀 타 먹으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0: 예, 먹기도 편리하지.
1: 편리하지.
0: 효과가 좋지.
1: 네.
0: 예, 효과 작가 많이 치료해서, 예, 거듭되는 이 치료로 상상 못할 이런 효과가 날에 남아다 나오는 것입니다.
1: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안산합니다. 우리 이거는 예. 설명서에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다고 딱 썼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많은 효과를 보니까 정말 예, 벌써 낮에부터 낮아진단 말입니다.
1: 네. 예, 혈기 돌죠.
0: 예. 예. 벌써 낮에 맑아지고 예, 힘이 난단 말입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이 예, 다시 한번 선생님께 나의 병을 치료한 선생님께 한번 더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화성에 그만큼 먹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또 이번 화성에 또 참가해서 또 더 싸려고 합니다.
1: 활도 예, 이제 열흘 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써보세요. 예.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0: 예,
1: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궁금하세요.
0: 싸려고 합니다. 예, 싸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실热, 습하고 열이가 어떻게 돼서 우울 올라왔는가? 상처라는 게 기지르는 우리 폐, 심장, 이 짝을 말하죠. 폐, 심장 아래에 우리 그 침혈을 놓고 말하게 되면 지우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우웨이하고 그 다음에 뒷잔등은 어디면 직접 통했는가 하면 그 흉추 11번째 마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가 거기면서 우리 헝거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헝거모 이것을 뚫고서리 열이 올라갔다. 기실 열은 다 그 간에서 오는 겁니다. 간열이 세다, 간열이 세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이 간열이가 우울 올라가는가, 아래로 내려가는가 이것이가 영 중요합니다. 열이란 건 몸속에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이상 열이란 건 꼭 존재합니다. 뭐 죽은 사람들에 열이 없죠. 그래서 습이란 거 어디면서 생기는가? 습은 우리 비장이 허한 사람들의 습이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진단이 나오죠. 상焦湿热. 그러니까 이 습열이가 첫째는 습이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열이가 열하고 습이 한데 결합돼가지고 이 흉곽막을 뚫고서리 우울 올라갔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흉거모 여김에서는 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폐, 헝거모 위에 딱 폐가 있죠. 그래서 이 폐하가, 폐가 지금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지 못해가지고서 얼굴, 머리, 그 다음에 인후 그쪽으로 쫙 올리미는 겁니다. 이래서 귀에서 막 소리 나는 겁니다.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리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건강한 사람들은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뜨거운 말이 되죠, 머리가. 보통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다 머리 두꺼워가지고서 마지막에 중풍이랑 걸리는 게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금식호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3살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이 이래서 몸이 가렴지 심하고 예, 혈당 조절이 바라야 되고 예, 이도수하고 그런 얼자쌍가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온몸이 붓기고 가렴지 난 다음 비뚤성이 돼도 그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진짜
1: 네,
3: 가렴지 하고 예,
1: 피모자,
3: 예 그리고 혈당 예. 조절도 바라 아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 아이 되고 하던 차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권신고를 썼는데 지금 가렴증 게 우선 먼저 가렴증이 난 게 그게 소실됐습니다. 아, 아무리 어째도 예, 가렴증이 안 나고 그래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예, 이도수하고 예, 얼자상갈 다 뗐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고 예, 몸이 붓기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손발 차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해오고 예.
1: 네.
3: 아, 그냥 아이 참 어제 덥다봐 신고 그저 바지를 두꺼운 거 입고 했는데 야 그게 지금 이더운 날에도 그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은 이제 다 벗고 싶고 내버 한벌 벗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석 달 먹었으니까 많이 좋아졌죠.
1: 네 그렇죠.
3: 예, 그래 좋아질 때 또 그 신고를 배달 받아서 계속 잘

0: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1: 네, 우대 활동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랑 특히 머리카락 끝자락이라며 기름이 번지르르합니다. 네, 그리고 눈이라며 코라며 이게 영 불편하죠. 그리고 소리 또 더우중 루고라는 게 무슨 뜻인가? 머리가 무겁다 못해서 예? 무슨 이런 천을 가지고 이 머리를 꾹 싸매놓은 것처럼 예? 모자를 꽉 씌워놓은 것처럼 더우중 루고 이걸 우리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인후 그자기 변도체라면 자꾸 불어나거나 예, 목난질하면 자꾸 나거나 입이 말라들고 입이 쓰고 그리고 특히 가슴이 답답해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예, 이러면서 잠 못 잡니다. 기침할 때 보통 가래가 노란 가래 납니다. 나갑니다. 이게 예, 소리 소변 뚜안황이라는 게 뭔가 소변 잘 나가지 않고 여행하는데도 예, 소변 누렇고 예, 영 진한 색깔이죠. 그 다음에 차오르 디르라는 게 있습니다. 차오르라는 게 뭔가 불쇠를 파도치는 것처럼 불쇠를 콱 덮었다가 예, 그 다음에 저열이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저열이라는 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온도는 36.5도죠. 예? 근데 이 저열이라는 건 37도에서 38도 간에서 이런 열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동시에 귀에 소리난다. 이렇게 되면 예, 쌍자오 시르로 인해서 소리난 게죠. 그래서 이럴 때 꼭 우리 건신고를 써줘야 됩니다. 예, 건신고는 이런 비장을 도와주는 약재, 예, 그리고 피를 도와주는 약재들 가가지고서 피에서 이 열이 올라못 가게끔 습이라며 산저 시통을 통해서 반샤시 신탕이라는 극입니다. 반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산저 요왕 이것을 확 열어줍니다. 예, 특히 저기람 생긴 분들 그렇죠. 예? 그러면 소양 수지 불이란 게 무슨 뜻인가? 이 소양징, 소양징이란 건 담낭경락하고 산저징을 말합니다. 예? 이것이가 서로 배합이 되지 못해가지고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뭔가 가슴, 옆구리, 륵골 그짝이 짱만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막 짱이 나면서 꼴똑 찬 것 같고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외치상이 위기가 올리밀면서 자꾸 미스겁고 토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밥맛이 없습니다. 배가 짱이 나면서 설사하고 변비가 교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지럼증이 나고 눈이 부옇게 보이고 귀에서 소리나고 잠 잘 못 자고 꿈이 많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잠 들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중에서 뭐라는가? 반벼 빨리랍니다. 그러니까 소양증 이것이가 영향받으면서 반벼 빨리 거치에 있는가 하게 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속 안에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때는 꼭 건신고를 써줘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건신고 번신 그 공농수치에다 기억력을 회복해준다 귀에 소리난다 이 불면증을 해결해준다 이것을 딱 써놨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연매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매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김인덕 작사, 리하수 작곡의 과수원 길입니다. 익숙한 고향 냄새와 푸른 잎새가 눈앞에 그려지는 이 노래는 우리의 젊은 시절을 조용히 불러내줍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진 곡은 빛나라 청춘이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희망을 향해 달아나는 모든 이들에게 빛나는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시냇물입니다. 고상껏짝이 작은 실개천이 전해주는 위로와 평온함에 마음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라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은 영원한 빛입니다는 한 사람을 향한 깊은 마음을 영원한 빛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머물길 바라면서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연변은 내 고향일시를 소개합니다. 다양한말리에서도 이 노래 한 소절이면 어느새 고향이 푸른 물결과 산천이 눈앞에 생생해지죠. 함께 들어보시죠.

커피로 쓰다라는 곡을 들려드립니다. 깊은 밤 커피 한 모금에 일렁이는 그리움과 사연을 시처럼 써내려간 듯한 노래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진곡은 사랑의 약속을 노래하는 영원히 사랑하리라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고백을 노래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성남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14일 연

한글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강했습니다. 2026 중국 류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갖고자 주제 활동이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큰 홍수에 대비하고 큰 위험에서 구조하며 큰 재해에서 구제하는 데 입각해 만단의 대세를 갖추고 치밀하게 방어하며 엄밀히 사수함으로써 전주가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결시 연하 저수지를 찾아 수위와 물 정황을 살펴보고 저수 용량, 운행 배치, 일상 순찰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홍수방지 관건 시기입니다. 극단 날씨가 빈번히 발생하고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도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주목하고 강우 정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장악하며 강우량, 저수지 류입량, 방류량 등 수치를 참답게 측량 계산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저수지 용량을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방지, 수위 조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재방 순찰과 위험 검사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실속 있게 해야 합니다. 매일 순찰하고 비 온 뒤에는 반드시 검사하며 중점 시간대에는 검사 횟수를 늘려 재방, 여수로, 대피 설비 등 중점 부위를 하나하나 세밀히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문시 석현진 하북촌에서 호가봉은 홍수방지 사업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인원 정황, 당직 근무, 위험 우환 지점 조사, 대중 대피 안치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원 대피 안치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중 생명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날씨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며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과감히 대중을 대피시켜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게 하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적인 위험 대피를 대대적으로 제청하고 대중이 미리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탁하는 것을 경려해 익숙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증수기를 평온하게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대피 안치점의 봉사 보장을 잘하고 음식, 숙박, 의료 등 기초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인원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진료받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문시 도시구역 홍수방지 보호 경사면 공사 현장에 심입해 두만강 수위와 재방 운행 상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재방 순찰과 위험 상황 검사 정황에 관한 회보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측 초기 경보와 응급 대응 련동 기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수위 상승 추세를 정밀하게 장악하며 의논 연구 판단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단 수위가 경계 한계치를 초과하면 즉시 강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들을 과감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편직마대, 모래자갈 등 물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긴급 구조 대오를 조직해 중점 재방 구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달 운송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감독 지도 검사 과정에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활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지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폭우와 소나기,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방지 사업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방지 사업의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치를 더 주밀하게 보치하며 사업을 더 세밀하게 들어주고 빈틈없는 준비로 홍수방지라는 이 간관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 감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연합 의논을 강화하며 영향 시간, 영향 정도와 영향 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진 산간 지대와 야간 시간대에 조기경보 호출응답 기재를 착실히 들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

0: 방식을 통해 일선 책임져 위협받는 대중들에게 신속히 직접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하천과 교량, 저수지와 제방, 산홍수, 지질재해 다발 구역, 저지대 침수, 취약 지점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하고 낡은 주택, 건설 현장, 지하 통로, 옹외,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 관광구, 민박과 야영지 등 중점 장소를 예의주시하면서 주단식, 그물식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위험 우환을 조기 발견하고 일찍 보고하며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응급구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한 고리의 구조력량과 방어물자를 상황에 따라 보충하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응급구조 예비안을 최적화 완산함으로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집결하고 신속히 지원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지휘하며 4급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앞장서 일선에 내려가 감독 지도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통괄협조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응급, 수리, 기상, 교통,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에서는 각자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해야 합니다. 사업에는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독관리의 공백과 예방통제의 공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후보루 역할과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접하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착실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이 위기를 느낄 때 당조직이 바로 신변에 있고 가장 든든한 기댈 곳이 바로 신변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수장 정권, 두경구, 주직소 관련 부문과 도문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신 계보를 발행하며 연변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위해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주최하고 연결시 융합매체 중심에서 협조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강했습니다. 100년 당사를 주선으로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답하고 사회자 강술, 영상방영, 모범인물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광범한 종업원들이 수동적으로 듣던 데서 능동적으로 깨닫는 대로 전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연변 각 시기에 배출된 전국 로령 모범과 선진 사업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가 넘쳤고 관중들은 무대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 일어나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를 목청껏 불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열애와 오늘날 새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4급 주임과원 장자선입니다. 연변의 홍색 역사는 매우 두터운데 산마다 진달래, 말마다 렬삽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생동한 교재입니다. 단순한 주입식보다는 깨닫는 방식으로 모두가 이 역사를 더 잘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본토 홍색 자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변강 종업원 사상정치 교양에 적합한 새 방식을 모색하며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이 꿈의 건설자라는 책임을 지도록 단합 인솔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공회의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산하의 증견 꿈의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을 보고 마음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을 느꼈고 가슴이 뭉클해납니다.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조국의 강대함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산하의 증견 꿈의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은 총 3차례 집중 강연을 하게 되는데 10월과 17일 오후 3시에 연면 노동자 문화궁에서 륙속 펼쳐집니다.
1: 2026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0: 별빛 모아 미래 갖고자 조제의 활동이 일전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는 중국과학기술관, 길림성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과학기술관, 주과학기술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국가에서 과학보급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는 종료 브랜드로서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순회 전시가 도문에서 펼쳐진 것은 도문의 과학보급 사업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도시 혁신 발전을 조력하는 소중한 기회로서 기층 과학보급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민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도문시 과학기술관 7층 전시청에서 펼쳐지는 이번 순회 전시 기간은 두 달이고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시에는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끝없는 깊은 바다 탐구, 우리가 선택한 미래 등 3대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했으며 기초과학, 탄소중립, 해양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소통식 전시물 45세트를 전시하게 됩니다. 순회 전시 기간 도문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또 과학보급 선전, 로봇 공익 수업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1: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건강기공 경기 및 길림성 건강기공 거점 연맹전이 일전 주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표팀의 건강기공 애호가 수백 명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며 중화 전통 양생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현장에서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선수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동작을 선보입니다. 역근경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었고 오금이는 동물의 모습을 본따 생동감 넘치며 발단금은 원활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이어지고 육자결은 호흡을 조절하며 정기를 다스립니다. 동작마다 형, 기, 의가 하나 된 공법의 정수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건강기공이 지닌 내외 수련과 양생의 조화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펼쳐보였습니다. 길림성 건강기공협회 회장 진효명입니다. 건강기공 경기가 연변에서 개최된 것은 연변 지역의 건강기공 사업이 매우 잘 발전했음을 더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전통 양생 문화는 현대 건강 리념과 깊이 융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날에 길림성 체육국은 연변 지역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며 정책, 자금, 인재 양성, 거점 건설 면에서 정밀하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건강 기공이 기층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성 사회 체육 지도 중심은 거점 표준화 건설을 힘써 추진해 과학적 건강 지도를 대중 곁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거점 연맹전은 바로 이러한 기층 보급 성과를 집중 점검하는 자리로 경기를 통해 수련과 건설을 촉진해 전민 건강 활력을 1층 고취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에서는 일전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과 손잡고 대형 공익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급 권위 의료 전문가 11명이 현장 진료를 했는데 심혈관 내과, 소아과, 뇌질환과 등 여러 중점 전문과에서 연변 주민들이 성급, 3급, 갑등 병원의 우수한 의료 봉사를 받게 했습니다. 전국 명중의이며 천지 외과류파 제4대 전승인 조문혜 교수가 직접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선진적인 골상 진료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문의하고 진료받으러 온 대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각과 전문가들은 인내성 있게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며 로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과 만성질병에 맞춰 개별화된 치료 건의를 했습니다. 2026년 전국 로인 건강 선정 주관과 결부해 현장에서는 로인병과 전문가들이 대중에게 중서약 동반 사용, 중약 다리는 방법과 배합 금기 등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 부원장 김형국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문혜 교수의 전국 명중의 사업실과 성급 전문과 연맹에 의탁해 고급 중의학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중의 진료 기술과 특색 치료법을 계속 도입함으로써 연변 대중들에게 량질의 중의 진료 봉사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는 두 병원이 올해 2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 현판을 건뒤 합작을 심한 또 하나의 실속 있는 조치입니다. 당일 전국 명중이 조문의 전승 사업실과 전지 외과류파 2급 사업소 2대 플랫폼이 동

동시에 연기를 자리 잡았습니다. 두 병원은 또 전문과 연맹을 구축하고 원격 협의 진단 통로를 개통해 전문가 파견 플러스 의술 전수 플러스 원격 진료 3중 보장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두 병원은 전문과 건설, 인재

0: 자세히 살펴보니 깃털이 어지럽고 날개와 다리에 뚜렷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부소장 웅봉입니다. 우리는 휴대용 구급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간단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준 후 단위에 와서 물과 먹이를 줬습니다. 이들은 부상당한 새에게 깨끗한 물과 고기를 먹이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새의 상태가 뚜렷하게 호전되자 민경대는 현지 림업 야생동물 보호 부문과 연계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새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림업 부문에서는 조롱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웅봉입니다. 변경산림에는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순찰할 때 더 유의할 것입니다. 대중들도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제때 우리와 연락해 함께 변경 생태를 잘 수호했으면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분열연합회 사회 연락 및 교류 합작 중심은 일전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에서 추천한 도나시 가정교육지도협회 여성아동 손잡고 성장 학교, 가정, 사회협동, 가정교육 지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1: 중국기상국은 일전 2026년 전국 여름철 문화 및 관광 소비 시즌 주회장 활동에서 2026년 전국 피서기후 자원 지도를 발표했는데 우리 수 도나시가 입선됐습니다.
0: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 연길참무단에 따르면 10월 연길참무단 관할 구역 내 훈춘, 도문, 연길, 안도, 대석도 남, 도나, 교화, 영경, 장백산 등역의 부분적 려경열차 운행이 회복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3: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2: 연길 녹화미화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길을 건설합시다.
3: 연길 녹화미화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4: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염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

0: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리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리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2: 요즘 우리 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찬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우리 이번 활동은 어제는 끝났는데 애정공장 측에서 지금 끊으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에 끝나겠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끝나라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동하면서 지금 면비로 드리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분들은 우리 활동을 다 하는 이외에도 우리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상에서 큰 도움을 받으면서 또 여름철 제품들을 면비로 가지려 하는 분들은 지금 다그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서 치료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여름이라게 되면 삼복철을 말합니다. 주요하기는. 그러니까 이 삼복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초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삼복 기간에 지금 그 많이는 우리 경락을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침을 넣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복용하는 방법으로 경락이라든가 기라든가 맥을 통하게 이런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겨울에 많은 얻은 병, 좀 중한 병이라고 우리 자기절로 진단이 내리는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지금 한 봉지씩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이 삼복지가 많은 아침에 두 봉지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우리 좀 중했던 병, 잘 치료되지 않았던 병, 겨울에 와서 여름에 치료를 하라는 이런 병들이 빨리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 아침에 삼복지가 많은 우리 두 봉지씩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새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종래의 의학계 권위기구에서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0: 높은 고온에서 또 우리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1800, 그리고 우리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 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치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네, 전에 소고 많습니다.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정말 예, 먹어보니까 세상에 동충하초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맞죠. 예,
2: 해발 4,500m 그런 고온에서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풀이니까 정말 병도 어쩌면 몇십 년 되고 오래된 병도 이렇게 말을 잘 듣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맞죠.
2: 그 약을 예. 예, 많이 더 먹어보고 이랬지만은 동충하초 같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인하고 그런 악랄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풀이 돼 그런지 정말 예, 저는 이렇게 어쩌면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때를 망가지고 주무서 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고 고혈압에 고혈지, 이 심장, 저기, 노공이, 이 뼈에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사는 게 귀찮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 쓰다 못해서 이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저는 예, 음양조절이 특히 아예 돼가지고, 우이는 덥고 아래는 차고 하면서 예, 그냥 이리 그 여기저기도 다 아팠죠. 이 특히 이리 그런 방광이랑 너무 아파서 예, 그냥 이렇게 소변에 피가 나가고 예, 소변은 자주 보고 밤에 자지 못하고 꿈이 많고 예, 이랬대는데 지금 그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0: 맞죠. 예.
2: 예, 예. 지금은 정말 예,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네. 아프지 않고 하니까.
0: 그렇죠.
2: 그리고 항상 예, 그것도 맥이 없고 예, 식은땀이 나고 예, 귀에서 이 중염도 있어가지고 계속 짐으로 줄줄라고 잘 듣기지도 않고 예, 이러고 밤잠 잘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0: 맞습니다.
2: 지금 사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예,
0: 그렇죠. 예.
2: 예. 예, 예. 정말 그렇게 아프고 맥이 없고 정신이 나고 그랬던 게 아프지 않고 정신하고 하니까 밥을 잘 먹고 하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원래 저기 저번에 저기 싸다두고 그러다가 그 두루 다른 준비를 못해서 못 샀는데 이번에 또 살 활동이 또 그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저는 또 그 18강 싸다가 전화했습니다. 예.
0: 그러십시오. 원래 우리 활동이 네. 끝나기로 되었는데 네. 아직 공장 측에서 이야기 네.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른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이번에 또 이 83-0066번에다 연결하고 가시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은 원약도 예. 그 우대 활동을 네. 다 하는 기초상에서 동충하초 네. 발효균을 더 주기 때문에 경제상에서도 네. 큰 도움이 되고 이 여름 계절을 보내는 이런 제품들도 면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네. 게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
2: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내 전화입니까?
0: 맞습니다.
3: 네. 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동충하초 이제 한 두 달 썼습니다.
0: 아, 예.
3: 예, 길에 처음에는 한 봉시즈 먹다가 한 열 이틀인가 먹다가 그 다음 선생님과 물어보고 두 개씩 먹었습니다.
0: 아, 예.
3: 예, 어째 그런가 하면 그냥 이마에 쓰겁지 그 다음에 혜택에 두꺼박 끌끌하게 되지 그래 두 개씩 먹었는데 부은 게 한 달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다음에 또 한 달 먹고서 후에 또 하나씩 또 먹었지 뭐.
0: 지금 예, 우리 좀 중간병이 있는 분들이 좀 잘 낫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나아졌는데 우리 예. 여름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 치료라라는 이런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복지간을 말한데 오늘은 초복에 들어지지 않았습니까?
3: 예.
0: 요 삼복지간에니 그 또 두 봉지씩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예.
3: 예 그래서 더 빨리 났습니다. 어제 두구설이 예. 오늘 아침부터 지금 두 개를 위해서 나고 지금 먹었
0: 맞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 내 그런 게 우리 집에서 지금 그래 알아서 그래.
0: 아 예.
3: 예, 그런 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예. 한가리는 이 코가 콧물이 세게 나와서 그러던 게,
0: 예.
3: 그게 좀 괜찮고, 지금도 입안에 추미가 짐작 없이 나온다.
0: 아.
3: 그게 추운데, 그저 막은 게 아니라, 그

0: 게 나온다는 거.
1: 그러니까 우리 콧물이랑 자꾸 내리는 분들도 피하고 관계했습니다. 피. 피 공능 저하로 인해서 코에서 콧물이 자기들을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공능이 이제 해결된다면 그것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입안에 문제가 네. 생긴 분들 많은 우리 네. 비장이 약하거나 예?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혈안 계지 않습니까? 심장, 소화계통을 대표하게 되고 콩팥이 제일 두이는 콩팥인데 이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두 봉지 하십시오. 그 증상도 같이 나아집니다. 예.
0: 예,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뭔가 뭐 요즘에는 기내에 숨이 짐작 없이 나옵니다.
1: 아,
0: 춘대에 막은 게 아니라 걸게 나온다는.
1: 춤이라는 게 심장액을 말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그 춤이랑 네. 많거나 이런데 그 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와서 심장이란 게 발작하게 됩니다. 많이는. 그래서 여름에 와서 심장을 보양하러 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그냥 이야기, 요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치료하는 게 삼복지간에 치료하는 게 좋기 때문에 두 봉지씩 꼭 하십시오. 그것도 같이 나아집니다. 예.
0: 아,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어제 두구설이 두 개씩 지금 먹을 여자나고 지금.
1: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춤난 것 이렇게 했었지.
1: 이렇습니다. 그게 춤이 또 너무 많아도 예, 심장액이란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가 옵니다. 예, 땀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게 예. 그러다가 이렇습니다. 예.
0: 아, 몸이란 지금 후끈후끈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1: 아, 예, 예.
0: 예. 아, 그래 이렇게 했는데.
1: 예, 이렇습니다.
0: 예, 그럼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나도 당청아처럼 먹는데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합병주에 와서 영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당청아처럼 먹으면 야 발바닥에다 뭐 붙인 것 같고 이 발가락이 저리고 정전하고 내 발톱이라 시끄멓게 죽었댔는데 지금 제대로 제 생각 다 띕니다.
1: 맞죠.
3: 1년 남아 먹으니까. 그리고 계속 머리가 휑하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정신 안 나던 게 지금 머리도 좀 낡아지는 감이 나고 소화 안 돼서 밥 못 먹어도 했는데 지금 밥 잘 먹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잠이 오지 않아 자지 못해서 계속 수면제를 하나씩 먹고 잤댔는데 지금 수면제 안 먹어도 잘 잔다.
1: 맞죠.
3: 예, 위 소화되지 않아서 영 위가 아파서 그랬는데 위도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귀에서 소리 나지 내 여러 가지 그게 다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도에 의존은 오로지 끝난다니까 내 지금 9각 살려고 전화드립니다.
1: 그러십시오. 2836-0666 번호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그 우대 활동 지금 얘기를 해두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대로 두리고 또 동성아저 예. 발효균분도 더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3: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나도 당뇨가 좀 있으면서 그냥 혈통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걸음 걸어도 막 헤맨 울어 걸음 가기도 하고 감각이 무디고 뭔가 뭐 발바닥이 좀 막 이렇게 찡찡 전개 저려나면서 당기는 감이 또 나고 영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1: 아 예.
4: 그러다가 지금 너무 약 먹기는 많이 먹었어서 어째 낫지 않았을 것처럼면서 또 되돌아보면 지사고 됐대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었는데 어쩐 진짜 막 선생님이 강의 막 얘기마다 얘기한 것이 딱 맞습니다. 다소 정말 신기한 이야기 맞습니다. 일등품이 맞습니다. 일등 이야기 맞습니다. 반년 넘게 먹었는데 벌써 발이 감각이 돌아오고 전해기는 지 너무 자주 올라와서 자지 못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가락이 그냥 짜게 바람도 하나 났습니다. 향, 요 바꼬락, 뺏기 바꼬락이 깨니고 짜게 바람 부더면 어둠 다 나아졌습니다.
1: 예.
4: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도 흥하면서 앉아 때려나면 막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식은땀이 쫙 났댔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고 이 아래 다리 너무 차가워서 찬물에 부은 것처럼 이렇게 차가웠댔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더 좋은 건 뭘 좋는가 뭐 머리 둥기 많이 무겁고 정신이 안 났댔어. 하루 남이 정신이 살짝 실패했습니다. 근데 정신이 지 많이 나고 머리 많이 막아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천식 있으면서 무슨 말인지 침자수 개개거림 자꾸 나댔습니다. 간지간지 거리면서 걔도 그것도 좋아지고 농난지 자주 나던 게 그것도 많이 나졌습니다 지금.
1: 맞지요.
4: 예, 그래 내 지금 방송 들어보니까나 우리도 우리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나 활동할 때 생각 같이 저렴했을 때 진짜 저렴했을 때다.
1: 맞지요. 예.
4: 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지 정말. 그러니까 믿음직한 이야기 맞을 때다. 정말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활동에도 참가해서 배달 받겠습니다. 값이 쌀 때.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연결하면 동청아초 발급문을 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저 삼복지간에는 예. 내가 예. 지금 어느 병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예. 게 아직도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예. 예. 아침에 두 봉지 하십시오.
4: 아, 예, 예.
1: 요 삼복지간만이 예. 삼복지난 예. 다음에 다시 한 봉지 세도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5: 총통 부어서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특히 숨이 많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우몸에는 허혈이 또 많이 나고 피부도 마르고 특히 저는 이 심장하고 폐가 아이도 왔는데 더구나 그 폐를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뭐 나이도 많고 또 그렇게 뭐 건강하지도 못한데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병원약이고 중원약이고 많이 써준데 아이되니까 그 다음에 광고약도 쓰면서 잘 아예 치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을 여러 번 많이 바꿨었습니다. 근데 결국 치료는 못했습니다. 이러다서 어떤 약도 먹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동충하초 강의 듣고서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는 한 몇 년 되니까 지금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본상에서 어디 아프거나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잘 보내고 있는데 이 동충하초는 정말 내가 공부하다시피 4,500m 높이에서 또 여름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동충하초는 발효한 약으로서 30대 효과를 보는 진기한 약물이고
1: 맞죠.
5: 그리고 내가 몇 해 동안 약을 많이 썼지만은 치료 못했는데 이 동충하초를 써가지고 이 치료된 거는 이 다른 약물에는 이 동충하초와 같은 이런 진기한 약물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치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상에서 치료돼가지고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특히 이 동충하초는 소화제는 아니지만 정말 동충하초 먹은 다음에 이 위장이 영 편한다. 그러니까 나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항상 가슴이 불편했는데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이래서 사는 게가 나이 많다 하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아이 보내고 있으니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나이도 많지 이전에 많이 약 써봤지만 치료도 못했지 하니까 이 독충하초는 요즘 내가 놀래 놓을 수 없는 약으로 됐습니다. 이래서 저는 어떤 선생님이고 하니까 계속 독충하초를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 쓰니까 나 이전에는 치료가 안 되니까 어느 약으로 치료되겠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썼는데 지금 한 가지로 쓰니까
1: 먹기도
5: 편하고 그 다음에 활동 때마다 싸니까 나 그렇게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그러십시오. 네. 선택 네. 잘했습니다. 예.
5: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동순하소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이래 두달 먹었습니다. 혹시 먹는가 하면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예, 파도 심해서 예, 그럴 때 먹어서 막 머리 어지럽고 예, 아프고 정신이 땡하고 소리 예, 망근 정신이 아닌 게 어찌지 못했었습니다. 머리 너무 아파서 그리고 어지러워서 일어나

0: 이게 힘들고 이랬댔는데 지금 그게 해결돼가지고 용서 쓴다 지금
1: 해라비아
0: 해결돼가지고 예. 예. 그래 해라비아가 한 달에 두세 번씩 먹던 게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다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이렇게 해라 소설이 잘 될까 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게 용서 쓴다 효과 저거 심장이 항상 안 좋아서 두근두근 하면서 숨이 찬 것 같고 그래서 핥다 얼떨 때는 그럴 때도 있고 어쨌든지 심장 때문에 영 마음이 피난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밤에 사자 먹었던 때는 혹시 막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이 일어나서 앉아서 가슴 두드리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증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맞죠. 예.
0: 이야기 용서했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이게 4,500m 이 높이의 고산지구에서 자란 이야기다 그러는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포류고 그리고 발효한 균균이다 그러는지 이야기 먹은 게 소화가 용달됩니다.
1: 맞습니다.
0: 나는 위축성 위험에 만성 위험까지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고 밥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눈치 끝에 딱 그도 맥히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변비까지 있고 이래서 고생해서 밥은 뭐 할 날이 무서 얼마를 묵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하게 먹고서를 살았는데 이거 이거는 일곱 달이 아들 딸 먹으니까 되나 예 그게 해결돼가지고 예 밥을 잘 먹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럴까 되나 예 결국 속이 저기 변비도 있어 그랬던 게 변비

0: 아침까지 있고 이래서 고생해서 밥은 뭐 할 날이 무슨 얼마를 묵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하게 먹고 서를 살았는데 이거 이거는 일곱 달이 아들 딸 먹으니까잖아 예 그게 해결돼가지고 예 밥을 잘 먹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예, 결국 속이 예, 저기 빈비도 있어 그렇던 게 빈비도 해결되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예, 밤에 잠도 잘 오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절이도 없을 때다 이게
2: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구름이 많던 대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2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래 주인민정부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의 홍수 태풍방지 3급 응급대응을 2급 응급대응으로 격상할 때 관한 통지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단계 강우 관측 자료와 향후 강우 예보를 종합한 결과 향후 우리 주 홍수 상황이 더욱 긴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단강과 가야하 갈류, 사하, 황리하, 부르하, 왕청하 등 하천에서 보장 수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홍수 태풍 방지 응급 예비안 관련 규정에 의거해 주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지휘부는 14일 밤 9시에 홍수 태풍 방지 3급 응급 대응을 2급 응급 대응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각 현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와 각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 성원 단위들에서는 강우 상황과 수문 상황의 변화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예보 및 경보 체계를 강화하며 의논 및 종합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순찰 근무, 우환 점검, 주민 대피 등 방어 조치를 실시하고 수리시설을 과학적으로 운영하며 응급구조 물자와 인력을 과학적으로 배치해 강, 하천, 홍수 및 산사태 지질재해 등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각급 및 가류형의 홍수방지 책임자는 현장에 대기하고 직무를 참잡게 이행함으로써 인민 생명 안전을 전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3: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재능이란 끝없는 인내이다. 이 말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완벽한 문장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문학이라는 예술의 장인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정확한 단어 하나는 수많은 비슷한 단어보다 훨씬 강하다. 두 번째,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글을 쓰는 일은 삶을 두 번 사는 것과 같다. 이 밖에도 인간은 꿈을 꾸기 때문에 살아가고 현실을 견디기 때문에 성장한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문학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삶보다 작품으로 더 오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름은 역사 속으로 멀어지는 듯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남긴 문장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곤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 역시 그렇습니다. 화려한 혁명가도 아니었고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하루를 보내고 단 하나의 표현을 찾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던 사람. 완벽한 문장이라는 이상을 평생 쫓으며 문학이라는 예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의 대표자 보바리 부인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의 삶은 그 작품만큼이나 치열했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한 인간의 예술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블루베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완벽주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주의자가 된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장이 아름답기만 해서는 부족했고 감동적이기만 해서도 부족했습니다. 그 문장이 그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모주스트, 우리말로 하면 가장 정확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쏟았습니다. 한 페이지를 쓰고도 며칠 동안 고치기를 반복했고 어떤 날은 단 한 문장밖에 쓰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플로베르는 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독자는 단 한 번 읽지만 작가는 그 한 줄을 위해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언어를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형태로 다듬는 예술이었습니다.

0: 김 여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키가 좀 더 높아도 돼요.
1: 아니 괜찮지 목소리가 이 높은 거 올라먹겠습니다.
0: 아니 괜찮은데요.
1: 괜찮습니다.
0: 네, 잘하셨습니다.
1: 네, 선생님 네.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0: 네.
1: 예.
0: 항상 우리. 예, 아이 그래요.
1: 힘이 납니다.
0: 네, 또 오늘도 예. 밝은 에너지로
1: 예. 네, 너무 하루를 고맙습니다.
0: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1: 예.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0: 네, 정 선생님.
2: 예, 경산아리랑 골라봅시다.
0: 경산아리랑, 네.
2: 이게 뭐 아리랑이 많아서 막 돋구는 게 너무.
0: 그렇죠. 지금 저도 지금 경산 아리랑 하니까 좀 어느 가사지요
2: 지금.
0: 제주 아리랑 비슷하다. 예, 그
2: 아리가 난데 아리랑 떨시고 아리가 난데 봄을 타노 계단 끝에 빙구름 나르고 한상군 억지런가 노랑나비 숨을 터네.

이고다리가 났네. 성한 산거리에 내린 밤만개 다리랑 단단해 달빛 떠든다.

0: 아리랑 꽃을 띄고 아리가 나니. 아이고.
1: 네. 아유, 전우생님. 반주 없어도 이제는 반주곡이 없어도 잘 하시네요. 장거에 맞춰서.
0: 잘하는지 잘하는지 한지 모르겠어요.
1: 근데 묘해요, 참. 노래 중간에 가서.
0: 말씀드려서 경례 말씀을 드려야 되죠.
1: 아, 잘하셔요. 다른 집으로 가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또 제 집을 다 찾고 오시거든요.
0: 아니, 말 안 하세요. 막 처음에 생각 받아야 되겠고.
1: 그렇죠.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네. 그래도 잘하셨어요. 잘 찾아오셨고. 네.
0: 감사합니다.
1: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0: 예.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1: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
1: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2: 예, 예, 예. 오늘은 내일 노인제를 놀러보고 해보겠습니다. 되는가?
1: 오늘 거요?
2: 이 내 소지 핸드폰에 노인이라고 있습니다.
1: 아, 그거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2: 그런가요?
1: 예, 그냥 저 전화기를 고음을 하실 때는 조금 멀리.
2: 그냥 전화기를 해요?
1: 예, 괜찮아요. 멀리 조금 하시고, 그 다음 낮은 소리를 할 때는 가까이 하다가 고음을 네. 지르잖아요. 그럴 땐 조금 소리를 좀 멀리 띄우면은 여기에 괜찮아요.
2: 네, 알았습니다.
1: 네네.
2: 알겠습니다. 예.
1: 한번 해보세요.
2: 오늘 이 높은 게 있는데 12R이랑 해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그 고음을 올라가실 때는 좀 그 마이크를 좀 멀리 하시고요.
2: 네, 예.
1: 네. 네네.
2: 주사한다, 예.
1: 자.

0: 다다다 극다극다 열두 날 항상 뭐
1: 야또 말까 하라 붉은 녹수산
0: 열두 폭병 하나 둘 셋

0: 떠나들으리라.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리라 에루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열도 모 사상상 모 열도 달가라.
1: 수고하셨어요.
0: 안 돼요?
1: 네?
0: 안 돼요?
1: 그 거머 하실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여기 폰에다가 가까이 하면은 소리가 더 이게 막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잡음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하시면 나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시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가서 장단을 조금 놓치셨어요. 네. 예. 그냥 그 장단에 방구거리 덩기다 쿵따 덩기다 쿵따 이 장단 안에서 더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0: 네, 핸드폰에 루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로그인 있습니다.
1: 그 로그인 하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0: 그런가?
1: 그 로그인 하는 거 그냥 로그인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0: 로그인 하기 뭐지? 아닌가 이게?
1: 예, 로그인 하는 거랑 관계 없습니다. 핸드폰
0: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이랬습니다. 보셔야 되는가?
1: 그냥 그 녹음 하는 건 본인이 이제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다 보니까 그 관계 없습니다. 예. 그 녹음 한 거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실 때
0: 핸드폰은 녹음이라는 게 없는데 이게 앞에 나옵니다. 그러네.
1: 아, 그건 관계없어요. 방송을 지금 저희랑 통화하지 않습니까?
0: 네.
1: 통화하실 때 그냥 그 소리 높여 말하시면은 이게 잡음이 더 심하거든요.
0: 예.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1: 진동이.
0: 允许 전화 사용 마이크폰 진행 녹음 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의 사용 중 允许.
1: 근데 그게 네. 본인이 나중에 듣는 거고요. 저 방송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잘 아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그 방송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을지 좀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생각해보세요. 저희 예. 통화하는 거랑 관계없고요. 예, 러고 하는 거랑. 수고하셨어요.
0: 예, 수고하세요.
1: 네. 네. 그 왜 김 여사님이 핸드폰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오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 또 수요일에 반갑습니다.
1: 예, 반가워요. 네.
2: 예, 오늘 부른 거는 예, 그 어머니 장단으로 내가 좀 부르긴 바쁘긴 해도 노래가 재밌고 예, 그 이용관 선생님이 배웠습니다. 제주 아리랑.
1: 예.
2: 예. 예, 제 부른 부위 없으니까도 아이 부르자면 아깝다 말인다 예 노래.
1: 네, 불러보세요. 예, 네.
2: 예, 예, 제 부른다 예.
1: 네.
2: 예.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0: 네.
1: 잘하셨어요. 그 후렴은.
0: 말해서 많이 부르겠지. 아, 짧은 이걸 보는데 이렇게 숨 참까?
1: 그 엄머리 장단은 조금 한 장단이 모자란 장단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그렇습니다. 후렴은 다 좋은데요. 제주라 이러면 여섯 박자 다 지나갔거든요.
0: 아, 제주라
1: 할라 바로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0: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이랬을까?
0: 네 그렇죠.
1: 야 부르기 바쁜가 재밌긴 오늘 재밌을까?
0: 왜 근데 그걸 한 박자 더 늘으면은 반 곡걸이에요. 여섯 박자. 근데 여섯 박자 더 슈거 들어가시거든요 보통. 개주라 이렇게 안 가요. 제주라 하 바로 끊어야 돼요. 그래야 반 개주라 하 그렇죠. 하나 그렇죠.
1: 예,
0: 여기만
1: 맞습니다.
0: 그럼요.
1: 예, 또 한 가지 지금 재밌는 것도 배워주세요. 그 뭡니까? 예, 영관 선생님.
0: 삼아리랑이요?
1: 제목이 뭡니까?
0: 삼아리랑. 삼아리랑. 예? 삼아리랑.
1: 그러니까 삼. 삼이란 뜻인가?
0: 세 가지 삼. 삼이란 삼. 삼이라는 삼. 네. 삼.
1: 삼인가?
0: 예, 삼아리랑. 삶이란 삶이 아니고 그냥 삶.
1: 그렇지.
0: 아리라.
1: 그런 게 삶 아리라가 도대체 무슨 삶인지 몰라서 이래 지금.
0: 예, 네, 가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제목이 그렇게 삶 아리랑으로 돼 있어요.
1: 아, 네. 그렇구나.
0: 네네네.
1: 알았어.
0: 잘 배워가시기 바랄게요.
1: 그것도 박습에서 또 불러야 되겠다.
0: 네네. 그래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 오늘 또. 또 평소에 배우셨던 노래들을 또 아낌없이 불러주신 여러분, 네 노래는 또 어찌 보면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잖아요.
2: 곡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921 9333번 컬하세요.

0: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으신데요?
1: 여기는 예, 동문입니다.
0: 네, 동문.
1: 동문에 사는 예, 성인 노 씨입니다.
0: 네, 노 여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예, 나는 예, 처음 참가하다니까, 이래 무슨 타쟁 이유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는 노래를 부르다 오겠다.
0: 네.
1: 저기, 춤이 고향 노래.
0: 춤의 고향 노래 고향.
1: 노래를 부르다 오겠다.
0: 돼요, 돼요. 부르세요. 네.
1: 불러드니까.
0: 되죠, 되죠.
1: 네.
0: 네.
1: 해랑강 맑은 물이

0: 생활
1: 그대로 노래랍니다.
0: 노래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유, 잘하셨어. 혹시.
0: 처음 하다 나니까 뭐, 박자고 뭐, 이런 게. 예. 네.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난다.
1: 그러게요. 긴장하신 것 같아요.
0: 네.
1: 네. 혹시 몇 학년이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0: 예, 그래, 선생님, 네, 예.
1: 네.
0: 한 가지 의견들. 노래를 배워줄 때, 예.
1: 네.
0: 여러 번 배워주는 거는 용서습니다. 근데, 예. 가사를 그것도 한번 쑥 읽고 이러니까, 예. 우리가 뒤에 청각이 좀 나쁜 사람은, 예. 그 가사를 뺏기는데, 그것도 한번 쑥 이렇게. 대가리를 조금 뺏겼는데 벌써 끝이 나지. 노래를
1: 네.
0: 여러 번 배워줘도 예. 그 가사를 똑똑히 뺏기지 못해서
1: 그렇군요.
0: 발음이 제자리를 똑똑히 못 나간다. 이
1: 다음에 예.
0: 가사를 예. 딱딱 두 번씩 불러주시오. 예.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희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노 여사님 감사합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0: 이 다음에 이거 생방송 언제 합니까?
1: 네, 수요일마다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0: 예?
1: 수요일마다 이 코너가 생방송으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노래 한 게 수요일 날에 나옵니까?
1: 수요일마다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방송 통해서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0: 그래, 재방송.
1: 재방송은,
0: 아닙니까?
1: 재방송은 밤에 됩니다.
0: 예, 그렇습니까?
1: 네.
0: 아,
1: 그래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0: 네.
1: 네.
0: 수고하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더문에서 오늘은 우리 민요가라 차차차에 그냥 새로운 분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환영하고요. 다음에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으면 언제든 불러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일상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청심치명발매 아니라

0: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주치로 놓고만 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폐경락은 절대 홀세할 수 없는 중요한 연대성이 강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걸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그기 힘든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본인이거나 혹은 가족에서 심장병 환자가 이미 주제한 시간이 길거나 주제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많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림상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림상표현은 그럼 도대체 뭐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은 주약에 지금 가슴이 많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심장병인데 기침을 잘 깃습니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고초를하죠. 자기절로도 뭐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이걸 포함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놓고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 그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으로서 선명하게 개선을 많이 알게 되는 그 점이라 하게 되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분들 가운데서 보통 지금은 뭐 가만히 옛날처럼 집에만 앉아있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적지 않습니까? 사회활동도 많이 참가하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공작관계로 인해서 대화도 필요하고 이런데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니까 아무쪼록 이것은 뭐 그 사람의 심리 속에 본인이 심리 속에 불편함을 많이 갖다 주는가 하며 대방한테도 불편함을 갖다 주게 되었는데 치솔질을 그렇게 많이 해도 위치를 그렇게 많이 해도 낫지 않았는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입의 냄새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완전히 제거되고 지금은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좋은 청심환 얻은 통계교동 넘어섰습니다. 예, 이거.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요즘 나도 이 심장을 해서 요즘 한 10몇 년 됩니다.
0: 예, 예, 예, 그럼요.
2: 예, 그래, 두 분 혹시나 알아가요. 근데는 딱 그 아픈 주객이 되면 예, 뭔가 이 주시환나 먹고 가라고 이랬습니다.
0: 임시 구급하는 방법으로 지나셨네요. 예, 예.
2: 예, 그것들 그래서 예, 밤에 밤잠도 못 자고, 그래도 혈압이라는 게 가장 온정 아이 되고, 뭐. 심리라는 게 예, 고르지 못하고 여하튼 그리고 심장이라는 게 어디 그래서 뭐 큰 우리는 뭐 어떤 나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예 하는데 뭐 가끔 가다가 조금 뭐 움직여도 가끔 숨이 어떤 데 가끔마다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0: 예
2: 이런 증상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발에서 어떻게 돼서 조금 마르고 예,
0: 예.
2: 이발 마르네 이발 쓰겁고 그리고 또 예 이제서 냄새도 많이 나거나 또 이빨도 어떤 데는 아프고
0: 예, 심장병이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난 겁니다.
2: 예. 예.
0: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지 이게 뭐 심장병과 관련이 있겠는가 하지만 해도 바로 심장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
2: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어떻게든 이게 약은 여러 가지로 그 심장에 대한 약을 그냥 떠구지 않고 먹었는데도 그래 뭐 조금 낫다는 또 발작하게 돼. 근데 이거는 내 예, 부계도는 꿈숨에 이어가내는 지금 한 번도 예, 심장을 해서는 뭐 발작하거나 뭐 숨이 바쁘게 올라오지 않거나 이런 증상이 지금 없습니다.
0: 두개려서 야두깨알 분하게 썼으면 확실한 그런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예.
2: 예. 야, 그래 이거 쓴다면은 지금 어서 나가서 예, 활동도 많이 하고.

0: 뭐 나가 아르셔 돌고 돌아 시장 돌기도 하고 해도 예, 뭐 근심 없이 지금 댕기고 그리고 반찬도 못하게 밤에 반찬 참 잘 잡니다 어제도
1: 아 그렇죠 심장병으로 밤잠을 못 자는 경우가 아주 비례수가 높습니다 예예 예. 네, 네.
0: 그리고 기타들이 이제 이발 쓰거나 이발 마르고 냄새 나고 하는 지금 저도 나타나 나고 예 그리고 특히 그런 건 이제 혈압이 있잖아요 혈압이 아유 언제 내려가도 네, 지금 어제는 한 몇 달째 혈압이 안 그래, 아예 물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예.
0: 완전히 혈압이 안 떼도 될까?
1: 큰 문제 해결이죠. 심장병 치료했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 돌아왔던 분들이 비례수가 높습니다. 100분의 92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가 고혈압을 해결했습니다.
0: 예. 예, 그니까, 선생님, 이게 활동도 이따 그렇게 보니까, 난 그런 활동에 변도 없이 그렇게 좋고 하지. 야, 그런데 좀 떠오르지 않고 가나 오래 쓰려고 오늘 아홉까지 배달 받으시라.
1: 그렇게 하셔.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좋다 해서 중간에 뚝 끊거나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알수는 절대 수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열심히 심장병 치료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정신 환수는 환자입니다.
1: 아하,
3: 저는
1: 그래.
3: 어떤 세계료총 넘었었습니다.
1: 그래요?
3: 왜냐하면, 예, 예 감기 왔는 거 안에서 감기 땡기를 세게 하고, 점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감기 아이들아요. 그래, 누워서 구불던 차에 선생님 감기 듣고 소리, 이 초원정신 세각 싸서 한각 더 줍니다. 예, 그래, 예. 한 달을 그래 먹어봤는데, 아이, 입이 냄새고, 정말, 어떻게 냄새 끓이면서인가. 그리고, 이빨이 아프다, 아무것도, 몸이 다 아파지지. 그리고 밴드 사기 눕지 못하고, 모제비를 눕지 못하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발휘되지 않을까.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다지 않아요. 밥은 먹지도 못하고,
1: 이랬습니다. 예.
3: 그러던 차에 이 한 달을 먹은 게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우선 먼저 냄새가 나던 게 없어지고, 이빨이 아프던 게, 아, 치과도 가봤습니다. 관계에. 치과는 문제 아니라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먹은 게 그래 하나하나 소실되고, 기침도 그렇게 가랑가랑 거저 마른 기침, 비는 다음 거저 눈물 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예, 가래가 성하던 게 가래도 없어지고, 야, 얼마 좋은지 모르겠, 다른 것보다도 밤잠 잘 잘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앉아 자던 게.
1: 어, 앉아서 예. 주무시는 분들이 심장병 반드시 예. 누워있는 상태를 하게 되면 심장 부담이 강해질 수밖에 그런데 앉아 주무시던 분들이 누워 주무신다는 분들이 꽤나 되고 있습니다 예,
3: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얼마 잘 자겠습니까
1: 아, 예.
3: 잠, 밤잠 자지 못한 게 앵극 나요 그러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소화 안 되고 밥을 먹지 못해 그러던 게 이 약을 먹어서부터 지금 소화 잘 돼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해놓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 살 것 같습니다
1: 심장병 치료에서는 본 제품을 알아주는 제품에 확실하게 속합니다 예.
3: 예. 제자 이런 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1: 예,
3: 예, 써볼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홉각 배달 받아서 예, 계속 쓰려고 그런데.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좋은 예. 약 알려주셔서.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2: 네.
4: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저기 처음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했고 밤 자다가도 저기 가슴이 떨떠하다가 숨이 올라오지 했어요. 저기 밤 정신 꽤 많습니다.
1: 예.
4: 예, 이거 쓴 다음에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4: 예, 밤도 잘 자고 예, 심리도 잘 생겼고 심리도 정상이 되고 예. 그래서 심리를 저기 쓰기 전에는 벽이 너무 됐어.
1: 예.
4: 예.
1: 어, 벽이 넘으면 힘들 겁니다. 예, 예.
4: 지금 80으로 전사에 되었어.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면에서 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식사도 예. 그전엔 많이 못 했는데 이거 쓴다면 식사도 제대로 잘 한다.
1: 그렇죠. 예, 예.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품이 차서 저기 네, 계단을 오르내릴 적에는 내릴 적에도 그 숨이 차서 쉬고 올라갈 적에도 쉬고

0: 올라가 뗐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0: 다만 이거 쓴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합니다. 예.
1: 예,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OTC 예.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안전하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견지가 곧 치료입니다. 예.
0: 예. 그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나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완전히 치료될 것까지 계속 쓰려고 지금. 사장도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신약대학원 예. 본점 분점 혹은 예. 또 3325번 여기에 연락해도 배달도 가능하고 신약대학원 본점 분점에 가시면 다 됩니다. 우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예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광신대 있고 예, 신근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가끔가다도 이 눈 떠본 병원이고 이런 차수가 몇 차례 됐습니다.
1: 어, 그 정도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3: 예, 그랬는데 예, 이 병원에서 출혈이 나오면 또 한 보름만 있으면 또 그린단 말입니다.
1: 예. 아, 근본의 수치료가 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그래서 이 방송도 그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서 지금 이거 어떤 선지 1년, 1년 조금 넘었어요.
1: 아,
3: 한 달이 됐는데.
1: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3: 지금 딱 이렇습니다.
1: 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지 않게, 예, 예.
3: 예, 예. 소화도 잘 되지,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 사적이 우시우시라면 이것도 다 그 심달래 그렇더라마니다.
1: 예, 그렇죠.
3: 심장병이 이렇을까다 그래서 그 온몸이 아프던 것도 낫고 머리 다 아프고 용도침
1: 그래요.
3: 그래고 예. 그래서 이 저기 그런 병원 치료를 받아서는 나왔다 한 열흘 있으면 재발하고 하던 게 지금 내 어떤 때는 예 1년 된 다음에 한 서너 달 끊어봐도 예 까다 이렇습니다.
1: 대단합니다. 이 치료 효과에 예.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그런 것도 예, 내 지금 예, 또, 걔도 한, 대달 더 먹자고 소리.
1: 예.
3: 오늘 예, 이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된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예, 그래 또 한 대달 더 먹자고 오늘 저래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미 괜찮다고 생각할 때 단판에 뚝 끊지 마시고 차수를 조절하는 예. 차원에서 계속 드세요. 예, 예.
3: 예, 예. 그래, 예. 내 그냥 계속 한 대달 더 쓰면 되겠지, 뭐. 예.
1: 아주 선택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3: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요즘 더운 정신만 좀 쓰고 있으니, 땀들이 자꾸 얼마나 치우고, 증기로 올라가다니 자꾸 이 쉬었다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 정신만 좀
1: 해결받았다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5: 예, 지금 예, 혈압 나쁜 것도 정사됐고 또 이 앞에 분들도 얘기했지만 이, 이빨이 아파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빨은 다 뺐댔습니다. 그래서
1: 아, 그 정도였어요? 예, 예.
5: 이빨 아이 빼도 된다.
1: 맥락하죠. 예, 나 예. 많이 뺐음. 예.
5: 몰랐다면 어떻게 선생님이 이빨이도 이
1: 지하통도 해결받을 수 있다. 침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죠.
5: 예, 예, 제가 다 약속한 게 이빨 그거부터 아이 빼도 된다.
1: 예, 예.
5: 예,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을까? 예, 오늘 따라 아까 배달받아 덜에 쓰겠습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가 필요하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5: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리에서는. 즈또무치란 말이죠. 즈라는 건 애란 말입니다. 하이즈란 말인데 또라는 건 도둑질한단 말입니다. 엄마의 길을 도둑질하는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장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엉뚱한 치료 마시고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 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위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남의 사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경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강했습니다. 2026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갖고자 주제 활동이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성당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국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큰 홍수에 대비하고 큰 위험에서 구조하며 큰 재해에서 구제하는 데 입각해 만단의 대세를 갖추고 치밀하게 방어하며 엄밀히 사수함으로써 전주가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결시 연하 저수지를 찾아 수위와 물 정황을 살펴보고 저수 용량, 운행 배치, 일상 순찰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홍수방지 관건 시기입니다. 극단 날씨가 빈번히 발생하고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도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주목하고 강우 정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장악하며 강우량, 저수지 류입량, 방류량 등 수치를 참답게 측량 계산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저수지 용량을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방지, 수위 조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재방 순찰과 위험 검사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실속 있게 해야 합니다. 매일 순찰하고 비 온 뒤에는 반드시 검사하며 중점 시간대에는 검사 횟수를 늘려 재방, 여수로, 개폐 설비 등 중점 부위를 하나하나 세밀히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의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문시 석현진 하북촌에서 호가복은 홍수방지 사업 회고를 참답게 청취하고 인원 정황, 당직 근무, 위험 우환 지점 조사, 대중 대피 안치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원 대피 안치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중 생명 안전을 첫 자리에 놓고 날씨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며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과감히 대중을 대피시켜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게 하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적인 위험 대피를 대대적으로 제청하고 대중이 미리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탁하는 것을 경계해 익숙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증수기를 평온하게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대피 안치점에 봉사 보장을 잘하고 음식, 숙박, 의료 등 기초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인원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진료 받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문시 도시구역 홍수방지 보호경사면 공사 현장에 심입해 두만강 수위와 재방 운행 상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재방 순찰과 위험상황 검사 정황에 관한 회보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측 초기 경보와 응급 대응 련동 기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수위 상승 추세를 정밀하게 장악하며 의인원 연구 판단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단 수위가 경계 한계치를 초과하면 즉시 강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들을 과감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편직 마대, 모래 자갈 등 물자를

0: 충분히 배치하고 긴급 구조 대오를 조직해 중점 제방 구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달 운송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감독 지도 검사 과정에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활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지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폭우와 소나기,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 방지 사업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 방지 사업의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치를 더 주밀하게 보치하며 사업을 더 세밀하게 들어주고 빈틈없는 준비로 홍수 방지라는 이 간관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 감축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연합 의논을 강화하며 영향 시간, 영향 정도와 영향 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진 산간지대와 야간 시간대에 조기경보 호출응답 기재를 착실히 들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 방식을 통해 일선 책임자와 위협받는 대중들에게 신속히 직접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하천과 교량, 저수지와 제방, 산홍수, 지질재해 다발구역, 저지대 침수, 취약지점 등 중점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하고 낡은 주택, 건설 현장, 지하 통로, 옹외,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 관광구, 민박과 야영지 등 중점 장소를 예의주시하면서 주단식, 그물식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위험 우환을 조기 발견하고 일찍 보고하며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응급구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한 고리의 구조력량과 방어물자를 상황에 따라 보충하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응급구조 예비안을 최적화 완산함으로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집결하고 신속히 지원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지휘하며 4급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앞장서 일선에 내려가 감독 지도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통괄협조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응급, 수리, 기상, 교통,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에서는 각자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해야 합니다. 사업에는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독관리의 공백과 예방통제의 공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보루 역할과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접하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착실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이 위기를 느낄 때 당조직이 바로 신변에 있고 가장 든든한 기댈 곳이 바로 신변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글시 당위 서기 왕길보, 부수정 정권, 두경구, 주직소 관련 부문과 도무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 잔여 활류 영향으로 우리소 여러 지역에 지속적인 강우가 내렸습니다. 홍수방지 응급 사업을 잘하기 위해 조지도 일꾼들은 림소림, 류신강, 소경량, 도경국이 일전 선으로 각지 각 부문에 심입해 홍수방지 응급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감독 지도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촌시 당위석인 림소림은 훈촌에서 현지 홍수방지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감독 지도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위험 우환 조사 정비를 강화하고 큰 강과 하천, 저수지, 도시 침수, 취약 지점, 위험 구간 등 종점 부위와 광산, 양로원, 풍경구, 인원 밀집 장소 등 종점 구역을 예의주시해 그물망식 전면 조사를 깊이 해야 합니다. 감측예보 조기 경보를 강화해 날씨 변화와 강우 정황, 물 정황, 수위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제방 일상 술라 차수를 증가해야 합니다. 배수, 방수 예비안을 잘 마련하고 선전 인도를 강화하며 대중 대피 예비안을 완성해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고 상무부조장이며 조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 총지휘인 류신강은 조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전주 홍수방지 사업을 지휘 배치했습니다. 류신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급 홍수 방지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재해 직전 대처 능력을 강화하며

0: 응급지휘 배치 체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응급구조대원 역할을 잘 발휘하고 현지 간부 대중의 실전 경험을 활용하며 강변, 저지대,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 지역의 인원 대피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해 돌발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때에 대응 처리하고 인명피해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해 각종 수위 상태나 위험 상태를 가장 빠른 시간에 대응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소경량은 조사연구조를 이끌고 도나에 가서 홍수방지 사업을 조사연구하고 감독 지도했습니다. 소경량은 도나시 각급 각 부문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깊은 중시를 돌려 인민지상, 생명지상 이념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기 경보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실제에 입각해 증수기 위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사업 책임을 잘 다지고 각 분야와 고리의 사업 조치를 세밀하게 책임이 빈틈없이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를 위한 재반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종점 구역에 초점을 맞춰 예방 통제 조치를 강화해 홍수 방지 재해 감소 사업 토대를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드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홍수 방지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부조장 두경국은 팀을 이끌고 왕정현에 심입해 태풍 방어, 저수지 운영 배치, 홍수 방지 준비 사업을 현지 조사 연구하고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강우 정황, 물 정황, 기상 조기 경보 정보를 밀접히 추적하고 물가, 낭떠러지 링근 도로, 도로의 교량 및 배수로, 하천 횡단 철교 등 핵심 교통 지점을 중점 관리해 경고 표지와 방호 시설을 제때 완성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충분히 하고 홍수 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며 기층 위험 구조 대오를 튼튼히 건설해 긴급 구조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인원 대피 안치 예비안을 완성해 대피시켜야 할 인원들은 가능한 일찍 대피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이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전력 확보해야 합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신 계보를 발행하며 연변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위해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주최하고 연결시 융합매체 중심에서 협조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강했습니다. 100년 당사를 주선으로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답하고 사회자 강술, 영상방영, 모범인물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광범한 종업원들이 수동적으로 듣던 데서 능동적으로 깨닫는 대로 전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연변 각 시기에 배출된 전국 로령 모범과 선진 사업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가 넘쳤고 관중들은 무대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 일어나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애를 목청껏 불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열애와 오늘날 새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4급 주임과원 장자선입니다. 연변의 홍색 역사는 매우 두터운데 산마다 진달래, 말마다 렬삽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생동한 교재입니다. 단순한 주입식보다는 깨닫는 방식으로 모두가 이 역사를 더 잘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본토 홍색 자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변강 종업원 사상정치 교양에 적합한 새 방식을 모색하며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이 꿈의 건설자라는 책임을 지도로 단합 인솔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공유의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산하의 증견 꿈의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을 보고 마음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을 느꼈고 가슴이 뭉클해 납니다.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조국의 강대함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2: 作为祖国的强大呢，我也。

0: 感觉很光荣很自豪。
1: 이번 산하의 증견 구미의 건설자 정경식 사상 정치 수업은 총 3차례 집중 강연을 하게 되는데 10월과 17일 오후 3시에 연면 노동자 문화궁에서 륙속 펼쳐집니다.
2: 2026 중국 유동 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가꾸자 조제 활동이 일전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는 중국 과학기술관 길림성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과학기술관 주과학기술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국가에서 과학보급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는 종료 브랜드로서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순회 전시가 도문에서 펼쳐진 것은 도문의 과학보급 사업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도시 혁신 발전을 조력하는 소중한 기회로서 기층 과학보급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민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도문시 과학기술관 7층 전시청에서 펼쳐지는 이번 순회 전시 기간은 두 달이고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시에는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끝없는 깊은 바다 탐구, 우리가 선택한 미래 등 3대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했으며 기초과학, 탄소중립, 해양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소통식 전시물 45세트를 전시하게 됩니다. 순회 전시 기간 도문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또 과학보급 선전, 로봇 공익 수업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1: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민경들이 일전 변경 일선에서 순찰하던 중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 한 마리를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당일 근무 민경들은 순찰 도중 길가에 새 한 마리가 땅에 엎드려 날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깃털이 어지럽고 날개와 다리에 뚜렷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부소장 웅봉입니다. 우리는 휴대용 구급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간단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준 후 단위에 와서 물과 먹이를 줬습니다. 이들은 부상당한 새에게 깨끗한 물과 고기를 먹이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새의 상태가 뚜렷하게 호전되자 민경들은 현지 림업 야생동물 보호 부문과 연계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새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림업 부문에서는 조롱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웅봉입니다. 변경산림에는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순찰할 때 더 유의할 것입니다. 대중들도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제때 우리와 연락해 함께 변경 생태를 잘 수호했으면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분열연합회 사회 연락 및 교류합작 중심은 일전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0: 이후에 부분적 려경열차 운행이 회복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존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심내방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우대 활동 시작하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장약심내방 본약도 더 드리고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차향 비계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시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진행합니다. 예. 장약심내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심내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이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의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98원이 달하는 건강선물 시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백에는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일이론에 따라서 배합해서 백에 속에 채워 넣어 만든 건데 백의 무게가 2kg 됩니다. 예. 너근대죠. 예. 건강 양생용

0: 대개인데의 징부, 이 경추부위를 말하죠. 이 경추부위를 주로 보호해주면서 또 자의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고 피로를 풀어준다. 예. 100% 순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입니다. 예. 장약 심내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한 개하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리방 본약 두 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두 개를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활동이 아주 좋죠.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약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가 지금 심내방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혈압이 높아서 먹었단 말입니다. 예.
0: 아, 예.
2: 혈압이 그냥 높은데 조절이 잘해야 돼가지고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한 20년을 먹었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 세 가지로.
0: 아, 예.
2: 예, 그래서 예, 해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오고 예, 밤중에도 혈압이 올라간다 하기도 하면 구진신 따라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0: 예.
2: 그래다가 저기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 듣고서리 서장의 약이라니까 네 이렇게 맥심해서 여러 날 들었습니다 방송에.
0: 예.
2: 예, 서장이라 하기도 하면 또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2: 기온도 높고 저기 예. 식물이 자라기도 바쁘고 고한지대고 예, 천정 지역이고. 예.
0: 그렇지.
2: 그래서 거기서 난 천연 약재로 만들어진 약이라니까 예, 옮기돌고 발이 시린 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용편하게.
0: 예, 그렇습니다. 이 예. 혈액이 많이 보충되고 혈액 순환이 또 특별히 잘 되니까나 그런 증상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이러니까 용편안하다 말입니다.
0: 예.
2: 기분도 좋고, 걔 많은 거 해결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예. 또 활동도 얼매졌으니까 예,
0: 예 그렇죠.
2: 해결해, 저 감해주지 선물도 또 청정기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오늘이 또 삼복이 돼서 예, 동이들 같이 밥 먹었단 말이다. 삼계탕 먹었다.
0: 옳습니다. 예. 오늘이 초복인데,
2: 예, 초복이 돼서.
0: 예.
2: 그런데 우리 친구가 이렇게 나를 보고서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 친구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쓰는 사람 많습니다. 다 좋다고 한다 말입니다. 효과
0: 예.
2: 같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편이 있잖아. 예.
0: 예.
2: 손등도 붓기고 발등도 붓기고 발을 붓기고 그렇답니다.
0: 아.
2: 예. 그래서 예.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 달라더라 말입니다.
0: 예. 예. 손도 붓기고 발도 붓기고 발뒤람이 붓기는 게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예. 첫째 원인이라 할 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보면은 신체 내의 수분이 축적되게 하는 그 원인을 유발하게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손발이 붓기죠. 예. 예. 결국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주요하게는 서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하고 홍경천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약이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손발이 붓긴 게 내려갈 수 있는 원인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두 번째 원인이라 할 때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몸속이 수분하고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준다. 예. 그러면서 손발이 붓기죠. 예. 예, 이 전해질이라는 게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아, 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 이런 그 농 이런 그걸 말하는데 전해질이 이런 농도를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해 가지고 생리 기능이 정상적인 운행을 보상하면서 원래 동태평양

0: 평형 상태를 이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몸속이 수분하고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발이 붓기죠. 이 우리 이 약을 볼 때 콩팥이 기능이 떨어진 분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조에 들어갔습니다. 우슬이라든가 지룡, 홍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속이 수분하고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단백질 표준이 정상 표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또 손발이 붓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간 경락에 들어가는 이런 성분이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간 기능을 높여주죠.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청궁, 우슬이라든가 담남성 이 지룡이 간 경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백질 표준을 정상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붓기는 게 내려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이라 할 때 정맥 혈액이 역류 장애는 하지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체내 순환을 거친 후 원래 정맥계를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면은 하지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이 붓깁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액 순환을 잘 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 놓은 이런 서상약이기 때문에 그 신도가 높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면은 손등이 붓기고 발이 붓기고 발등이란 붓기는 이런 증상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분한테.
1: 이번에 활동도 좋고 얼마 좋습니까?
0: 얼마 좋습니까?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현금도 4,752원을 총금액에서 감해드리지. 그리고 또 본약 330원짜리 약 두 각 더 드리지. 그리고 이 368원짜리 고급 초본 차향 베개, 이 베개가 아주 우수합니다. 이 뒤에 이 부구이버람이 올라와서 그러는 분들, 경추 아파서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우리 예, 있지 않습니까? 이 심리방에, 오랫동안 숨을 쓸수록 이야기에, 자, 사람들이 유익하고 웃으면서 잠 잘 자고, 맥이 난다, 선생님.
0: 원래 이게 맥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2: 그럼, 그렇게 5,400m 이상이 되는, 아예 그렇게, 고산지구 약재 그렇게, 비싼 약재 그 들어갈까 맥이 날 수밖에 없어요.
0: 고가의 약재입니다. 이게 우리 장약 심리방에 들어간 약재입니다.
2: 그리고 또 이렇게 네 가지 있는 황금이라든가 또 네 가지가 들어갈까. 또 그게 뭐 장홍라하고 그 지렁이는 또 일반 지렁이야 일반 그런 쪽이나 소홍라보다 20배 30배 또 힘이 세다.
0: 그래 원래 그러니까 이 서장의 그 해발이 높은 곳이 그 자라나는 이런 야생 약재들은 다 그렇게 그 힘이 그런 강한 약입니다. 원래 약이가
2: 지렁이 또 그건 또 동물이고 아무 힘이 세하거나 일반 이렇게 지렁보다 비교할 수 없다면 그렇대다.
0: 오래게 그 수명이 깁니다. 더
2: 수명 20배나 30배 적인다.
0: 이게 전토리가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약을
2: 네 가지 연하고만 이게 네 가지가 들어서 가고서 중풍 환자가 혹시 이하고 다섯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품을 갖고 혈압이 올라가서 그래서 두 번째 부어서 정말 그래서 이하고 쓴 것도 두 번째 부어서 무조건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난다.
0: 여기
2: 이하고 딱 잡수고 그래서 아이 회복되기 시작한 게 아이 혈압이 그래서 그지 양도 40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이 사회였습니까? 그 제품이 어지거든 무조건. 이하고 딱 막아놨었습니다. 사실 말에.
0: 이게 제품 예방하는데 그렇게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그리고 뭐
0: 그러기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2: 그러니까 지금은 세월이 좋아 나서 정말 약이 좋지 또 사람들이 건강 의식이 높아져서 정말 어느 회사에서 했는가 어느 회사인가 고산지구가
0: 다 본다 지금 그런 거. 아이 보고 사는 게
2: 그리고 어디서. 제일 중요한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치방은.
0: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2: 꿈이 내병이 치료할 수 있다는 그게 좋겠는데 그건 내고 안 먹겠습니까? 지금 건강식이 높아요. 다 이런 거 첫째를 보세요. 그만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이 이번 우리 활동도 얼마나 좋습니다. 선생님.
0: 이번 우리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요 며칠 하는 우리
2: 활동. 그 뭡니까? 참가하겠습니다.
0: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2: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3: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 32년 서양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0: 예.
1: 그러다에 선생님이 당뇨 신경방 강의를 듣고 해. 당뇨 신경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야 너무 잘 된가지고.
0: 아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야 여덟 달 만에 당뇨 신경방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예.
1: 네, 그리고 저는 예, 경동에 오르자 빵콰리에서 항상 그지마다 예, 심내방 넉다방 먹고 검사하니 빵콰리 언제 싹 사라졌을 때.
0: 야, 그거 정말 빨리 사라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6달, 7달, 9달 이렇게 잡수고 사라진 분들도 많은데, 넉달 바임 예. 정말 빠릅니다. 사람마다 그래, 그래. 다 이게 약을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고 체질이 다름에 따라 다릅니다. 보는 게.
1: 예. 예. 그리고 나는 심장도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해. 항상 어지럽지 나고 손발 앞에 손끝도 바깥에 짱짱 저리고 하는 게 이 약을 먹으면 좀 더 이게 다 해결되고 해. 그리고 난 또 소화 안 돼서 항상 해. 시큼으로 올라오고 속이 터지지 않고 또 특히 배비도 심했는데 야, 이 약을 정말 여러 가지 보면 해결됐습니다. 나는 이 약 먹고.
0: 아, 예.
1: 야, 약이 정말 효과 좋고, 이건 우리 건강 챙기길래 부부간은 어제는 계속 이 약 먹길래, 아, 또 이번에 별난 활동이 또 그리 좋습니다.
0: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1: 예, 특수활동에 현금으로 4,750원 가봐야 되지.
0: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본약 또 300, 400원짜리로 두 주지.
0: 예.
1: 야, 그것보다도 또, 거기는 또 고급,
0: 차향백에 이 베개가 아주 좋습니다. 이 베개 368원짜리 이 베개가 예, 경추 있는 사람한테라면 똑 제일입니다. 결국 잠이 아예 오는 사람 이런 분한테 예.
1: 예, 우리 집사람이 밤 잘 자지 못하는데 이거 꼭 이번에 참고해서 베개도 가지고 약도 이번에 많이 써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0: 예,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1: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지금 당뇨약 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예,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22여 년 동안 서약인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예, 그래도 선생님 정말 당뇨약 예방 강의를 듣고 당뇨약 예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여덟 달 만에 지금 당뇨약 신경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네, 잘 됩니다. 꼭 그 정도면 예.
3: 그래 또 저는 다발성대교에서 세 번 나가면서 예 그래서 머리 무겁고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살이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경력이 없던 게 이 약 먹이면서 어지럼증이 없어지니 경력이 좋아지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3: 예, 제가 관절이 나빠서 예 몇 초도 예 좀만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예 관절이 좋아지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다리 아픈 줄지 모릅니다 지금.
0: 예. 관절이 좋아졌다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3: 예, 제가 이전에는 예, 잠이 오전에서 예, 정말 병원에서 떼준 안정제를 먹고 다니는데 지금 이 약을 먹으면서부터 예, 야, 이 안정제도 아예 먹고 잠이 거든 누구 먹어도 예, 그래도 아침에 먹어도 깨어나면 날이 밝습니다.
0: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지내 좋습니다.
0: 예.
3: 야, 약을 먹어보니 약은 확실히 우수한 약입니다.
0: 우수한 약이 벌써 다르긴 다릅니다. 써보면.
3: 예.
0: 예. 써본 사람이고서 알지. 예, 좋다는
3: 거. 우리는 게 남편과 같이 먹고 있는데 우리 주위 친척 친구들은 많이 소개를 했는데 모두 이 약을 쓰고서 다 이 약이 효과가 특수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0: 예. 이 약을 소개했어서 욕은 아예 먹습니다. 절대.
3: 맞습니다.
0: 예. 그런 약입니다. 약이.
3: 그래 또 이번에 예, 또 우리 활동도 얼마나 썼습니까?
0: 그렇죠. 예.
3: 예 현금도 4,750원 예, 감해 주지. 330원짜리 번역 두각 주지.
0: 예,
3: 아, 또 증송하는 물건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 야, 정말 최고 우대 활동입니다.
0: 맞습니다.
3: 이번에.
0: 예.
3: 예. 그래 이번에 최고 우대 활동에 참가

0: 그럼.
1: 예, 참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당약식 내방 먹고, 예, 혈압도가 그렇게 너무 안 돼서, 예, 22여 년간 고생한 것도,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선생님이 알려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예,
1: 예.
3: 당약식 내방 쓰고 있는데, 예, 야, 혈압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야득달도 먹고, 예, 당약식 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도 도저히 잘 되고, 예, 잘 되지. 그리고, 예, 머리에서, 귀에서 자꾸 소리 나가지고, 예, 연배병원에서는 귀에서 소리 나는 것은, 예, 신경성으로 그런데, 못 된다 합니다.
1: 원래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런데 이것은 치료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이 약 먹고, 예, 반년 만에, 예, 귀에서, 신경성으로 소리 나던 것도, 예, 소리 나지 않고, 예, 또 다발성 뇌경색 때문에 항상 머리 어지럽고, 그래는 용심들었는데,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어지럽지 않고,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아, 예, 그런 효과를 봐야지요, 또 원래.
3: 예, 그래, 예. 나는, 예, 우리 남편하고 계속, 둘이 같이 이 약 먹고 있는데 다른 약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3: 이 약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정말 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돈도 많이 절약하고, 예, 너무 의료 활동에 참가할 때마다 사니까, 예, 얼마나 돈도 절약하고, 예,
1: 그 돈도
3: 모르고, 지내고, 예, 내, 또, 예, 내 친척 친구들이, 예, 얼마나 많이 소개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1: 정말 소개를 많이 해줬습니다, 손님이.
3: 예, 예.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도 다 됩니까?
1: 예.
3: 대비 나를 칭찬하니까.
1: 예.
3: 오늘도, 예, 내, 지금, 예, 정신의 동창들이 며칠 모였단 말입니다.
1: 아, 예.
3: 우리 동창생 한 명이, 예, 당뇨병도 있고, 예, 혈압도 높고, 예, 뇌경색도 두 번 오고, 그런 환담입니다.
1: 예.
3: 그런데, 예, 내가 좋아진 거 보고, 예, 이 약 쓰면 효과 볼 수 있겠는가 합니다.
1: 아,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 합병증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예, 혈관성 합병증이가 가장 무섭죠. 예. 당독이 있기 때문에, 예, 예. 혈액 혈점도가 높아지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을 막아놓기 때문에, 중풍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이분이 뇌경색이 두 번 왔다지 않습니까? 예.
3: 예.
1: 중풍이 다시 재발할 위험성도, 예, 예, 이 가능성도 당뇨병이 없는 그런 분보다, 예, 4배 내지 5배가 더 높습니다. 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서상이 야생약재 황계라는 이 성분이 들어가는데 혈당 조절이 아주 좋죠. 예, 그리고 혈압도 높다는데, 예, 이 우리 이 그 서상약의, 예, 심리방원은, 예,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5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고 있고, 이 장약 심리방에는 혈압이 높다 낮다를 또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아, 지금, 아, 저희가 어서는 5년 3개월 다 되겠으리 강의 드리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네, 지금 이게 뇌경색이 두 번이 온 환자라 하는데 우리 이 약을 볼 때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 이게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아, 신체에,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예, 세계상에서 또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아,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용해시켜주면서 심장하고 대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손상된 대뇌 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수복해주고 또 대뇌를 맑게 해주는 이런 특점이 있기 때문에 중풍 회복증 치료에 아주 효과 좋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그럼 알려주겠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이번엔 활동이 너무 좋아서 우리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예, 이번에 활동이 아주 특수하죠. 예. 예, 예, 이번 활동 많이 좋은 게 없습니다. 이 활동에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예, 지금 오늘 놓고 볼 때, 예, 그 아주 덥죠. 예, 오늘 초복입니다. 예, 정말 요 며칠 치고 제일 물 크는 이런 날입니다. 예, 이렇게, 예,

0: 우리 이 여름철을 놓고 볼 때 계절 가운데서 이게 여름이 돌아오면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그 병이 심해지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이런데 심장은 불에 속하는데 이 여름이 또 불에 속합니다. 예, 화에 속하죠. 예, 심장병이 있는 이런 분들 지금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는 심장병 각 특별히 이 여름에와 종시해야 되는데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그 훌륭한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

0: 이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짊어졌다면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너무 적게 갖고 살아간다면 조금씩 채워가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균형을 하루하루 맞춰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이 낀 날씨 이따금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8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개이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8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0: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언의 유언에 대한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어느 날 이 쇼왕이라는 부자가 초대를 받아 연회에 갔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요리가 나올 때마다 그 가격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포도 한 접시가 올라왔는데 주인이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1: 이 포도 정말 크네요. 한 알이 100원입니다.
0: 손님들은 잠시 후 포도를 다 먹었는데 그때 쇼왕이 이 자리에서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인들. 쇼왕이 웃으며 투숙객 명부 이렇게 적었습니다. 쇼왕과 그의 여행 상자 하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효왕이 이웃집에서 아주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고 이웃에게 빌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읽으세요. 하지만 여기서만 읽어야 합니다. 저의 규칙이 있어서 제 책은 이 집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몇 주 후 이웃이 효왕에게 잔디 깎는 기계를 빌리러 왔습니다. 효왕이 말했습니다. 아, 물론 빌려드려야죠. 하지만 제 규칙에 따라 내 집 잔디밭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쇼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은 잘못과 큰 잘못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쇼왕이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올 때 자기 우산은 두고 남의 우산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작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남의 우산을 가져가면서 자기 우산도 들고 오는 것, 그것은 큰 잘못이죠.

0: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슈왕이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 여행 와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혼자 이발소에 갔는데요. 이발사가 물었답니다.
1: 아, 그 손님, 혹시 중국에서 오신 것 같군요?
0: 슈왕이 대답했습니다.
1: 아, 맞아요. 이곳은 처음 와봅니다. 그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 쇼왕 씨도 여기 계시거든요. 오늘 밤 그의 연설을 들으러 가보세요.
0: 그럼요. 꼭 가야죠.
1: 표는 있으신가요?
0: 아직 없습니다.
1: 참 안타깝군요.
0: 이발사가 두 손을 벌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1: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들어야 할 텐데요. 빈자리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0: 그러자 슈왕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슈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1: 슈왕과 함께 있다니 정말 난처하군요. 그가 연설하면 나는 영원히 서 있을 테니까요.

0: 자, 여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한 백만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왼쪽 눈이 나빠서 많은 돈을 주고 가짜 안구를 끼웠습니다. 그 가짜 눈은 정말 잘 만들어서 언뜻 보기에는 가짜인 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백만 장자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주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쇼왕을 만나 물었습니다.
1: 내가 어느 쪽 눈이 가짜인지 맞춰보겠소?
0: 쇼왕이 그의 왼쪽 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이 가짜입니다. 백만 장자가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 그거 어떻게 알아챘어요?
0: 그러자 쇼왕이 이유를 설명했죠.

자,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실제 인물과 사건을 아름다운 구전 이야기로 엮으려면 풍부하고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부적인 사실성의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한 비평가가 항상 이 쇼왕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쇼왕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할 능력도 없으며 거짓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도 안다고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소? 이런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그렇게 뻔뻔하고 독단적으로 말할 자격이 있소. 당신은 그런 경험이 없소. 있을 수도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선 전혀 모르면서 전문가인 척 하는 것이오. 그래요, 정말 풍자와 유머로 유명한 현실주의 작가 쇼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품행과 언어를 되돌아보게 하는 재미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20세기 미술의 큰 발자취를 남긴 모의식을 탐구한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보다 20세기 미술에 더 큰 족적을 남긴 미술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의 독창성과 상상력

치료를 앓고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 부적응 장애는 예술가로서는 축복받은 일이라고 하네요. 고전적인 예술인들은 연주와 노래를 위해 일부러 눈과 귀를 멀게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자신의 장애를 자랑했고 달리는 자신의 장애를 자랑했고 그는 완벽하게 일반인들과는 다른 천재임을 태아적부터 인식했습니다. 달리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한다고 큰 소리칩니다. 풍부한 색감이 원어로 자궁 속의 세상을 묘사합니다. 달리는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그는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제명당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초현실주의 자체이니까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말이기도 하죠. 그의 초현실주의는 자신이 이미 천재로 태어났다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도무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초현실적일 수밖에 없죠. 달리는 1904년 에스파냐의 작은 도시 피게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달리 이름 살바도르는 죽은 형의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 늘 자신이 형이 아닌 스스로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고집불통에다가 아나무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금기시되던 것들에 대한 도전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감미로운 세상을 위해서 금기를 향해 에스파냐 투사처럼 돌진했습니다. 6살 때 꿈은 요리사, 7살 때는 나폴레옹이 되기를 꿈꾸었던 달리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에스파냐 내전이라는 대참사 속에서도 달리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독창성은 그의 유년기부터 나타났으며 그 기존 체계와 관습적인 예술에 반발한 문화운동인 다다이즘 운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그의 탄생과 함께 자연스럽게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도 같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달리는 1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합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어떤 기운이 한데 모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한 그룹을 이룰 때에도 있고요. 달리에게 있어서 그런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이 시절 달리는 다른 천재들을 만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피카소를 비롯한 많은 천재들을 만나 교류하며 예술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20대 초반 마드리드 왕립미술학교의 학생 시절 유명한 한 조각상을 보고 눈으로 보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라는 교수의 과제에 광고지에서 본 조우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자기 자신이 세계의 천재라고 확신하고 있는 달리는 그 조각상을 조울로 그려냈고 그 그림을 보고 아연 실색하고는 이 교수에게 선생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조각성 그대로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울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일화는 매우 작은 사연에 불과합니다. 그는 미술 아카데미에서의 파행적인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는 등 아슬아슬하게 지내다가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미술사 과목에 답안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서전의 심사위원보다 내가 더 완벽하게 답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자, 행복하지 않다면 작은 것에 감사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주 찾아오는 행복은 언제나 긍정의 마음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방송 이어집니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한 걸까요? 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오래 앉아있다 일어설 때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김 선생님 모시고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퇴행성 관절염. 네. 퇴행이란 말이가 우리 인체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몸이 각 조직 기관이 불가역적인 변화를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0: 네.
1: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 질병으로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중년 노년기에 주로 50대 이후에 생기게 되고 그리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이런 질환으로서 점점 중해지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특별히 체중의 부하를 좀 많이 받는 관절에 생기게 되는데 정도는 부동하지만 누구나 좀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루에도 그냥 관절을 써야 하는 것이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1년에 한 100만 회 정도 글쎄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0: 네.
1: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쓰는 사람, 많이 걷는 사람,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 각기 부동하지만 이렇게 많이 쓰는 그 곳이가 바로 관절입니다. 관절, 이 관절이라는 것은 뼈하고 뼈가 서로 이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뼈 끝에는 연골이 보호층을 이루면서 충격을 흡수도 하고 마찰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선 환자입니다.
1: 예, 어디가 불편해 치료받았습니다.
2: 예, 나 어릴 때부터 원래 풍수성 관절이 있는데 나다 나아먹가 예. 혈관 협착도 있고 그 다음 또 퇴행성 관절까지 있어서 이 허리 꼬부라들었고 발목 걸어댕겼습니다.
1: 네.
2: 그래 치료한 후에는 이제 허리도 이제 그만 다 펴진 감이 나고 내가를 보면 완전 펴졌습니다. 이제는.
1: 예.
2: 그리고 이 요즘처럼 계속 비온 날이네 이 원래 이 관절이 있어서 다리 용석이 아팠습니다. 그런 게 아무리 비와도 다리 아

0: 아픈데 아주 뭐.
1: 예.
0: 예. 그리고 예. 일어서서 걸다 뭐 그저에 무릎 피나가 갔습니다. 피나 다리 아파서.
1: 예.
0: 근데 일어서서 마음대로 걸어드렸고 이 당날에 지금 더운 날에도 나는 운동하느라 계속 당 369사 계속 댕깁니다.
1: 어, 예. 아프지 않게 치료했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아프면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0: 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할 치료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위생량 원래 밖을 잘 못 나갔습니다. 한 2년 동안.
1: 예.
0: 예, 그런 게 저는 예. 아이, 그래서 매일 또 그래 그 갔다 온다 또 이런 나가서 사람들 갔다 안상 나옵니다.
1: 네.
0: 어, 선생님 그 가서 내면 사람 다 이렇게 소개해줬는데 소개한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답니다.
1: 네.
0: 예. 그래 오늘은 또 예, 우리 옆집 할머니 또 내일 가자고 예약하자고 그랬다.
1: 그분은 또 무슨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0: 그 할머니 옆주랑 협박지 있고 허리 꼬부라 들었습니다. 기울다 공감들이세요. 이 층기를 내려 못 간다.
1: 오, 내려 못 가면 어떻게 집안에 밖에 예. 뭐 있습니까?
0: 예. 자기 그랬는데 내 예, 막심시 따라다니는 거 보고 예, 자기도 가자랍니다. 예. 어. 지금 예약해도 됩니다, 예, 선생님.
1: 예, 4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0: 예.
1: 예, 4시 전까지 전화하면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나도 여쭈간 협착이 있어서 걸도 아무 다리 내리 막 이렇게 오그라들 걸기 바쁘고 앞으로 막 꼬꾸러지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무릎 관절까지 대형성 무릎 관절까지 있으면서 다리 꼬고 다닌다시피 했습니다.
1: 여쭈 협착에다가 무릎 관절염. 예, 네, 두 가지 다.
3: 관절, 예, 대형성 관절 잡대로 놓고 검사 받았거나.
1: 아, 예.
3: 그래서 예, 방송 듣고서는 지금 현대병원에 보건사료 뽑아 지금 가서 한번 받았습니다.
1: 예.
3: 예, 받은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아이 바퀴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1: 아이 바퀴만 낫습니까? 예. 그건 별로 알리지 않는다는 말로 예. 들리는데.
3: 아이, 나 정말 낫습니다. 허리도 덜 아프고, 예. 이 무릎 관절도 덜 아픈다.
1: 예.
3: 예. 그럴 때면 계속 그냥 꿇고 다니던 계속 그것도 들린다. 지네일이 꿇고 다니지 않습니다.
1: 몇 번 치료받았습니까?
3: 한번 받았습니다.
1: 아, 한번 치료받고 다 낫으리 생각하면 그거는 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3: 예.
1: 예.
3: 그랬으면 가면 이거. 엄영 버스 타자면 그 언제 가서 있게 부차에서 저 사람 언제 빨리 내리면 안 깨는가 싶으면 자꾸 이런 생각 납니다.
1: 아, 예, 자꾸 앉기 하시고 예.
3: 예, 앉기 어떻게 보기만 앉기 쉽다 말입니다. 그런 게 어서 그게 조금만 나서서 저 엄영 버스 탈 수 있습니다. 그나 저도 타자 했습니다. 바로 앉지 못해서 매력 없을까 다리 서지 못해서.
1: 예.
3: 그 허리도 돌 앞으로 살 때는 자꾸 통새 나서 바로 이래 둘러넣기도 바빴댔습니다. 근데 그 둘러넣기도 이래 돌아넣기도 괜찮았었죠. 요즘에는 그래도
1: 예.
3: 그래서 열흘 지났을까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1: 제가 건의하건데 한번 예. 치료하고 다 낫으려는 하지 마세요.
3: 예, 그래 예. 또 오라 때 이렇게 한번 더 가려고 예. 하는데
1: 제대로 치료해야 됩니다. 예,
3: 예. 오라 할 때도 내가 가겠는데는 예. 갈 때 우리 집에 아저씨도 데리고 가서 그랬다. 우리 집 아저씨도 또 별로 내 혼자 가니까 별로 이뻐서 해서 그냥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다. 집에 아저씨도 예, 허리용 못 쓴다, 지금. 그렇게.
1: 오,
3: 예. 예, 그러니까 먹은 짐을 들지 못하지. 둘이 약간 무슨 둔데 좀 애납니다.
1: 예.
3: 그래서 예, 같이 데리고 가려고 치료받으려고 가겠습니다.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1: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예, 나는 내일 아침에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이 허리가 이 그 응시민들 거길 두어도 한 5분에 올라왔어요. 그 뼈대는 약간 나왔다만 그래서 지금 그 이게 허리 어찌 아픈지 그 허리를 굽을수록 좋고 폐장은 바쁘고
1: 척추 협착이 온 것 같습니다. 예.
4: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그 신대병원에 가서 전번에 가서 무슨 그 부광 주사로 뽑으려 한번 맞았다만 합니다.
1: 한번 치료했습니까? 예.
4: 예, 예. 그냥 게 지금 낫다만 합니다. 약간 아. 예, 나 생각이나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로 좀 어떻게 더 요양하다고요.
1: 한 열흘 지났습니까?
4: 열흘 만에 지났습니다.
1: 예, 그 시간 너무 오래 걸지 말고 예, 한 열흘 12날 이 아. 시간 초과하지 말고 두 번째 치료 받아야 됩니다.
4: 예, 그래, 네네, 이렇게 좀 기다려보는 게, 나중에 완전히 아기들만 그래서.

0: 예. 또 많이 한번 여야 또 몇 번 더 맞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예. 예, 안녕히 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나도 예, 이제 한 20일 전에 예, 가서 현대병원에 가서 예, 지금 이 무릎 태양 관절염이라 가지고 예, 치료를 받았어요.
1: 무릎이 아파서 예.
3: 예, 이렇게 어떻게 요즘 한 7, 8년이 됐는데 예, 아, 전제도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제는, 건축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마우 힘들고, 어디 댕기기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약을 돌아다니면 많이 썼는데, 예, 지금 효과를 못 봐서,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부가조법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제.
1: 네, 예, 한번 치료받았습니까, 예.
3: 한번 받은 게 지금 계획에 뒀습니다. 지금, 예, 이게 예, 충성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 힘들던 게 지금, 그게 벌써, 예, 뭐 며칠 마다서 봤어 이튿날 이튿날부터 봤어 이게 알깁니다 효과가.
1: 네, 한번 치료에는 효과는 알립니다. 그러나 제대로에 치료하려면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3: 네, 그래서 아 이게 야 확실히 특수하다. 이게 이제 옛날엔 다른데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아 하기도 먹고 뭐 부침을 잘 받아야 됐던 게 이게. 예, 금방 그래서 그리고 이 통 전화기는 넣고 자식이 어떤데 통신나 이 통신하는 거 없어졌습니다.
1: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 통증 때문에 모두 걷기도 어렵고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통증이 해결된다는 거는 큰 문제 해결입니다.
3: 네, 예, 그리고 그 아프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잠도 잘 어떤데 잠도 잘 못 잔다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1: 그렇죠, 예.
3: 네, 그래서 선생님 내가 지금 예약 내일로 내일 또 가려고 그랬나 선생님.
1: 네, 예. 오늘은 예, 4시 넘으면 예약 못합니다. 이제 내일에 아침. 예,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예, 예약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말씀하세요.
4: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내 동생 예요, 예, 열흘 전이, 그니까, 오늘까지 열흘이 남다,
1: 예.
4: 거기 요새 막 두수 있다 말입니다. 아. 예, 긴 아홉인지.
1: 예.
4: 예, 그런 게, 가서 예, 부강수사료법을 예, 한번 이렇게 맞았는데 효과 많이 난답니다.
1: 어.
4: 그래, 이번, 예, 그래, 그, 이갈래 원장님이 직접 보시던 게, 세 번 맞으면 이롭다 하더란다.
1: 네.
4: 예, 그래서 한 번 맞은 게 이렇게 많이 났은 게 두 번, 세 번 맞으면 이게 정말 영원히 떨어질 것 같다는 자기 감각이 들어온 다음에 허리는 왜 못 썼습니다. 그런 게 어떤 후에 와는 이런 무거운 거 들어도 요 시간 한 4월 전 무거운 거 들어도 이롭다 제 그모니까. 그래, 예, 내일 또 이렇게 예약하자고 그런다.
1: 네, 한 열흘 넘었죠, 예?
4: 예, 열, 한, 오늘까지 열흘입니다.
1: 예.
4: 예.
1: 예. 2652120에 연락하시면 예약이 네. 됩니다.
4: 아, 예, 알겠습니다. 번호 치우고 가겠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0: 복자거리 복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말씀하세요.
1: 예, 우리 언니 지금 그 현대병원 지금 이 무릎 관절이 대형성 관절이 수술이 어선 가서 두 번 치료받았는데 완전 일 없는 것 같은다.
2: 두 번? 예.
1: 그런데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런 거리도 이렇고 다리 무릎 관절이 어제 돌아붙은 게 다리 쭉 펴져서 완전 얼마나 곱겠습니까?
2: 예.
1: 예, 아야 봐라 한 번 더 가다 그런다.
2: 예. 두 번 치료로 다 낫을 수는 없습니다.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예.
1: 예. 예.
2: 그 전문가 선생님이 세 번 치료하라면 또 그대로, 예, 예, 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그 전문이 다 아야 왔단다. 그게 완전히 나서서 아이 가도 되겠다. 그래, 내가 아이들 한 번 더 가라고 그래. 그래.
2: 예, 보통 한 세 번, 예. 12날 간격 혹은 열흘 간격으로 한 3번 치료하는 게 일반적이고 좀 엄중하면 4번 또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예. 그래 내일 가겠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형님이가 이 주간판 탈출이 자고 신경통이 돼서 걸자면 자꾸 허리도 아픔이 자꾸 주문 일 붙여가지고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래서 현대병원에 이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2: 네, 두 번. 예.
3: 제가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다리 자꾸 일 줄이 붙이면 그러더니 그게 좀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지금.
2: 네.
3: 내일에서 한 번 더 배우자고 합니다.
2: 두 번 치료하고 다 완전히 낫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12날 혹은 열흘 간격으로 보통 한 3번 이상 치료해야 됩니다.
3: 예, 내일 가 배우자고 합니다.
2: 네, 265-2120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이 퇴행성 관절염, 예, 이게 아주 흔한 병에 예. 또 나이 드시면 누구한테나 거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 사실 방사선 검사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한 80%, 75세 이상에는 뭐 대부분이 이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관절염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그 증상이 있을 때의 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몸의 뼈 구조를 놓고 말하면 이와 같이 뼈하고 뼈 서로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 뼈 끝에는 한 3mm의 두께를 가진 연골층이 있습니다.
0: 네.
2: 예, 이것을 보호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생을 이 두께로서 우리가 이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매일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다스려서 예 그래서 제일 엄중한 경우에는 연골이 예, 얇아지고 또 찢겨도 지고 또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하세요.
4: 예, 예 이렇게 비염 쪽을 좀 잠을 하려고 그러는데
2: 네.
4: 뭐 어떤 증상인가 하면 비염이 이렇게 코 안에 자꾸만 마르고 딱지 생겨서 자꾸만 이렇게 뜯어놔야 된다. 꽃다지에 파는 것들을 뜯어놔야 돼. 뜯으면 또 자꾸만 피 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또 그런데 병원에 가서 자 검사도 많이 해봤는데 무슨 비염이 위축성 비염인지 뭐 그런 비염이라며 이렇게 다른 데서 얼마 치료했는데 잘 낫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 뭘까 현대병원에서 이런 병 잘 치료한다니까 이런 병도 치료할 수 있겠는가 하는.
2: 예, 머니 잘하셨습니다. 이 비염도 인후염도 났을 것 같으면서 잘 낫지 않는 병. 예, 뭐 약을 안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뭐 예, 뭐 또 어떨 땐 재채기나 콧물도 나겠죠. 예, 냄새도 잘 모르고.
4: 예, 예. 그다음 좀 이렇게 뭐 거기서 좀 냄새 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예. 그런 냄새 같은 게.
2: 예. 예. 그래서 이런 병은 뭐 지금 외용으로 쓰이는 약 혹은 또 과민이라 해서 탈과민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도 사용하고 하지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연결시 현대병원은 전문적으로 이런 잘 낫지 않은 인한병에 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병원의 치료는 다른 데와 달리 소염제나 뭐 지통제나 예, 그리고 분무 뿌리는 약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치료합니다.
4: 아, 예.
2: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치료해서 잘 낫지 않는다면 예, 한번 1652120에 연락하시기 예. 바랍니다.
4: 예.
2: 그, 이 현대병원의 이 비용 같은 거는 경하면 한 번 치료해도 예, 완전하게 합니다. 좀 중하면 한 두 번 이상. 예, 예. 그러니까 예, 한 번 치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예, 체중이 부하를 많이 받는 무릎 관절에 많이 발생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고스란히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엉덩이에도 발목에도 척추에도 손가락에도 이 손가락은 주로 그 류풍수 관절염과 달리 제일 끝에 마디
0: 네.
2: 예, 엄지 손가락은 뿌리 쪽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관절염이 생긴 관절은 움직일 때 뻣뻣하고 아프고 특히 춥거나 습기 많은 날에 더 아프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습도가 높은 날에는 관절통이 심해져서 이제 날씨 흐리거나 비가 날 것을 또 예측도 한다 해서 벌써 내 무릎에서 일기예보처럼 신어온다라고 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그 밖에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많이 사용하는 것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은 또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습니다.
0: 네.
2: 예, 남성도 있지만 예, 남성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여성. 예, 그래서 한우말로 팡로타이트빙이라
0: 네.
2: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실하다 체중이 많이 간다 하는 뜻입니다.
0: 네.
2: 예. 그다음에 로타이트 예. 여성이고 나이 많고
0: 네.
2: 예. 그러니까 체중 관리도 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0: 네, 그렇죠.
2: 예, 체중을 감소하면 예, 어떨 때는 약을 별로 쓰지 않고도 저절로 호전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과사용 예, 사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예, 특히 그 우리가 치료도 해야 되지만 나쁜 자세 같은 거에 어떤 나쁜 자세 그 양반다리 하고 앉는 자세에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0: 네.
2: 그다음에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걸레질을 한다든지 손빨래 한다든지 예. 그리고 우리 조선족이 보통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0: 네.
2: 예. 그리고 이부자를 땅바닥에 펴고 하는 좌식 생활, 온돌 사용 예. 예. 이런 생활 습관도 예. 관절에는 좋은 습관이 못 됩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런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쪼그려 앉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7~8배나 됩니다. 예, 층계 오를 때는 체중의 2배 이상 내려갈 때는 더 많습니다. 4배, 5배. 예, 이렇게 그 자세에 따라서 무릎에 가해지는 힘도 다르기 때문에 네, 이래서 관절염 예, 치료도 해야 되지만 생활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2: 이 관절염은 진행성적으로 예, 그 초기, 중기, 말기 예,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처음에는

0: 좀 많이 쓰고 나면 불편하다.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고, 이런 정도로, 좀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물 치료해도 효과가 잘 알리지 않는 단계, 그래서 무릎을 처음에는 자꾸 별 크게 아프지 않지만 무릎을 어쩐지 자꾸 만지작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에는 그 주변에 걸상이나 뭐 짚고,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심히 잘 관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증상들. 그 다음에 오래 걷지 못하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또 자주 들썩 주저앉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는 저도 모르게 아이코 소리도 나고.
1: 네, 그렇죠.
0: 이렇게 점진적으로 중기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심해지면 이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단계는 걸음걸이도 점점 이상해지면서 다리 모양이 휘어집니다.
1: 네.
0: 원래는 꼿꼿해야 될 다리가 바깥쪽으로 휩니다, 보통.
1: 네.
0: 이것을 그 O형 다리라 하는데, 자기절로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다리를 딱 맞붙일 때,
1: 네.
0: 이 주먹이 하나가 나드는가, 안 나드는가, 이렇게 그 다리 간격이 보통 점점 바깥쪽으로 휘어질 때, 이거는 이미 제3단계입니다. 가장 엄중한 단계. 이래서 모두 약 아무리 있어도 안 된다 하는데, 현대병원을 찾으면 왜 치료된다 하는가. 여기에는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현대병원에서 연구 개발해낸 독특한 치료입니다.
1: 네.
0: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좀 호기심으로 한번 치료해 볼까 해서 찾아갔는데, 물론 느낌은 좋지만 한번 치료로서는 단호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1: 네.
0: 심한 환자들이라면 몇십 년 동안 앓은 병인데 어떻게 한번 치료로 낫겠는가. 이것은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지에서 신형의 전력 시스템 건설에 주력해 에너지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국가과학기술 장교대회, 량원 원사대회, 전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산 연설 단행본이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어 당일부터 전국 신화서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로남트의 옥군, 기르기스탄 추천 소개회가 13일 기르기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0: 미국이 이란에 새 라운드 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이란 항구와 연해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제기하자 이란은 이란, 미국, 량해 각서가 효력을 잃었다고 표했습니다.
1: 보도요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에너지 보상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대사입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에너지와 전력부문, 특히 중앙관리기업은 에너지 전력의 공급과 보증사업에 진력하고 경제사유 운행이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4일 전국의 전력부하가 15억 5,100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여러 성과 지역 전력망간 최대 송전 전력 규모가 2억 7,800만 킬로와트에 달하면서 전국의 전력 사용 수요를 유력하게 보정했습니다. 각지는 새로운 발전 추세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는 한편 전력 시스템의 상호 보완과 협력, 안전 대응 능력 수준을 전면 제고하면서 에너지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 7월 중순 산소, 소광, 열, 전력, 유한 책임회사 생산 공장 구역에서 대형 발전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제어대청에서는 작업자들이 발전 설비 부하, 압력 등 집안 운행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석금평 총석에는 산소, 소광, 열전, 유한 책임회사를 고찰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수급 관리를 조절하고 에너지 공급과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석의 지침에 따라 올해 기업은 연도 설비 점검과 설비에 대한 오한 조치를 앞당겨 끝내고 여름철 전력 사용 고봉기에 전력 공급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기업 발전부 당직 반장 류소평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전력 부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고온 시간대 설비 운행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전력 생산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동시에 전력용 석탄 자원을 충분히 비축해 민생용 전력 사용과 기업 생산 분야의 전력 사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석탄은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주춧돌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발전소 석탄 비축량은 2억 톤 이상을 유지하며 여름철 전력 공급에 튼튼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대변인 리초는 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측을 주도하고 족구에 석탄 등 1차 에너지의 생산 공급을 잘하고 전력용 석탄 운송을 강화하며 여름철 에너지 전력의 안전하고 안정한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에너지 안전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과 관계되는 전반적이며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석금평 총석에는 전력체제 개혁을 심화해 청정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경제적이고 고효율적이며 공급과 수요의 협동이 원활하고 유연하며 지능적인 신형 전력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을 추진하고 국가 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사용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발전 설비, 송전 통로, 전력망 조정, 보장 능력을 전면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 설비 용량은 40억 킬로와트를 돌파해 세계 제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유럽 동맹, 인도, 일본, 러시아의 발전 설비 총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비화석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비중이 모두 60%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조는 구조는 혁신과 친환경 비전을 실현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 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풍력 태양광 기지 중점 배치 지역으로서 신강의 경우 7월 8일까지 올해 녹색 전기 거래 총량이 지난해 전년도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했습니다. 국가전력망 신강전력위원회사 보도대변인 류문룡은 풍력 태양광 중력 지능 예측 시스템을 승격하고 석탄 발전 설비의 유연성 개조를 통해 신에너지 수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에너지 조장, 탄력 부하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발전과 송전, 수요, 저장이 협동하고 연동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큰 풍력 태양광 전력의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력망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것으로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하는 핵심 고리이자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보장하는

0: 하는 핵심 기초시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7개 초고압 송전 통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성과 지역 간 송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 15차 5기는 전망계획기간 처음으로 운영에 투입된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인 선북 안위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이 전면 완공되어 가동됐습니다. 국가전력망 섬소 초고압회사 직류관리부주임 리표는 공정에 채택된 직류제어 보호설비는 집등 부품에서 집적 설비까지 모두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설비를 사용해 역내 설비 안전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고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의 교류, 직류, 상호, 연결 전력망을 건설해 에너지 자원과 전력 수요의 역분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신용 전력망 구축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전력망 조절 통제센터 부총 공정사 주재는 전국 전력망 운행의 지휘 중추로서 조절 통제센터는 24시간 전천후적 운행을 유지하면서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한 운영과 전력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공급을 힘써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남 제5권 기르키즈스탄 추천 소개회가 13일 기르키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규빈들은 상해 협력기구 창립 25주년에 점해 중국과 기르키즈스탄 양국의 각계 인사와 상해 협력 대가정 대표들이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군을 둘러싸고 교류와 연구, 토론을 진행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중요한 조작은 중국식 현대화의 리론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천명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국의 려문과 방안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국정 운영 분야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고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 중공장층 지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추석인 왕호능이 14일 북경에서 越남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이며 중앙내무부 부상인 리민지가 인솔한 越남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능 정협추석은 또름 총서기가 올해 4월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습금평 총서기와 함께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당 양국 관계 그리고 세계사회주의 사발전의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越남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양국 운명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실행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레민지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고 越남은 습금평 총서기가 제출한 일련의 글로벌 창의 그리고 중국을 인솔에 끊임없이 전진하는 습금평 총서기의 지도력에 탄복한다며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참조하며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공중앙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주석인 왕호영이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조선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합니다.
1: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14일 2026년 봄학기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 국가행정학원 원장인 채기가 졸업식에 참석해 학원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봉기 졸업생은 1940명입니다. 졸업식에서는 8명 학원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번 학기 학습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시점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구체적인 리해, 당 20기 4차 전환회 정신에 대한 집중학습, 습금평 당 건설 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파악을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학습 교양의 착실한 전개, 당일 이론 교육, 당선 교육,

0: 직무 수행 능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 수용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을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행하는 자각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으며 이론 소양을 제고하고 당성을 수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직장으로 복귀한 뒤 당의 혁신 이론으로 마음을 다잡고 정신력을 강화하며 습금형 총서기의 7일 종교연설 정신을 참답게 항습 관찰하여 자신감을 갖고 계속 분투해 시대와 이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1: 중공조항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를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마흥서에 엄중한 규를 위반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 30일 중공장 총초 회의에서는 중공장 규를 검사위원회의 마흥서 문제 심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마흥서는 리상 신념과 정치적 입장을 상실하고 당의 취지와 초심 사명을 배반했으며 정치 규율과 정치 규범을 엄중히 위반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의 주체 책임 리행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변 군무위원회의 엄중한 규율 위반과 법률 위반, 범죄 혐의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소홀히 했으며 관리 또한 부실에 불량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직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조직 서면 질의시 사실대로 서명하지 않았고 간부 선발과 임용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규정을 어긴 채 타인의 일자리를 해결해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청렴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규율을 어기고 림을 금품을 수수하고 친족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도왔으며 권력 돈을 매개로 성적 거래를 벌이고 친족이 본인의 직권 영향력을 이용해 막대한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임하고 방치해 가족형 부패를 크게 저질렀습니다. 공권력을 개인 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존용해 직권 편의성에 따라 타인의 기업 경영, 공사 수주, 직무 승진 등 면에서 리익을 챙겨주고 본인 또는 친족, 특정 관계인과 공모해 막대한 재물을 불법 수수했습니다. 마흥서는 당성 원칙에서 완전히 리탈했으며 고위급 간부에 대해 당정이 제시한 정치 요구를 엄중히 위배했습니다. 그 행위는 당의 규율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 위협을 고성함과 아울러 수례 범죄 혐의에 해당하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멈추거나 손을 거두지 않아 그 성질이 극히 엄중하고 영향이 극히 악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중앙규를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와 정치국 회의 심의를 거쳐 마흥서에 대해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고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직 박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20차 당대회 대표 자격을 종료시키고 규를 위반 불법 소득을 징수 몰수하며 범죄 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적 박탈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때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14일 열린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 발표회에서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가 역대 동기 중 최초로 25조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복잡하고 준엄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강한 성장세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분기 수출입액은 13조 6,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해 2021년 3분기 이래 분기 동기 대비 최고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6월 수출입액은 4조 7,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신 국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화물 무역 1위 대국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4조 7,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해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세관 총서 왕군 부서장은 수출 증가의 근본 원인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각종 수요의 정밀한 맞물림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연산력, 데이터 센터, 단말기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관련 제품

0: 제품의 수출을 촉진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우리나라 전자 부품, 컴퓨터 부품 등 제품 수출이 모두 두 자리 수증가를 기록했습니다. AI 기술과 깊이 융합된 지능형 생체 로봇 수출은 만대를 넘어섰고 전 세계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보급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화학 제품 공급이 딸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완비된 산업체계와 전체 공급망 조달 협력 능력으로 신속한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기본 유기 화학품 수출은 25.1%, 1차 형상 플라스틱 수출은 35%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입은 10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왕군 부사장은 우리나라가 질서 있게 자주적 개방과 단열 개방을 확대해 이미 예신 세계 국가에 대해서 무관세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농식품 수입 허가를 적극 확대하면서 올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건고추, 캐슈너트, 우루과이 피간, 벨지크 사과, 캄보자, 룡안 건조품 등 농식품이 수입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1: 14일 열린 국문 보도판공실 소식 발표회에서 자연자원부와 국가림업존국 관계자가 최근에 발표한 자연자원자산관리지도 체계를 보완할 때 대한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자산관리 책임평가를 통합추진하고 직무리행 조치에 대한 시험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의견은 어떤 자원이 있고 가치가 얼마이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0: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며 자산 소유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를 건전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원 안전의 최저선을 수호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2035년에 이르러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체계적이고 완비화한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자연자원 자산관리 수준이 전면적으로 향상할 것입니다. 장문동 부부장은 의견에서 자연자원 자산관리 책임평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직무리행 조치에 대한 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기했다며 관리 성과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 자연자원 자산의 기반, 생태복원 효과, 자산관리 등에 대해서 명확한 답안을 작성함으로써 의견의 철저한 관찰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올해 제9호 태풍인 바비가 14일 오후 8시에 조선남부 지역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전환하면서 조항기상대는 그에 대한 명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따른 강우 날씨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의 여러 지역은 홍수 방제 진력하면서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련영성 여러 지역에는 폭우 또는 대폭우, 심양 등 일부 지역에는 특대폭우가 내렸습니다. 14일 오전까지 련영성 전역에서 대피시킨 민중이 36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순시 훈하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심 여러 곳에 침수 현상이 나타났고 훈하 연산의 위험 부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무순시 홍수방지 가뭄 대처지휘부 사무실 부주임 유익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민 26만 9천 명을 대피시키고 1만 6천 명을 집중 배치했으며 식량과 식용수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길림성 교화시의 표하와 청배하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토양 수분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지질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표하진 당교원의 서기 장봉은 영내 마을 20개가 각이한 수순의 피해를 입었다며 2시간에 한 번씩 강우 상황과 위험부담 요소를 점검하고 특히 표하와 청배하에 인접한 마을의 주민을 가능한 대피시켜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흥룡강성 장지시 영내에 68갈래 하천에서 정도별로 홍수 범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송화강 지류인 마이하에서 2026년 제1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상지시 비상관리국 국장 왕강은 마이하 상지 수문 관측소의 수위가 경계 수위 아래로 하락했다며 비록 홍수 고봉이 이미 지나갔지만 제방 순찰, 우환 요소 제거, 안전 확보 등 세 가지 사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상지시에서 강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정부는 중점 구역에 홍수 방지 물자와 대형 장비, 전문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순찰을 견제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0: 중앙방송총국이 14일 대형 드라마 영화 공동제작 파트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군 장정숭례 90주년,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100주년 등 중요한 기념일을 계기로 중앙방송총국은 협력 파트너와 함께 유신세계 고품질 프로젝트를 집중 선보이게 됩니다. 이 종이는 드라마 위대한 장정, 중국 1927, 다큐멘터리 만수천산, 강과 하천을 따라 체험하는 당나라 풍모와 송나라 운치, 그리고 융합 미디어 행사인 제1회 중앙방송총국 중화요리 무형문화유산축제 등이 포함됩니다. 방송총국은 또 여러 출판사와 손잡고 책과 방송이 하나되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대형 드라마와 영화 등 명도서 출판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해 영상 콘텐츠와 출판물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동 전파를 도모하게 됩니다. 중앙방송총국 중화요리 무형문화유산축제와 중앙방송총국 제5회 중국드라마 년간축제도 이날 가동됐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생태환경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이 최근 고체 폐기물 오염방지 15차 오기는 전망기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기획에 따르면 2030년에 이르러 중점 영역의 고체 폐기물 전문 정돈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고체 폐기물의

0: 역사적 퇴성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불법 투기 현상의 다발 태세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체 폐기물 종합 관리 능력과 수준을 뚜렷하게 제고하고 고체 폐기물 중점 영역에 대해서 정보화 일체화 감독 관리를 진행하며 일련의 무폐기물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1: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내 자동차 보유량이 3억 7천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신에너지 차량이 전체 자동차의 13.2%를 차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신규 신에너지 차량은 520만 대로 신규 자동차의 근절반을 차지했습니다.
0: 중앙방송 총국 뉴스 채널이 14일 저녁 9시 반 감동 중국 2025년도 인물 수상식을 방송했습니다. 영리 수상자들은 은폐전선에서 활동하다가 대만에서 정밀하게 희생된 영렬, 공익활동을 견제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사회에 보답한 조흥송, 사홍란 부부, 해외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가 장렬하게 희생한 아프리카 원조이사 장군교,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준 청년본보기 장초범, 깊은 바다를 탐색하고 생명으로 사명을 다한 잠수용사 혹은 공안부 미얀마 북부범죄단속 전담실무조,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향촌 간부 류명방,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법치 온기를 전한 우수한 법관 용진품, 중국 속도를 보여준 고속철도 공정사 량근영 등입니다.
1: 미군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3라운드 공격을 가동하고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날 오만 린근 지역에서 습격을 받아 소는 3명이 실종하고 6명이 다쳤다고 비료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14일 보도한 데 의하면 미국과 이란 정치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 텔라비브 부근에 위치한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철수하는 작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0: 2026 상해협력기구 국가문명대회가 14일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 국가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의 정부, 언론, 문화, 학술계 대표 약 2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기간 일련의 협력 프로젝트 가동식과 수차례 상해협력기구 국가 언론협력공동서명식과 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행사 현장에서 서사 마나스랩 공연을 관찰하고 중화문명 기원탐구 량저 디지털 문화산업 전시와 아름다운 상해협력기구 시각이미지 예술전을 참관했습니다.
1: 미국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산업금융기구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격화됨에 따라 통화팽창도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병리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대동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

0: 숨어지는 능력.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당나라 문명이 창승한 중요한 원인과 표현은 바로 여러 민족의 융합과 단결이었고 소수민족 출신의 장수와 재상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광필은 당나라 중기 뛰어난 통수이자 군사가였습니다. 리광필의 아버지 리갈락은 원래 거란족의 추장이었기에 장군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은 리광필은 엄격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큰 계략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당현종과 당숙종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안사이란이 일어난 후 곽자의의 광력한 추천으로 지략이 뛰어난 류광필은 안사이란을 평정하는 당나라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덕 2년 태원 전투에서 반군 사사명 등이 10만 병력을 이끌고 류광필을 공격했을 때 류광필 휘하의 도읍 보위 병력은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성벽을 쌓아 도읍을 지킬 것을 논의했지만 리광필은 도읍의 둘레가 40리밖에 되지 않는데 반군이 거의 도착했을 때야 성벽을 쌓게 되면 우리 군만 더 필요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읍 내부의 집들을 허물게 하고 투숙길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돌로 대포를 만드는 셈으로 200명이 차를 끌어 돌을 발사하면 돌이 명중한 곳에서 수십 명이 죽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반군 병력의 10분의 1을 소멸했고 최종 7만 명의 적을 제거해 반군을 격파했습니다. 이후 여러 전투에서 리광필은 연이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신당선은 리광필을 극찬하며 안사예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공을 중흥 제1로 추천했습니다. 리광필은 자신의 충성, 담략, 지략으로 장병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당나라의 이와 같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천하를 포용하고 여러 민족을 차별 없이 대우한 정책은 수많은 소수민족 인재들을 유치하여 당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길이 남을 당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5: 양우 교수님이 말한 바와 같이 중화 문명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상부 상조의 중화민족 대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우드 시청자분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왔습니다. 클라우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일전선에 대해 어떤 견해나 질문이 있는지 서로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청자분 모십니다.
6: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통일전선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의 통일전선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항일민족 통일전선이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합니다.
5: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시청자분이 언급한 항일전쟁 시기의 항일민족 통일전선은 바로 그 시기에 일본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기초로 전국 여러 민족의 모든 항일 역량을 단결하여 결성한 정치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전체 사회주의 근로자, 사회주의 위협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 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0: 위대한 부흥을 지지하는 애국자들의 연맹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신시대 애국 통일 전선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전선의 함의와 실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일 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적을 타승하는 법보입니다. 80년 전인 1935년 5월 장정중이던 주황홍군은 20만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빠져 서둘러 이족 동포의 집거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 군대가 오랫동안 민족 억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한족 군대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홍군은 원정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이족 주민들은 홍군의 성리와 북상 항일의 결심을 알아보았고 수장 소엽단은 마침내 홍군과 동맹을 맺고 홍군이 이족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해 동맹은 중국 공산당이 민족 단결을 수호한 미담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통일 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 흥국의 법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당 관계,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 해내외 동포 관계의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공동 분투의 강대한 힘을 최대한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 병어근은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법날 통일전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후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장자치구 인민정부 보도방홍실의 기자회견에서 류한 데 따르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라싸시는 관광기초부대시설의 완비, 문화관광 상품 공급의 풍부화, 관광봉사 수준의 최적화, 짙은 관광문화 분위기의 조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장은 총 투자액이 150억 원이 넘는 80개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전국 나아가 전세계 관광객들이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0: 국제 문화관광 목적지를 힘써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사시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 라사시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목표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여행 체험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문화관광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기초부대시설이 더욱 완비될 것입니다. 라사시는 전역 관광 안내 표시 체계, 관광 휴게소 체계, 풍경도로 체계를 완비하고 전망 플랫폼, 생태 휴게소, 자가용 봉사구역, 캠핑카, 캠핑장 등 시설 배치를 최적화하여 관광교통 체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산소공급 기반시설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소공급 시설을 개선하며 산소공급 봉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제관광 목적지 건설을 중심으로 라사시는 다국어 표지판, 국경 간 결제, 모바일 통신 등 편의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입국 관광의 편리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문화관광 제품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라사시는 부다라궁 대조사 팔곽가를 핵심으로 하는 팔곽가 고성 관광 풍경구를 고표준으로 조성하고 나무초 관광지의 국가 5회급 관광지 창설을 전력으로 추진하며 준파어촌, 림주농장 등 4회급 관광지 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수한 특색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정품 관광로선을 육성하고 근교휴양관광, 환선심층관광 등 대표 관광로선을 반복적으로 승격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 민속체험, 야간소비, 야외휴양 등 다양한 장면과 업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객들이 맞춤형과 다양한 요구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것입니다. 관광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라사시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는 실제 문제에 집중하여 관광지 식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화관광봉사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며 식사, 숙박, 교통, 여행, 쇼핑, 오락의 전요소 봉사 품질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킬 것입니다. 관광업종의 봉사규범 건설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감독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와 봉사 품질 평가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관광 환경을 더욱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질서 있게 만들어 따뜻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 경험을 라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관광 문화 분위기를 더욱 짙게 할 것입니다. 라사시는 문화로 관광을 다듬고 관광으로 문화를 빛낸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공문화봉사의 질적 향상과 효율 향상 행동을 깊이 있게 실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지만 아름다운 문화 미니 랜드마크와 도시 서재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서장 오페라, 단카, 서장향, 서장복장, 서장음식, 민족축제 등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관광체험에 더 잘 융합해 새로운 대중문화예술정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라사에서 풍경구경뿐만 아니라 문화를 읽고 생활을 음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심층융합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0: 대동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른 아침 몬바 사항에서는 인도양의 촉촉한 바다바람이 보드 위에 알록달록한 블록처럼 쌓인 컨테이너들을 스쳐 지납니다. 갠트리 크레인이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 마카다미아넛과 커피 등 현지 특산 농산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들이 화물선에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와 같은 다망한 풍경은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몬바 사항에는 나이로비로 발송될 컨테이너들이 야적장에 길게 줄지어 있고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을 가득 실은 거대 화물선이 닻을 거두고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망한 항구의 조정관은 손에 쥔 무전기를 놓을 틈이 없습니다. 무관세 정책의 시행은 동아프리카 수송 대동맥인 몬바사와 나이로비 구간 철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동쪽으로 케냐의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수도 나이로비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의 전체 길이는 472km입니다. 이 철도는 케냐 독립 이후 건설된 첫 번째 철도이자 중국 케냐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기준과 기술, 장비, 운영 관리 모델을 채택한 철도는 케냐의 교통 운송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철도 연선 지역의 공업 등 산업 발전을 크게 견인했습니다. 중국 도로교량 아프리카의 별 철도 운영회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케냐 표준궤도 철도 전체 구간에서 무게로 3,931편의 화물 열차가 운행되었고 427만 8천톤의 화물을 발송하여 일평균 화물 발송량이 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무관세 정책이 발효된 5월과 6월에 나이로비에서 몬바사로 향하는 컨테이너의 월평균 발송량이 연초 대비 약 44% 대폭 증가했습니다. 44%라는 수치는 단순한 증가률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가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의 레이치앙 화물역에는 출고를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구역에 가득 쌓여 있고 열차의 10여개 객차 모두가 만재 상태입니다. 야적장 관리자 살림 압둘은 출발을 기다리는 화물 전용 열차를 뒤로 가리키면서 예전에는 빈 컨테이너의 반환율이 높은 게 걱정이었는지 지금은 중국의 주문이 늘어나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가득 채워 보낼 수 있고 업무량도 덩달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케냐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상징적 성과인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몬바사항과 내륙 배후지를 잇는 화물 운송 시간을 이틀 내지 사흘에서 10여 시간대로 단축함으로써 동아프리카 철도망 북부 회랑의 핵심 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수송로의 효율성은 더욱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간다, 루완다 등 동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의 화물도 케냐를 경유하여 중국의 광활한 시장으로 더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냐 철도국 네이츠 항역의 이전 운송작업장의 책임자 듀크 킨체는 이전에는 열차가 화물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화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대량의 농산물과 공업 원자재에 대해 중국 수출이 뚜렷이 증가했고 중국에서 수입된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생활용품의 화물량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몬바사항 갠트리 크레인 위를 지나가는 모든 컨테이너에서부터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를 질주하는 모든 열차에 이르기까지 동아프리카의 이 운송 대동맥은 중국과 아프리카가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

0: 빛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0: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서장의 이학,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장의 감로 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에 불편하셨던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은 연변 주내에서는 감로 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이 특징을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예, 많은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시면은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이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특점이라 할 때에는 예, 덕길 장약방에서는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 드립니다. 예, 때문에 안심하고 또 장약으로서 질병을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예, 우리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더위가 시작이 되면은 중로년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질병이가 방광염입니다. 예, 우리 방광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이런 증상이 예, 이맘때 되면은 예, 더 발작하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 방광염 여러 해를 또 하다 보면은 만성으로 넘어가면서 잘 낫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맘때만 되면은 아, 이 증상이 있으면은 내 방광염이 또 도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분들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광염은 날씨가 더워지고 몸이 좀 피곤하고 하면은 또 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름철 불청객이라고도 합니다. 예, 바로 방광염은 방광 점막이라든가 또 점막 아래에 있는 조직이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염 증상은 빈뇨가 있거나 절박요, 예, 잔뇨감이 있거나 혈뇨 같은 증상하고 배뇨시 통증 등 이런 방광염 증상이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방광염은 보통 대장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우리 여름철에 보면은 이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는

0: 리오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세균 번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또 방광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집에 아바이가 이 뭔가 시숙의 존두아래다 화신 거후에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석 달 가까이 썼는데 숨을 쓸수록 효과가 도도합니다.
0: 예.
2: 원래 삼두 잘 못 쉬고 쪽잠 쉬고 하던 게 지금 삼두 잘 쉬고 그리고 이렇게 손발이 몹시 시리하고 이 발등이란 때로는 이렇게 마대해가지고 예.
0: 네.
2: 발가락이 다음에 그래든지 지금 거증상도 없어지고 예. 지금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욕 맑아지고 아유 정신 상태가 옛날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쨌든 용도 탄다 그래가지고 계속 다 쓰겠다 해서 내 지금 그런 뭔가 이것도 계속 활동이 있습니까?
0: 예, 요즘에 그 무슨 약이나
2: 장기를 좀 다 써도 한 반년 다 써도 이렇지 않을까?
0: 그렇게까지 오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두 달을 썼으면 이제 한 달을 더 쓰고 정황에 따라서 또 자문하고 쓰십시오.
2: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더우니까 본인이 자꾸 오래 써도 이렇지 않을까?
0: 아니, 그럴 필요는 또 없습니다. 약, 이 비필경 약이기 때문에 치수의 전주와는 그 이 진복급 장약이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2: 네, 그래서 이렇게 사흘에 한 번씩 계속 잡고 있습니다.
0: 예, 그래 화신코 후에는 이제 한 달을 더 써보고 그다음에 정황에 따라서 필요 시에는 또 더 쓰고 예, 필요 없으면은 끊어도 됩니다.
2: 아, 그리고 예. 한 가지 또 문의하기 전에 예. 큰 동서가 문의해달라서 문의하는데 어제 이렇게 원래도 글쎄 땀을 세게 흘렸는데 요즘에 갑자기 더구나 땀이 더 나고 조금 움직여도 그래서 지내 머리 퍽 떴고 예. 그래서 용 먹을 땀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용 이런
0: 그래. 몸이 허약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양기가 부족한 분들이 그 땀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땀이 지금 많이 난다 하면은 그래서 몸이 허약하다 이렇게 환자분들은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2: 아, 우리 작은 동서가 쓰고서를 지금 그 치수의 전두 아래다 여러 가지 이렇게 가서 불편한 데 가서 쓰고 좋다니까나 지금
0: 네.
2: 방약이 어떻게 하는가에 물어봐.
0: 예, 땀이 좋습니다. 그리고 땀이 세게 나는 분들이 대부분 심장이 또 허합니다. 예, 그래서 예, 좋기는 런칭 망주하고 치수의 런칭 창주하고 치수의 전주와 같이 쓰셔. 그리고 다른 아, 기저질 다른 질병이
2: 배달해도 됩니까?
0: 예, 배달해도 됩니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그럼 예. 제가 다들 가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아, 그리고 우리 방광염을 본다 할 때에는 이 전문가들은 방광염이 가장 큰 원인을 또 면역력 감소로 봅니다.
1: 네.
0: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아, 이 방광염도 생깁니다. 예, 즉 방광염은 감기처럼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피로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면은 발생하게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눈이 그냥 깔깔하고 침침하지. 아,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래서 자꾸 눈물 나지. 눈도 예, 부여 보이고, 그래놔서 예, 망지하고 민물수류회와 이 두 가지 약을 예, 저기 뭡니까, 뭐, 한 50을 쓴 게 예, 지금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고 예, 눈물이 자꾸 나던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지금. 예.
3: 예, 그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예, 그 예쁜 게 없어지니까 지금 눈을 맑게 보니 할 정신이 나온다 지금.
0: 예.
3: 예. 그래 지금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면 또 경제적이 되니까 그래 예.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0: 맞습니다. 그 예, 치수회하고 민모수류회와 같이 쓰면서 홍화침과와까지 같이 쓰면은 이 눈이 불편하던 증상이 다 개선됩니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서 보면은 이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예, 우리 여성들을 보면은 여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세균이 방광으로 유입할 가능성이가 많이 높습니다. 네.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학문학

0: 대장균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대장균도 쉽게 또 유입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 방광염이가 감기만큼 자주 걸리는 이런 질환들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여성분들은 폐경기에 들어서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질점막이 산도가 무너지고 건조해지면서 또 이 방어력이가 저하되기 때문에 방광염이 또 쉽게 발생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갱년기로 인해서 체력이 또 많이 저하되죠.
1: 네.
0: 이렇게 체력이 저하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은 이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피로해도 방광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1: 네.
0: 예, 우리 방광염이 발생하는 여성분들을 보면은 좀 우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결국 화를 많이 내고 또 이 정신적으로 또 많이 이 절약이 돼 있는 이런 분들은 예 문제는 우리 감정적으로 이런 상태에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방광염도 또 쉽게 발생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일반적인 이 방광염 치료 예 나는 이전에 해 못 봤는데 갑자기 이렇다 하는 분들은 이 항생제를 세 날 내지 다섯 알 복용하면은 증상은 공제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이 보면은 이 중로년에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방광염은 해마다 혹은 그 계절이 되거나 혹은 이제처럼 정서가 좀 나쁘거나 이러면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우리 장약 치료가 아주 필요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거 청결료로다에 바로 붙들한 게 발목 많이 상해서 그래서 검사는 때는 안 상한데 발목이 많이 붙겠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게 쌍후환, 얼차환, 칭칭기 전화 이 세 가지 가지고 먹고 이제 조금 왜 붓기가 상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0: 네.
2: 이 혹하는 때야 좀 더 먹자고 합니다. 혹하다 좀 봤다고 합니다.
0: 외상인가?
2: 예예 어도 붙도록 한 게도 발목이가 많이 붓겨서 그래 때는 상하지 않았는데 발목 붓기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이래
0: 예 어떤 분들은 이 외상이라 해도 지금 골다공증도 있고 또 풍수골병도 있고 퇴행성 관절도 있고 이래면은 이제처럼 그렇게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이 기저질환, 이 골다공증도 같이 해결되면서 이 좀 풀친 것도 또 같이 또 나사집니다. 예, 그래서 잠은 하면서 쓰십시오. 예,
2: 508. 관절이 심합니다. 대형성 관절로 진단받았습니다. 나도.
0: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또 쉽게 로인 분들이 그 풀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처럼 그렇게 같이 결합했으면 좋습니다. 쓰십시오.
2: 그래, 이번에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네.
2: 예. 예.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장약으로서는

0: 이 방광염에 대한 치료가 스파오의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제를 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이제 증상 좀 저리거나 소변이 작거나 잔여감이 있거나 이런 증상은 항생제를 쓰고 났지만 그 후에 쉽게 재발하기 때문에 장약으로서 증상하고 원인을 같이 치료하면 그 후에 쉽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유직성 위염이 있어서 예, 약도 많이 써보고 참약도 많이 썼습니다.
0: 네.
2: 이래도 잘 낫지 않고 소화 아이템에서 배 계속 차고 배 붓고 했습니다.
0: 네.
2: 그래 선생님이 장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듣고서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보이고선 예, 저도 다시 하고 망디하고 수한 조낭을 썼습니다.
0: 네.
2: 이세 가지 약을 두달 쓰는데 속이 편안하고 예,
0: 네.
2: 소화도 잘 되고 배 차지 않고 예, 배 붓지 않습니다.
0: 네.
2: 몇십 년된 유병을 냈대 있습니다.
0: 네.
2: 약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침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래도 알게든지 이약쓴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0: 네, 우리 지금이 장약에서는 심내혈관 질환하고 이 소화계통 질환은 우리 이 감로장약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약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특수하다는 것이가 지금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2: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0: 맞습니다.
2: 기적 같습니다.
0: 예.
2: 이런 상황에서는 애매 또 써야 됩니까?
0: 지금 몇달 썼단가?
2: 이제 두달 썼습니다.
0: 아, 그럼 한 반년 써야 됩니다. 그 오란 이런. 예, 그러면은 지금 저주 다시 하고 망주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소화계통 질환이 좋아지는데, 우리 소화계통 질환은 간하고 담낭, 비장위, 이 십이지장, 췌장 다 포함합니다. 이다 같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한 반년 쓰십시오.
2: 간
0: 예.
2: 아이 좋아 계속 망대 그냥 썼습니다.
0: 예, 맞습니다. 그 간이 같이 좋아집니다.
2: 그럼 반면 쓰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만재와 진성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비염이 있어요. 콧물이 시작이 나던 게 지금 콧물이 나지 않고 콧물들로 막 넘어가던 게 지금에 다 나사졌고 머리 속이 아프던 것도 지금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는데.
0: 예, 그 비염에 망제하고 진서완은 거의 밀방 방제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염이 좀잘 낫지 않는데 두 가지 있으면은 오래된 비염도 낫습니다. 예, 그래서 그좀 자문함에 나설 때까지 그래 쓰십시오. 나사집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수관전환과 망제, 그 다음에 창제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4: 이 강경화에 있어서 소화 안 되고, 어느 짝에 거리무시 가면서 애매해졌고, 땀을 세게 흘렸습니다.
0: 네.
4: 땀에도 났고, 이런데 이약 쓰면 지금 땀에도 정상이 됐고, 소화 잘 되고, 꼬리에 오른쪽에 꼬리도 무지가지 않고, 땀도 그렇게 세게, 식은 땀 흘리게, 땀 많이 흘리고, 맥이도 납니다.
0: 네.
4: 그리고, 선생님 이약쓴게배 꺼진 게 알립니다.
0: 알깁니다, 예.
4: 예, 확실히 용색이 알립니다, 배 꺼진 게.
0: 복부 비만이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4: 그래, 창제를 쓰기 때문에 나는 간암에 올까 봐 별로 겁이 납니다. 우리 내력이 암에

0: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 방광염이든 이제 비염이든 모든 질환에 이 런칭 망죄를 같이 있으면은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런칭 망죄는 전통적인 장약으로서 정열하고 해독하는 작용도 있고 기혈을 조화롭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이 기혈 조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습열로 인한 각종 소화 불량이라든가 배가 붓거나 혹은 변비에도 효과가 특별합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이 습열이 우리 피해를 세게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런칭 망죄를 같이 쓰면은 누구나 다 효과를 봅니다.
1: 네.
0: 그리고 런칭 망죄는 체내 습열도 제거하고 기혈을 소통시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약이가 바로 런칭 망죄입니다.
1: 네.
0: 그리고 비위를 조화롭게 해주고 음식물이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면서 소화계통이 불편한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1: 네.
0: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조주 다시 한 가지 쓰는 것보다도 런칭 망죄를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이런 기혈 조화라든가 혹은 기혈이 잘 통하게 하면서 습열까지 제거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런칭 망죄는 직접적으로 또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개선시킵니다. 우리 지금 이 런칭 망죄하고 또 수관전환도 같이 배합하죠.
1: 네.
0: 이 같이 있으면은 복부 비만도 개선되면서 장 운동이가 개선돼서 변비 오래된 완고성 변비를 개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간하고 담낭의 습열로 인한 황달에도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런칭 망죄는 여러 가지 몸에 염증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서 병을 치료해도 잘 낫지 않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런칭 망죄를 같이 배합하면은 효과가 또 빨리 납니다. 그리고 런칭 망죄는 우리 체내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특효 보물급 장약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몸에 질병이 생겼다 하면은 독소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런칭 망죄를 같이 배합하거나 혹은 런칭 창죄를 같이 다른 약들과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그 치료 효과가 더 빨리 납니다.
1: 네.
0: 특별히 소화기 궤양이 있거나 간 기능을 높여서 위도 보양해주면서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젊어지게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당연히 독소가 체내에 있으면은 노화가 가속화되죠. 그래서 런칭 망죄를 쓰면은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젊어지는 이런 느낌도 또 가집니다. 그리고 런칭 망죄는 소화계통 질병에서는 정열 해독을 통해서 간을 보양해서 위도 보양해주면서 근본적으로 만성위염하고 장염, 소화도 궤양하고 궤양성 질병 등 이런 위장도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회복시켜줍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처럼 방광염이 있거나 소화도 계통의 질병이 있거나 할 때에는 조주 다시하고 망죄를 같이 쓰거나 혹은 스바의 허즈 리뇨완하고 또 망죄를 같이 쓰거나 이러면은 효과가 또 빨리 납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이 위장도 수술 후에 보양이라든가 위장도 암 조기 치료에서는 가장 리상적인 효과를 보는 약이가 바로 런칭 망죄하고 런칭 창죄입니다. 지금 우리 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장약에 대해서 려해도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효과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창죄하고 망죄를 쓰면은 항상 야 내 이렇게 오래 앓은 게 암이 어제겠는가 이래 근심하던 분들이 시름 놓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을 썼다 해서 시름 놓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몸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모두 시름 놓습니다. 그리고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 간복수에도 좋은

0: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염병독을 부분적으로 사멸하면서 체내 독소도 제거하고 간 부담을 감소시켜서 간도 보호하고 보양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림상에서는 각종 간질환을 배합하는 예, 이런 치료젤로도 씁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런칭 망주하고 수간전환 같이 쓰거나 혹은 알수 우의 숭수환 같이 쓰거나 하면은 효과를 또 아주 빨리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런칭 망주에는 100가지 독소를 제거한다 합니다. 예, 각종 자연독이라든가 식물독, 예, 이런 화학 독소를 제거해서 우리 인체의 예, 이런 독소가 쌓인 거 제거해 주기 때문에 질병이 빨리 낫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런칭 망주에는 피부질환 치료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습진이 있거나 혹은 유피센이라든가 여드름이 있거나 대상포진이라든가 생식기 포진이 있거나 혹은 예, 여러 가지 피부질환 치료에서 또 배합해서 씁니다. 예, 우리 대상포진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이 뉴황환하고 당성환 그리고 이 런칭 망제를 같이 써서 지금 좋은 효과를 본 이런 실례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런칭 망제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보건 예방에 대해서 중시를 돌리죠.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런칭 망제 보면은 보건 작용이 있는 것도 아주 큰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실제로 우리 덕길 장약방의 환자분 한 분은 이런 칭망제를 한 1년 거의 쓴 분입니다. 근데 간이가 간 수치가 나쁘던 게 다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내분비도 조절하고 면역력을 제고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면역력 저하가 있거나 좀 몸이 허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이거나 혹은 술을 좀 자주 마시거나 과하게 마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송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친구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결과를 얻으며 알차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나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귀찮아하고 미루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를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저금통을 감상하겠습니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홍시란 붉고 말랑말랑하게 무르익은 감으로 연시라고도 합니다. 잘 익은 홍시는 감나무에 올라가 직접 따거나 기다란 장대로 따야 하는데 그냥 손 놓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홍시가 입안으로 쏙 떨어져 줄까요? 이 속담은 감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나 성과만 바라는 태도를 경계해 이르는 말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요행만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내 노래를 잘 부르려면 연습을 해야 하고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건 저절로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뭔가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직접 해내려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자, 다음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기듯 이라는 속담을 볼까요? 이 속담은 게으른 사람이 글 읽기가 싫어서 책장만 뒤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의 분량을 헤아리기만 하거나 그 일에서 벗어날 공리만 하는 것을 비호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숙제를 할 때 느릿느릿 대충 쓰여 끝내기만 하고 품질을 신경 쓰지 않거나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훑어보고 사고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거나 또 청소할 때도 대충 마무리해서 검사만 통과하려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을 다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은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런 성장도 얻지 못합니다. 때문에 공부든 일이든 허울 뿐인 노력과 태만한 태도는 금물이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모든 노력이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해 먹는 데는 감돌이, 일에는 배돌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감돌이는 어떤 사소한 리익을 보고 살살 감돌아든

사람을 말하고 배돌이는 일을 하는데 한 대 어울리지 않고 따로 배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속담은 먹는 자리는 빠지지 않으면서 일하는 자리는 꾀를 부려서 요리조리 살살 피하는 사람을 비웃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좋아하고 수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놀이와 여가에는 적극적이면서 학습과제, 학급청소, 임무는 피하려 핑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우수한 성적과 성장은 하루하루 꾸준한 노력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즐거움만 추구하고 실천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결국 게으름에 발목이 잡혀 주변 친구들보다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놀이는 적당히 즐기고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안락가치를 보내드립니다.

학습을 노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조별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자신만 편히 앉아서 결과만 누리려 하거나 단체 노동에서 남의 수고에 기대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성과가 말하는 경우입니다. 남의 힘으로 얻은 성과는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실만이 진정한 값진 성과죠. 不劳而获라는 성구를 볼까요? 안일 보, 수고로울 로, 말 이을 이, 얻을 회계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일하지 않고 리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노동 성과를 점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서 숙제를 베끼거나 시험에서 유행을 바라고 생활에서도 일을 대충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란 것이 바로 이 성구가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네, 세상에는 공짜 성과가 없습니다. 한 알의 열매도 땀 흘린 노력이 있어야 맺히는 법이죠. 잠시 편하게 얻은 결과는 오래가지 않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실력과 성장은 평생 자신의 것이 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숲속으로 와요를 들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를 일깨워주는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게으름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고 부지런함은 모든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지식을 쌓고 습관을 기르는 황금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으며 남의 성과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멋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분명 멋진 성과를 얻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재미나 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선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교실에 울려요 곱게 울려요, 쿵자쿵자 쿵자자 높이 울려요. 야야야 재미난다야, 야야야 재미난다야. 음악유희 라라라, 음악유희 라라라, 참말 재미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선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1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는 연일 극단적인 폭우의 습격을 받았고 도나시 인민정부 홍수방지감염대처지휘본은 7월 14일 20시부터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도나시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당의 군중조직력과 사회 호소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정밀 시책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봉사를 강화해 홍수 긴급 구조 구호라는 이 간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목당강 주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나시 도시구역 일부 제방 구간이 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호가복은 물막이 작업 진척을 살펴보고 물 정황 감측, 수위 상승 추세, 위험 우환 조사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력을 다해 수위를 통제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방 안전의 첫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물살 변화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강렬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을 신속히 대비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 도로 구간을 찾아 고인물의 깊이와 临시 위험 해소 조치, 오가는 행인과 차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0: 도시 고인물 빼기 작업을 잘하는 것은 대중의 출행 안정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행과 관계됩니다. 한 지점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동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물이 심하게 고인 지점에는 봄프차를 신속히 동원해 강제 배수를 진행하는 한편 인원을 조직해 쌓인 진흙과 모래, 락잎과 잔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규범적으로 경계선을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해 차가 잘못 진입하거나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와 뺄 물길, 지하 상가, 저지대 구역 등 중요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비 오기 전 조사, 비 오는 중 순찰, 비 그친 뒤 재점검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배수와 침수 방지 자원을 통괄 배치하고 도수관을 새로 설치하며 배수구를 원활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고인물이 신속히 배출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 대중의 출행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대중의 안전한 대피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림시 대피소에 들어가 대중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 상황, 식생활 등 정황을 세심히 물어보고 대중의 정서를 인내심 있게 달래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하면서 당위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고 홍수가 물러간 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기층 일상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교대 근무, 물자 비축 등 정황을 상세히 묘하고 나서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작품을 발휘해 대피소의 봉사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대중이 시름 놓고 위험을 피하며 증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라고 경례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은 도나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사명감을 보이고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도나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당면에 첫째 가는 대사로 삼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가지고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신속히 전개해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초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강우 상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중점 구역과 중점 시간대의 단기, 临시, 초기 경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홍수방지 초기 경보 호출 응답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재해 초기 경보 정보를 대중에게 제때 발표하며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구역의 대중을 과감하게 대피시켜 한 가구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상류의 류입수와 하류의 수위를 엄밀히 감측하고 련합 의논과 정밀한 연구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지질 재해를 힘써 방비하고 위험 우환이 있는 지점에 대한 동태적 순찰을 강화하며 대형 긴급 구조 설비와 전문 구조 역량을 고위험 부위에 미리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야외 물 관련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풍경구, 민박과 야영지에서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한 폐쇄, 중지,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폭우 기간 모든 야외 고위험 활동을 엄금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을 다 거쳐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도로 복구와 손상된 전력 공급 시설 및 통신 시설의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배수 및 준설, 쓰레기 운반 처리,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잘해 피해 지역의 기본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소경량,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한 지속적인 강우 영향으로 우리수 여러 지역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각 부문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나타나 도시구역과 여러 향진에 고인물 피해가 발생하고 부분적 구역에는 수도와 전기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즉각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위험 구역 대중 대피 배치 작업을 앞당겨 전개했으며 각 부문에서 전원이 일터에 나서 주야로 분전했습니다. 공안 구조 역량은 일선에서 위험 구조 작업을 전개하면서 증수기 안전 장벽을 굳게 다졌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저는 도나시 직업교육중심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도나시 홍수방지 사업 림시 집중 대피 지점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연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강남진 목단강 연안의 촌민들을 이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물자가 충분히 비축되고 보장이 잘 돼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업일꾼들이 차례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나시에서는 배치 자원을 통과해 안명호진 촌민들을 미리 관지진 중학교, 관지중학, 관지진 중심소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각 대피소에는 생활용품, 식품, 식수가 충분히 마련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근무, 식사 공급 등 봉사를 제공하며 대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림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부터 수문 기상 정황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목단강 연선 강마을 3층 및 그 이하 저층 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작업을 진행했는데 총 12,000여 가구의 주민 26,0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응급 조치를 취해 긴급 구조, 교통 복구, 물자 보장, 물과 전력 공급 및 통신 보장 사업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우 정황 변화에 따라 강과 하천, 저수지, 저지대 등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각종 피해 손실을 전면 조사하고 큰 물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수리, 민생시설을 다 고쳐 복구하고 재해 후 소독 살균, 물자 공급 보장, 농업 생산 회복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시 농촌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게 됩니다. 10월 새벽 불화 동화 수위 상승이 관측되사 연결시에서는 즉각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불화 동화 주변 관건구역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업일꾼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든 구간을 순찰 감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화사회구역 당위석이 소락입니다. 새벽 5시에 통지를 받고 당직 인원이 즉시 강변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제때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 각 가도에서도 신속히 사표구역 사업일꾼들을 배치해 위험 부위를 검사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챗그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증수기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발송해 강변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불화 통화 열애 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연변 소방 구조 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가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 대상 리위입니다. 24시간 당직 전화를 배치하고 모든 선박과 모터를 점검해 장비차에 실었습니다. 목전 연결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 정황을 감측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 방지 방어선을 굳게 지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전시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증수기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0시 도문시 인민무상부에서는 시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의 긴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석현진 송림촌 구간 하천 수위가 한계 육박해 연안촌 마을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즉시 홍수대처 응급대응을 가동하고 응급민병 위험구조대를 신속 집결시켰습니다. 55명의 민병이 밤새 위험 현장으로 출동해 제방 보강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주야 연속 작업 끝에 약 5,000개의 모래주머니로 길이 60m, 너비 2m, 높이 1.5m의 견고한 홍수방지 제방을 쌓아올려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수호했습니다. 7월 14일 오후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의 도로 침수, 통행 제한 상황에 맞춰 우리주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대형 구조 장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현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하천, 도로 퇴적물을 청소하고 도시와 농촌 배수관 및 홍수 유도 통로를 뚫어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0: 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구조대는 구조보트를 활용해 야간 수상 수색 구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침수구역과 피해마을을 구역별 가구별로 철저히 살펴 위험을 확인하고 고립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식품, 식수 등 생활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기본 생활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목전 전주 관련 구조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우 정황, 물 정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실제 정황에 따라 구조 방안을 조정하고 조속히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연일 비가 내려 우리주 철도 도로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수 과정이 끝나면서 목전 여러 면에서 정상 운행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13일 8시부터 7월 15일 8시까지 전주 평균 강수량은 67.6mm이고 우리주에서 강수량이 250mm를 넘는 관측소가 한 곳, 100mm 내지 250mm인 관측소가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강수량은 도나시 대석도진 반석촌에서 나타나는데 256.2mm였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7월 15일 주 자연자원국과 주 기상국에서는 연합으로 비온 후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 위험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7일 이내는 지질재해 고위험 시간대이므로 광범한 대중과 각 시공 단위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연길 참호단 관할구역 려갱열차 운행이 질서 있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 경유 려갱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고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경유 다수 려갱열차도 동시에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7월 10일 장백산과 대련북을 오가는 주의 8일 44편, 주의 8일 41편 열차는 운행을 중지했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과 통화를 오가는 4246편, 4245편 열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삼일꾼들은 여름철 운수 고봉기 역에 력의 흐름이 집중되게 여객들이 앞당겨 역에 도착해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연변 경내 고속도로는 정상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오늘은 서원에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 분야에서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 명확히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서원을 설치한 첫 법률로 신시대 립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서원은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서술 조선으로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장기적인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명백히 서술했고 근대 이래 시종 대통일 신념을 견지하고 영용한 투쟁 속에서 중화민족이 자유에서 자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한 것을 명백히 서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거둔 역사적 성과를 명백히 서술했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반드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해야 하는 역사 논리, 이론 논리와 실천 논리를 깊이 명시했습니다. 특히 서원 제4 단락에서는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이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적 혁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처음으로 법률에 수록해 국가립법의 방식을 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 준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폭우, 태풍, 강대류 등 극단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 미니 프로그램에서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및 재해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검색창에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를 검색해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응급 조기경보 시작을 클릭해 재해 조기경보 알림과 위치정보 취득 권한을 허락하고

0: 관심 지역을 등록하며 여러 재해 조기 경보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올해 연변 1종, 연변 2종 최소 합격 점수가 공포됐습니다. 올해 1종 탁월반 전주 보통 초종 최저 합격 점수는 708점이고 원 민족 초종 최저 합격 점수는 722점입니다. 연변 1종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46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42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3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67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47점입니다. 연변 2종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15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06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0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31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11점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놀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4세 오량용 선생님의 장수 이야기와 함께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상식과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두 원의 원사이신 오량용 선생님은 올해 104세인데요.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찹니다. 오량용 선생님

하지만 그는 이를 이유로 누워 지내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재활기간 매일 고강도 훈련을 꾸준하게 했으며 단지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넘어서 붓을 잡고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선생님은 하루빨리 연구일선으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령영 선생님의 이런 너그럽고 낙관적인 마음 덕분에 다시 걷고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중국 과학연구 사업을 위해 힘쓰며 의학적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낙관적인 마음은 그의 장수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십 년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고요한 이른 아침에 황금 시간을 이용해 사고하고 글을 쓰고 연구하며 도면을 그리고 계획하고 저술했습니다. 오전엔 독서, 신문 읽기, 학술자료 검색에 집중하며 지식체계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했습니다. 오후에는 운동하고 서열을 연마하며 신체 협조성을 기르고 인성을 다스렸습니다. 평생 저녁에 대학원생들과 교류하며 과제를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며 교육 일선에서 활동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걸어가며 운동해 신체 기능의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과식하지 않고 평범한 집밥을 즐겼습니다. 언제나 담백하고 소박한 식사를 고수했고 생활을 극도로 간소하고 질서 있게 유지했습니다. 날마다의 자기 절제와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지켰습니다. 선생님은 80대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고 전자우편으로 친구와 대학원생들과 연락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서예와 회화를 사랑하며 예술적 수양으로 심신을 기르셨고 서비홍 등 거장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92세 때는 중국미술관에서 개인 예술전을 열어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한 일하고 정신은 늙지 않는다를 실천하셨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여전히 연구와 교육일서를 지키며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하며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며 생명의 원동력이다. 2022년 100세가 되었을 때 자서전 나의 백과적 인생을 출간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두뇌 활동과 정신적 축으로 두뇌를 장기간 활발하게 유지해 인지 기능의 쇠퇴를 효과적으로 늦추고 생명의 끊임없는 활력과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정정하게 살아가는 오령영 선생님의 생활 태도와 건강관리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너그러운 마음, 규칙적인 생활,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 바로 장수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입증한 6가지 발암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사들은 6가지 류형의 식품이 세계보건기구 등 기관으로부터 암 발생 및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립종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음식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당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고당식단은 암세포의 에너지 급행열차로 여겨집니다. 암세포는 유산소 해당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고당 환경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분비를 자극해서 암세포 증식을 촉진시킵니다. 네, 뜨거운 음식입니다. 65도가 넘는 음식은 식도 점막에 반복적인 손상을 줍니다. 식도 편평암, 후두암, 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절임 음식입니다. 절임 과정에서 생기는 아질산염은 위 속에서 단백질 분해 산물과 결합해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 같은 절임 음식을 오래 섭취하는 지역의 위암과 비인후암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염 식단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점막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촉진해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가공육 제품, 특히는 훈제식품입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21% 높아집니다. 특히 훈제육의 경우 훈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벤조피린 같은 발암 물질이 DNA를 파괴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 위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곰팡이가 낀 음식입니다. 곰팡이가 낀 곡물과 견과류의 아플라톡신은 가장 강력한 황발암 물질 중 하나로 특히 간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 무심하게 먹는 음식 가운데 암 위험을 높이는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식사할 때 오늘 내용 떠올리면서 자신의 건강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노래와 함께 잠시 쉬었다가 피부 노화를 늦춘 과학적인 관리 방법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천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은 30살과 50살에 뚜렷한 노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섬유가 필요한 화학 변화를 하도록 도와서 콜라겐 고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써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있게 유지해주는데요.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산화방지제로 피부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손상을 줄여줍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소로는 피망, 파프리카, 무청, 봄배추, 여주, 고수, 무 등이 포함됩니다. 네, 과일로는 생대추, 키위, 구아바, 딸기, 파파야, 오렌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짙은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산화방지 성분이 더 많아서 산화 반응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서 최종 당화산물이 생기는 것을 간접적으로 낮춰줍니다. 이는 로화 방지와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산화 방지에 추천하고 있는 채소 및 과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로는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호박, 망고, 파파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풍부한 채소로는 자주양배추, 자주상추, 가지, 자주고구마, 구기자, 블루베리 등이 포함됩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과일에는 도마도, 박물도마다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단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단 음식에는 대체로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을 많이 먹으면 피부는 당화 반응이 일어나서 탄력이 떨어지고 색이 칙칙해지며 기미가 생기고 로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금연입니다. 피부에 대한 흡연의 나쁜 영향은 주로 피부 로화를 촉진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넷째로는 밤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을 새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이는 피부 겉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늘려서 결국 각질층의 수분 함량을 낮춥니다. 밤을 새는 사람은 피지량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도 떨어집니다. 다섯째로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한 주에 3차에서 5차례 유산소 운동과 적어도 2차례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피부만 예쁘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 건강부터 챙겨야 자연스러운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하나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종이 경락 마사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매일 이곳을 두드리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잠을 잘못 자면 성격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와 심리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네, 중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는 담경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심경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담경을 두드리면 하루의 양기를 깨웁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때라 담기가 온몸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담경을 두드리는 것은 마치 몸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머리와 눈이 상쾌해지고 동시에 담즙 분비를 자극해 음식의 기혈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담경은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데 바지 옆 재봉선을 따라 내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드릴 때는 앉거나 서도 되며 주먹으로 환도혈에서 시작해 허벅지 바깥쪽 정중앙을 따라 무릎 바깥쪽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각각 5분에서 10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가 적당합니다. 이때는 위경이 적당하고 양기가 점차 왕성해지기에 담경을 두드리면 위기의 추동력을 받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내 저녁에는 심경을 두드리면 좋은데요. 바로 하루의 정서를 다스립니다. 심경은 심신과 혈맥을 주관합니다. 해질녘부터 잠들기 전 사이에 심경을 소통시키면 치밀어 오른 울화가 가라앉고 심경의 기혈이 조용히 내려가 불안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은 팔 안쪽 뒷부분을 따라서 겨드랑이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이어집니다. 두드릴 때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을 우로 향하게 하며 반대쪽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극천혈에서 시작해 팔 안쪽을 따라 손목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5분에서 10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이는 몸을 이완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을 두드린 후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에 신문혈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경의 원혈로 정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 없이 간단한 경락 두드리기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 저녁 틈틈이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과도한 염분 섭취가 몸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섭취에서 싱겁게 먹으라는 것이 건강 수칙 가운데서 빠뜨릴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짜게 먹게 되면 몸에서 아래와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네, 소금의 화학명은 염화나트륨이고 염소가 60%, 나트륨이 40%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며 인체에 흡수되면 삼투압을 조절해서 산과 염기의 균형, 미네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춥니다. 염화나트륨도 적당하면 신체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붓는 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과 각종 암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소금 가운데 나트륨의 1일 섭취량을 20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30g 이상 섭취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소금을 많이 섭취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래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배가 더부룩해지면서 위가 부풀어 오르거나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위가 신체 수분 유지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단기 반응입니다. 네, 몸이 붓는데요. 붓기는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징후입니다.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 경우 살이 쪄설 수도 있지만 나트륨이 주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얼굴, 손, 종아리, 발목 등이 붓게 되면 소금 섭취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최근에 갈증이 계속된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인체 염화나트륨의 비율을 떨어뜨리면서 세포에 활력을 줍니다. 갑자기 살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며칠 동안에 체중이 갑자기 불었다면 소금 때문에 수분이 더 필요해진 바람에 체중이 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소금 탓이 알게 모르게 목이 마르고 더 많은 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잠을 못 잡니다. 야간에 소금 섭취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에 푹 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거나 해서 아침이 피곤하면 소금 섭취를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혈액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로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속이 뒤틀릴 수도 있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탈수 현상이 생기면서 속이 메스꺼울 수도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속이 뒤집혔을 때 며칠 동안 소금 섭취를 줄여보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세포의 수분이 보충되면서 속이 편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평소 혈압을 체크하는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면 무엇을 먹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생활습관 몇 가지만 고쳐도 염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택배 주문이 많은 요즘에 요리 재료를 고를 때에도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고 채소를 구입할 때에도 양념이나 소스가 첨가된 것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 재료나 식품을 구입할 때 라벨을 읽고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먹고 가급적 술자리와 야식을 줄이도록 합니다. 네, 맛을 위해서 짜게 먹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암 위험을 키우니까 오늘부터 식사 습관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식품 구매할 때 나트륨 함량 확인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아래에는 건강한 목의 기준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로 그 변화가 쉽게 감

감지되고 신체 전반적 건강 소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목은 아래와 같은 네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목 부위의 피부는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뚜렷한 색반, 점차 곡은 붓기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부색, 햇빛 걸림, 체온, 정서 등 요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노란색을 띠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붉어질 수 있습니다. 네, 종기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선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고 일반적으로 이상한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 부위에는 갑상선, 인후, 기도, 식도, 림파절 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의 방법은 부피 증가로 인해서 목 공간을 차지하고 목 부위를 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연함입니다. 건강한 목은 아주 요연하고 큰 폭으로 회전하고 기울일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이고 젖히고 옆으로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라는 등 나쁜 자세는 목과 목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고 경직되게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목이 비틀리거나 외상을 입는 등 상황도 근육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둘레가 정상입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 목둘레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38cm를 넘지 않고 건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 35cm를 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목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관리 포인트입니다. 자주 고개를 움직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목 근육을 편안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식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속에서 치매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1억 5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대비해 2.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 및 중등소득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 위험 증가는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 부모의 치매 병력, 고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흡연, 독거생활, 낮은 교육 수준 등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위험 요인의 대부분이 갭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의 연구 결과 식습관 조정이나 생활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치매 위험의 약 45%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방의 여지가 상당히 큼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을 시행하면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인공지능이 계산해낸 식사법, 바로 치매 예방식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은 18만여 명의 식단 기록을 바탕으로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뇌 건강 식단을 성공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팀은 먼저 18명 이상의 식단 기록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6종의 일반적인 식품 중에서 치매 위험과 명확한 관련이 있는 25종의 식품을 정밀하게 선별해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25종의 식품 중에서 치매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7가지 핵심 식품군을 결정했으며 이를 3가지 류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는 올리브 오일을 매일 10g 이상 섭취하는 것입니다. 네, 적당량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는 녹색잎 채소, 배류류 및 감귤류, 과일, 감자, 달걀, 가금류 고기며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는 당분이 첨가된 음료를 완전히 먹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의 좋은 점은 단순히 뇌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이 식단은 49가지 질병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보호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동시에 전원인 사망률도 효과적으로 낮춰서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104세 오량용 선생님의 장수 비결부터 발암물질 조이점, 로화방지법, 수면양생, 저염식습관, 목관리, 치매예방식단까지 다방면의 건강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배운 지식을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5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하는 가운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가장 좋은 명당 자리는 어딜까요?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 시청 효과가 가장 좋은 관람 위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단순히 뭐 중간 위치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화 류형,

상영관 규격, 화면 크기, 계단 각도, 스크린 각도 및 관람 수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2D 영화에 대해서 미국 영화 TV 엔지니어 협회가 발표한 최적의 관람 위치 지침에 따르면요, 우선 화면은요, 가능한 이 관객의 시야를 가득 차지해야 하며, 관객과 스크린 양쪽의 시선 간격은 최소 36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추 피로를 피하기 위해서요, 관객과 스크린 수평선 사이의 양각은요, 35%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따라서도 스크린 한쪽과, 이 수평 협각이 너무 작은 양쪽 좌석, 그리고 또 양각이 너무 큰, 매우 큰 앞 좌석, 그리고 스크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뒷좌석 스피커가 너무 가까운 맨 뒷좌석은요, 우리 영화 관람 체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선택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점, 예, 고려해 주시고요. 종합적인 시청 효과를 고려한 규격별 상영관의 최고 관람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영상, 그렇죠? 작은 이 상영관은요, 5, 6열 앞, 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크기의 상영관은요, 7, 8열 앞, 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큰 규모 상영관이나 또 IMATX 홀, 뭐 9, 10열 전후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 좌석 경우에, 또 3D 영화의 경우라면요, 3D 안경은 화면 밝기를 약 40% 약화시킴으로 더 나은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스크린과 영사창 사이의 중간 지점 좌석에 앉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뭐 영화관에 입장을 하셔서 뭐 어느 위치 어느 각도가 좋은가 뭐 먼저 가게 되면 하는 뭐 자리표대로 앉다 보니까 뭐 편한 좌석에 뭐 조용한 좌석에 뭐 나름대로 뭐 편한 좌석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7월의 무더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우리의 밝은 눈을 보호하고 연약한 피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외출시 선글라스와 양산을 쓰는 조치로 보호한다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양산, 뭐 여성들이 뭐 햇빛 조임이나 뭐 비가 올 때도 자주 쓰곤 합니다만은. 그러면 선글라스를 어떻게 착용을 해야 하며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눈도 보호하고 피부도 보호하는 완벽한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렌즈의 색상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전문가들은요, 회색 또는 갈색 렌즈를 우선 추천합니다. 이 색상들은요, 색채 현상이 뛰어나고 시각적 편안함이 높아서 특히 운전 중에 신호등을 식별하기에 적합합니다. 파란색 렌즈는 오히려 눈에 해로울 수가 있어서 비추천합니다. 이 컬러 렌즈도 운전 시에 신호등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겠죠. 네, 그 다음으로 필터의 등급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선글라스는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서 0부터 4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일상 외출에는요, 등급 3의 렌즈면 충분하며 강한 햇�it 차단에 해당을 합니다. 등급 4 렌즈는요, 투과율이 극히 낮아서 3%에서 8%, 고산지대나 서론 같은 극한 환경에 적합하며 일상용으로는요, 부적합하고 운전 중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근시인 분들은요, 평소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콘트랙트, 예, 컨택트레스, 그래, 플러스 일반 선글라스는요, 스타일이 가장 좋고요, 디자인 선택의 폭이 넓으며 광학 효과도 우수하답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나 민감한 눈을 가진 분은 신중해야 하며 여름철 뭐 일회용유렌즈나 실리콘 하이드로겔 뭐 재질을 우선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1평 선글라스를요 가장 저렴하며 수십 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우려젖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고도 근시인 분은요 사용 시에 복시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돌리셔야겠습니다. 이 자석 달부착 안경은요 하나의 안경으로 실내외를 즉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편광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안경테 너비는 140mm 미만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140mm 미만으로 변색렌즈를 벗고 쓰지 않아도 돼요.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은 운전 중에는 거의 변색되지 않거든요. 이 자외선이 차량 유리에 차단되기 때문이죠. 맞춤형 일체형 근시 선글라스는 광학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가장 미리합니다. 하지만은 실외 전용이며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안경사를 통해서 조제하고 또 UV 400 표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선글라스의 관리 교체 시기는 어떨까요? 네, 선글라스 관리 교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명이 있죠. 이것도 저렴한 렌즈는요 약물 침지 방식으로 표면에 자외선 차단막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이 벗겨진다거나 심하게 긁히다 보면 차단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절대 자동차 앞 유리 아래에 두지 마십시오. 뭐 여름철 차량 내 온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안경테와 렌즈가 변형이 되거나 또 녹거나 코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렌즈 변형이 생기면 착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시각 왜곡과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름철 눈 보호의 필수 사항인 선글라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선글라스에 이어서 이제 우리 양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양산은 이 자배산 자단의 이동식 요새라고도 합니다. 이 좋은 양산 한자로는 말 그대로 휴대할 수 있는 이동식 그늘과 같아서 햇빛을 가리고 또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있죠.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요, 모든 우산이 이 자외선 차단 우산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좋은 양산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자외선 차단 지수를 확인해 보세요. 국가 표준에 따르면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40을 초과하고 투과률이 5% 미만일 때만이 이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구매 시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 이상인 제품을 우선 선택을 하면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다음은요, 코딩을 보세요. 블랙 코딩 혹은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이죠. 네, 다음은요, 이 재질과 색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폴리에스터나 뭐 기타 마이크로파이버 재질의 우산이 이상적입니다. 짙은 색상의 우산이면은 밝은 색상보다 차단 성능이 뛰어난데 짙은 색이 이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천 구조는 단일 천보다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이중 천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우산 면은 클수록 좋고 적당한 곡선이 또한 있어야죠. 우산 면이 클수록 차폐 면적이 넓어집니다. 동시에 바닥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곡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은요, 휴대성과 시야 확보에도 주의를 돌려봐야죠. 양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양산을 골랐어도 잘못 사용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양산을 우산 대신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빗물은 이 자외선 차단 코팅을 씻어내서 차단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에 젖은 후에는요, 바로 건조시켜 곰팡이가 코팅을 부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산을 우산 대신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빗물이 자외선 코팅을 방해한다는군요. 씻어 버리니까. 네, 다음 날카로운 물건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보관 시에 열쇠 등 단단한 물건과 함께 또 두지 마시고요. 자외선 차단 코팅이 긁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즉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양산은 소모품이죠. 사용 2년 후에는요, 차단 성능이 현저히 저하가 되므로 교체를 권장을 합니다. 코팅에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야 되죠. 자외선 차단 뭐 코팅 씻어 내려간다든가 뭐 긁혀온다든가 우리는 우산 대신이 뭐 번갈아 가면서 비 와도 쓰고 햇빛 나도 뭐 쓰고 뭐 이래저래 많이 쓰는데요. 잘 사용해 주의해 주시고요. 이걸 들으신담. 그리고 세척은 부드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천에 깨끗한 물을 묻혀서 가볍게 닦게 되면은요, 솔로 문지르거나 햇빛에 말리는 것은 피해도 좋습니다.

선글라스와 양산은 여름철 외출에 금상첨화이지만은요,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요, 몇 가지 추가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장시간 외출을 피해줘야 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요, 나무 그늘이나 건물 그림자 아래로 걸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리적 차단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책 너비가 7.5cm 이상인 넓은 책 모자는요, 얼굴과 목을 동시에 가려주기도 하지요. 물리적 차단과 이 화학적 차단을 함께 사용해야 전방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선글라스와 양산 위에 선크림도 자외선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선크림은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네, 선크림 선택은요, 두 가지 지표를 꼭 봐야 하거든요. 일광 화상 방지 능력이 있는 지표와 피부 그을림 방지 능력을 구비한 지표인데요, 30 내지 50 이상으로 권장을 합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요령은요, 외출 15분에서 20분 전에 발라주고요, 얼굴에는요, 동전안개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2-3시간마다 덧바르고 땀을 흘리거나 수영한 후에는 즉시 덧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에도 이 자외선 차단은 필수라는 점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흐린 날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차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틀린 견해라고 봐야 되죠. 이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에는 흐린 날에도 눈과 피부 보호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점.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함으로 눈과 피부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성분들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죠.

근데 남성들은요, 여기 못 미치죠. 뭐, 그랜더로 두루두루, 뭐, 얼굴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좀만 신경을 쓴다면은, 뭐, 더 동안인 얼굴, 버들버들한 얼굴, 뭐, 건강한 얼굴,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외선, 이 통과하게 되면 구름을 통과함으로 눈과 피부에 손상이 간다니까, 적절히 착용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여름철 눈 건강과 자외선 차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눈빛과 피부를 확실히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 여름 넘어서 더 밝고 자신 있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주부클럽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기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평소 먹는 음식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염증 잡는 식재료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뇌의 휴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근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뿐만 아니라 평소 먹는 음식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로감이나 붓기만으로 만성염증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달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몸속 염증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평소 식탁에 올리기 좋은 항염식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치아시드, 식이섬유와 식물성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시드는 작고 검은 씨앗 형태의 식재료인데 최근 요구르트나 샐러드, 스무디에 곁들이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식이섬유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챙길 수 있어 항염식단에 더해볼 만한 씨앗류로 꼽힙니다. 특히 물에 불리면 젤처럼 부풀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자나 달콤한 간식을 줄이고 싶을 때 선택해도 좋습니다. 다만 치아시드는 마른 상태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이나 우유 등에 충분히 불려 먹고 처음 먹는다면 한두 숟가락 이하의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청이나 시럽을 많이 넣으면 건강식처럼 보여도 열량 섭취가 늘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자주 먹는다면 단백질 반찬의 일부를 등푸른 생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중 고등어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면서 오메가3 지방산 등 불포화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가공육 대신 올리기 좋은 반찬으로 꼽힙니다. 다만 고등어가 몸에 좋다고 해서 짜게 먹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자반 고등어나 간이 센 조림은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조림으로 먹을 때는 간장을 많이 넣기보다 무, 양파, 대파, 생강 등을 함께 넣어 맛을 내고 구이로 먹을 때도 소금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의 목적이라면 튀김보다는 구이, 찜조림처럼 기름 사용을 줄인 조리법이 더 적합합니다. 도마도는 항염식단에 넣기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로 도마도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흡연, 과음, 미세먼지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활성산소가 늘고 세포에 부담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도마도가 만성염증 관리 식단에 자주 언급됩니다. 도마도의 장점은 활용법이 쉽다는 데 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달걀과 함께 볶거나 수프, 샐러드, 파스타 소스에 넣어도 됩니다. 다만 시판 도마도 소스나 케첩은 제품에 따라 당류와 나트륨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항염식 재료로 활용하려면 생 도마도를 선택하거나 첨가물이 적은 형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십자화과 남세입니다. 데치기만 해도 반찬으로 곁들이기 좋아 평소 남세를 충분히 먹지 않은 사람이라도 식단에 더하기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너무 오래 데치기보다 살짝 익혀 아삭한 식감을 남기고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계란찜, 볶음밥, 수프에 활용하면 부담없이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초장이나 마요네즈를 많이 찍어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참깨나 들깨가루를 소량 섞은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브로콜리처럼 칼륨이 들어있는 남세를 많이 먹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을 챙기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과자나 달콤한 디저트를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간식 일부를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씹는 맛이 있어 포만감을 주고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잘게 부숴 무가당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뿌리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통밀빵 위에 곁들이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멸치볶음이나 나물에 소량 넣으면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설탕이나 물엿을 많이 넣어 조리하면 당류 섭취가 늘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열량이 높은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한 주 이내로 덜어 먹는 편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꿀이 첨가된 제품은 간식처럼 먹기 쉽지만 당류나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어 무염,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에는 뇌 휴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집중력과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집중력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능률성도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하면 몸의 주된 에너지인 산소와 포도당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인 영역에 장시간 공을 들이는 일은 진이 빠질 만큼 에너지가 소비된다며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갖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90분간 일하고 잠깐 쉬기, 하루보다 짧은 주기라는 생체 리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 리론을 통해 90분간 일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휴식 활동 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체 리듬이 인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주기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멀리하기, 일을 하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휴식 방법은 인터넷 서핑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위챗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는 고능률적 방법과 저능률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이나 위챗 확인은 저능률적인 방법입니다. 능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몸의 움직임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공기를 쐬며 걷는다면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휴식 동료를 만들기, 직장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료들을 만드는 것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인 기반이 됩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면 행복감이 상승하고 보다 활기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20분간 낮잠을 자기. 낮잠은 경력을 개선하고 창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전문가들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은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북돋우는 방법이라며 특히 밤잠이 부족해 낮시간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 연구팀은 평일 스케줄에 여유가 있거나 주말처럼 낮잠을 넉넉하게 잘 수 있는 경우라면 60분에서 90분의 낮잠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낮잠은 매일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뇌도 정말 휴식이 필요할까요? 뇌는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을 때도 계속 활동하지만 집중, 판단, 감정 조절을 오래 지속하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충분한 휴식은 기억 정리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가 피곤하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뇌 피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다. 쉽게 짜증낸다. 멍한 느낌이 증가된다. 기억력 저하, 실수 증가,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눈과 머리가 무겁다 등입니다. 이 밖에 적절한 멍 때리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가 과도한 정보 처리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상태는 진짜 휴식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쉬게 할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짧은 동영상, 위챗, 알림 확인은 오히려 뇌의 자극을 계속 유지해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짜 휴식에는 자극 감소가 중요합니다. 음악 듣기는 뇌의 휴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잔잔한 음악, 자연 소리, 클래식 음악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소리나 강한 자극의 음악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무난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일어났을 때 더 멍하거나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군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노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0: 소강종인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실이 증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그리고 유불나선 강경검사, 골밀도검사,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요는 최신의 여러 개 과실 가운데서 흠과구강이라고 싱커거창이라는 이런 세 과실이 여기 들었었는데요. 이미 몇십 년간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 구강치료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잘 치료해 주는가 하면,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그 치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던 이난차병 이런 것도 제때 치료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혹은 또 미리 전에 그거 들어가서 지신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수 있고 파편제 하면서 구체 치아에 관한 전방 검사를 현대식으로 다 맞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치아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가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치아를 씻는 업무도 원활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씻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사회에서 대인 관계가 늘어나면서 아주 말쑥한 이빨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돈 얼마 들이지 않고 금방 치아를 씻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구강 안의 일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면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그 마당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고 직접 이쪽에 그 서쪽에서 직접 2층에 올라와서 거기에 통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구강 문제, 치과 문제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틀니를 했거나 치아를 하신 다음에 와,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 이렇게 편한 이빨을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치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기 도강중년 2층 치과방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길림성 저명한 심장 내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이 로중이로서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건 심장과 뇌혈관 포함해서 갑상선 결절, 신경내과 질병, 그리고 골과 질병, 완고성 예연이 후두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다각도로서 좋은 치료를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 계시고 있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북경 그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아주 상당한 시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40여 년이 이런 중위 경력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질병을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뒤에 하게 되면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 이사 선생님 진맥하고 내 아픈 데를 어찌 그리 신통하게 딱딱 짚어내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면서 여기에서 병이 벌써 절반 낫는 감을 느낀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면, 이덕도 좋고 이술이 높고 40여 년간이 림상 경험이 있다는 게 이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여 년간의 림상 경험을 쌓고 있으면서 우수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처방을 주면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네,
0: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오래된 인후염이 있으면서 잘 떨어집니다.
0: 예.
2: 그냥 이 목이 그냥 뭐 무슨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안 감겼던데 뭐.
0: 예.
2: 그리고 그냥 목이 또 부딪히고 음식하기도 힘들고 잘 넘어도 안 간다.
0: 예.
2: 그래서 약방에 약은 싸다 먹기는 그냥 맨날 먹느라 잘 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낫지 않게 해서 도강병원에 가서 지금 김영기 선생님 청약을 단단 넘게 지면

0: 오는 게 하고 확실히 알림도 안 나는 게.
1: 아, 그래요? 예, 예.
0: 예. 요즘에는 먹이도 편안하고, 음식은 먹이도 좀 편안하고, 잘 넘어간다, 무슨 거 먹어도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붓기던 것도 안 내렸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0: 예. 먹이 지금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로 약이 떨어져서 더 치자고 또 가겠는데, 갈 때, 뭐 우리 동생이가 뭔가 뭐, 치과 그때 갔다 왔는데, 좀 뭔가 뭐, 옛날에는 이빨을 거는 이빨을 했습니다. 여러 번 댕겼다는 맞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 뭐 신약 대학병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그 또 이빨 다시 떨어져 다시 하는데가, 오, 몇 번 해가 떡 맞춘 게 한 번도 아프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는 이빨을 했는데.
1: 아, 그렇죠. 예, 예.
0: 먹는 게 제일 빠르다 낫다면 편안하다면 이랬대라. 그러면서, 언니 그것도 방송에다 말해달라 이랬대라.
1: 아, 그렇죠. 적지 않은 네, 분들을 그렇게 치하라고 있습니다. 예. 예.
0: 그래, 다른 데는 옛날에는 여러 번 댕기는, 열 번 넘어 댕기는데 지금은, 아이, 한 두 번 갔다 갔다가 딱 맞추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그건 이빨 옛날 떨어진다 때다,
1: 예. 예.
0: 경기 이번에는 떨어다지, 어떻게 잘해서 잘했다, 이랬대다.
1: 아, 그래요? 예, 예.
0: 이렇게 좋다며,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
1: 아, 그렇죠.
0: 예,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1: 아,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0: 예.
1: 흠까구강은 2층에 예. 올라가게 되면, 도강 중년 2층에 흠가 구강이라고 계시니까 예. 찾아가시면 원만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예. 되실 겁니다.
0: 그래, 예. 오늘 나도 더 연락하고 우리 동생 한번 가 검사하겠다, 받겠다, 이렇게
1: 다시 갈래요.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지방감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다고 그랬기다.
1: 예.
3: 선생 배웠는데.
1: 예.
3: 그래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쓰리면서 소화민에 아인됩니다.
1: 예.
3: 예, 그랬던 게 리맹길 선생이 그 중약 먹은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번가 오늘 친구하고 같이 가 보이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됩니까?
1: 주일날이 됩니다. 토요일 제약은 다 됩니다. 리맹길 네. 선생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그 방면에 리맹길 선생은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위축성 위염, 그의 여러 가지 위장도 문제 여기 때문에 곤란받던 분들이 찾아와서 리맹길 선생 찾아보신 게 그렇게 편안하게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그렇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이사선생
3: 예. 그 친구하고 두 분이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두 분의 예약입니까? 예. 그러니까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일요일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일요일에 가겠습니다.
1: 일요일에 두 분이 오세요.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네 집사람이 예, 이 종풍 후유증을 해가지고 어둠에 몇 년 됐는데 예. 어떻게 돼서 여러 곳에 많이 아이졌습니다. 저기 특히에 이제 다리암에 한창 다리 잘 못 쓰고 있잖아요. 예? 좀 나가 걸어도 다리 좀 젊고 그 다음에 체납조절에 해가지가 완전 아이되고 그리고 예, 조금 그리고 숨이 잘 됐잖아요.
1: 예, 심장병 신노쇠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예, 그냥 그 한창 이 조금 괜찮은데 그 한짝 손이 그 뭐였냐 하고 파리가 예, 저 다리가 그냥 저리고 그리고 차갑습니다 하고 냉해서 꼼짝
1: 그게 순환장애입니다.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그리고 어느 당해당에 그냥 있습니다.
1: 예.
4: 발은 똑똑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 야구는 이 메태간에 뭐 그래도 그냥 썼습니다. 재발이 올까봐 예. 예. 또 나 이럴까봐 그냥 약은 써왔는데 이렇게 현단, 이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예.
4: 저희만 선생님 가서 예, 지금, 이게 좀, 작년에 예, 한번 봤습니다. 가서 예,
1: 저희만 선생님 따라다니며 찾아보시네요. 예, 예.
4: 그때 가서 보고, 이제 약 한번 써서 본 게 한 1, 2년은 영 편하게 지냈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예, 또 보니까, 저기, 도강, 이,
1: 중년에. 도강 중년에 지금 계시죠. 예, 예.
4: 지금 보신다니까, 나. 저는 여기 오늘 저기 전번에 한번 또 갔댔습니다.
1: 예.
4: 보고 그래서 약을 저다가 지금 어제는 일주일 전 먹었습니다. 약.
1: 예.
4: 그런 게 아닌 게 또 약 뭐 이 선생님 약 뭐 다 써먹어도 금방 알립니다.
1: 예. 예.
4: 다시 이제 치료할 것 같아.

0: 우리 사람 봐서 뭘부터든가 뭐 이게 체납이가 진짜 체납이가 예. 저기 온전되는 게 아니고 그러고 예 조금 나가 걸어도 봐서 그렇게 숨이 잘하고 그다음에 예 잠 잘 잡니다.
1: 만성질병이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명이니까 되는 거지 보통 이사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0: 예. 그래서 저기 선생님하고 지금 그래 이번에 또 한참 지금 모르는 게 지금 이렇게 효과 더 그것도 이러니까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오늘가 약 요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요즘은 약 아무래도 예, 이 선생님 약 우리 먹으면 그래도 한 달씩 먹습니다. 우리.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야 기본 한 몇 년 또 영 편안합니다. 뭐,
1: 예.
0: 뭐 아무 일도 없고 예, 그간에는 뭐 아무 발작도 안 하고 뭐 지금까지 예, 보게 되게 되면 어느 이 반신이 한 점자 이 다른 나라 걸는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중풍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는 조일만 선생 찾는 게 맨발을 찾았습니다. 예, 예. 예
0: 지금 어느 당에도 많이 나서지고 하니까 나 지금 오늘 또 아무래도 약질러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 놓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우리 형부가 이렇게 지금 세계 와서 병원에 주원하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숨이 흘러가지고
1: 기다 예.
3: 일어난 게 별로 막 이렇게 숨이 흐르면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어지러워하고 막 혈압이 막고도 그런 이제 80을 올라가면
1: 예.
3: 그래 병원에 주원하고 나왔는데 계속 숨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질세 없이 흘리면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고
1: 언어 중추마비 신경중추마비가 돼서 그런가
3: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선생님 7월 이제 한번 받았는데 지금이 그 추미가 좀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던 증상이가 좀 많이 나서
1: 많이 억제됐다 그렇죠.
3: 예, 머리가 예. 조금 이렇게 어지럽던 게 좀 나서져서 예, 이런 앉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좋아져 있단다.
1: 예.
3: 친구들도 하면 지금 동약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결합해 하는데 많이 효과 나는 게 알긴 난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오늘이 또 이렇게 모시고 우연히 모시고 가겠다 하는데 예약해달라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 오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3: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예.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 책임용 선생님이가 이 백정풍에도 치료한가?
1: 백정풍이 책임용 선생님 주요한 항목 가운데 큰 항목을 점하고 있습니다. 백정풍, 소버짐, 대상포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는 책임형 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3: 아, 알았습니다. 여기 한 분이 그런 뭡니까? 그런 병이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알아봐 달라고.
1: 그런 분 보내세요. 근데 네, 책임형 주임 선생님께서는 화, 목, 터 아시네요. 예, 우수열 예,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예 우수열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지금 다방증후군에 저희만 선생님이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4: 예, 원래 이렇게 머리가 가장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정신이 안 나고 이래서 가서 검사하니까 뇌경색이라 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뇌경색을 좀 약도 써봤습니다.
1: 예.
4: 약을 써보니까 예, 그래서 금방 났다가는 또 다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근데 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이 지금까지 내 지금 두 번 가서 약 썼습니다.
1: 예.
4: 근데 벌써 영 효과 나는 게 아닌다. 정신도 나고 어지럼증 난다면 막 돌아가네 이렇게 이렇고 그다음에 얘 머리가 아파서 얘 그래서 어쩔 방법 없습니다. 막 좀 바쁘면 종종 빼고 뭐이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먹고 이랬댔습니다.
1: 예.
4: 그런 게
1: 예.
4: 지금 이 증상과 얘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그 두통이 심각할 때면 그 역시 나이 드셔서 두통이 심각할 때는 혈관성 두통에 속합니다. 혈관 경련이 생기거나 혈관이 어디에게 달리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이럴 때 조일만 선생 찾는 게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돼가지고서 제가 약도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먹고 해야 됐습니다.
1: 네.
4: 근데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모두 영 혈압이라 다섯 대 해봤는데 영 괜찮습니다.
1: 예.

0: 분양열이죠. 예.
1: 예, 이러니까 나의 이 효과도 올 때, 이 아플 때 같으면 정말 귀찮지 않나.
0: 귀찮지요, 세상에. 예, 예.
1: 근데 이렇게 용 효과가 나고 용 좋으니까 나의 이 낫을 때 가서 좀 치료받다고 오늘이 지금 가려고 그랬다.
0: 절만 선생 사는 계기에 사는 길 같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니까 오늘 찾아오면 됩니다.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았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집은 절만 선생님 버린 보이는.
0: 아, 예. 이사를 따라다니며 예. 가석이 그렇게 보는.
3: 나도 있... 버리고, 내 처음에는 내 위 아파서 보았는데, 위 지금은 완전히 좋았었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밥도 못 먹고, 그냥 죽만 먹던 게 요즘에 밥 먹고, 아무거 먹어도 소화 어떻게 잘 되는지, 이제 중요한 게 특별하다, 어느 약보다.
0: 그렇죠.
3: 신단을 또 제대로 딱딱하니까, 그런, 병이 그런 딱딱 짚어낸단 말이거든요.
0: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피부합니다. 예.
3: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비싸지도 않지, 용서해봐요. 예. 그래서 내 냄은 너무 났으니까, 우리 오빠도 또 위에 나빠서, 저번에 데리고, 중풍후유증도 있고, 위도 나빠서 데리고 와서 보이고, 약을 써서, 요즘에는 중풍후유증은 어느 장애가 있고, 말을 바르면 무슨 말 하는지 얼버무리지 모르고, 그 다음 수정 삶아서 밥을 저절로 못 떠납시다.
0: 큰일이죠.
3: 그래서요, 용은 마땅체인데, 그냥 부추에 없으면, 우리 삼촌밖에 안 되니까 내려가서, 내가 할 땐 부추 받아야 내려간다.
0: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3: 예, 예. 그래, 혈압조절이 안 됐으나, 항상 고리 아프다는지 무슨 고리 띠 하자는지 맨날 그러던 게 이 젊은 선생님 증약을 어떤 다섯 번 거의 다 썼습니다.
0: 네.
3: 이 요즘에 수족 살수 어느 상에가 이래서 말이 영똑똑하게 잘하는 거지.
0: 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예, 중풍 후유증이 그만한 효과를 본다는 게 예.
3: 혈압 소리로 치사 되는데 이제는 그냥 혈압량 한 달 주간씩 놓고 사서 지금부터 이 상자 썼으면 혈압 소리를 달겠어. 별로 그냥 미술 한번 대고 정사에 혈압량을 좀 떼겠답니다.
0: 예. 그렇죠. 그게 절만 선생 치료를 받아서 고혈압약을 뗄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은 놀랄만한 효과입니다. 예.
3: 정말 놀랄 기적입니다. 예.
0: 그렇죠.
3: 그래서 우리 오빠는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나수만 먹었는데 한 두 번 먹으면 내 병이 다 났을 것 같다. 오늘 또 가서 두 번 더 가겠단다.
0: 예, 그래라 하셔. 예.
3: 한 두 번 더 오라.
0: 만성질병에 속하고 중풍후유증에 속한다면 일조일석에 지금 좋다 해서 어전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우리 오빠 또 이거 지혜나 아파트 보니까 할 때 있고 니 용 좋단다 지금.
0: 그래요? 예.
3: 니네 못 잡수락 땅을 못 잡수고 죽도 못 죽이나 잡수고 그런데 요즘에 김치라고 막 잡수고
0: 그렇죠. 여기 흠가구가 예.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할 정도로서 지금 위신이 있습니다.
3: 예. 이빨 치료도 사고 그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병을 다 치료할 줄 압니다.
0: 예. 구강안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3: 왕중이 원 있으면 예. 지혜
0: 치과병원은 아주 예, 특수합니다.
3: 치과 있으면 유명한데 예. 이번에 내 많이 소화하자 그러면
0: 그렇게 하세요.
3: 나쁜 게 영만 쓴다.
0: 한 분이 오시겠다면 두 분 데리고 두 분이 오면 세 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예. 우리 오빠 이 빠르게 말리고 너용 고생도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치료했답니다.
0: 예, 잘했습니다. 예.
3: 네. 예. 예. 예. 오늘 또 가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절만 선생의 놓고 혼다 연애하며 저는 중풍후유증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0: 아, 그래요?
4: 협약의 친구의 그래 맞고 많이 좋아졌는데 요지간에 어제 계절이 바뀌어 그런데 오름증이 나고 해라 저절이 저절 알겠어 예. 전번 원래날에 가서 청약제다 먹은 게 지금 많이 나서죠.
0: 그래요? 예.
4: 예, 그래. 오늘은 또 가사 옷을 내 지금 이래 전화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오전까지 됩니다. 예.
4: 예.
0: 찾아오세요.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그게 움직일 때는 영 아파서, 예, 죽을 지는데, 수술하게 할 정도는 아예 됐습니다.
0: 예.
5: 그래서, 예, 임영진 선생님이, 친구하고 경기침하고 약을 같이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서서, 예, 지금 그 움직인 게 지금,

0: 걸음 붙이기도 이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승산도 지금 많이 나섰어요. 지금 저녁에 돌아누울 땐 일 없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0: 좌도 잘 되고, 예. 그냥 속골이 아팠는데 속골도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아, 약이 어떤 거의 떨어져서 저는 예, 거일날에 약까지.
1: 거일날에 됩니다. 예, 예. 예
0: 거일날에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0: 예,
1: 예. 예 예약된 겁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도강중연 2층에 가게 되면 책이면 거기다 붙인 거는 원장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문 간판에는 책이면 원장, 이학적으로는 이로적으로는 주임이사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책이면 원장 선생께서는 피부과 문제에서는 기본으로서 책이면 원장 선생 찾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장춘 중대학 졸업한 다음에 줄곧 연변 중연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서 쉽지 않게 빈칭돼서 여기 왔습니다. 겨우 빈칭해 왔는데요.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림성에서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로서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 넣고 있습니다. 상해, 광주, 산동 여기에서 모두 자가용 차고 꽃대 타고 찾아와서 여기서 주숙하면서 병치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책이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겠다면 어려운 피부과 질병 해결하는 데는 책이명 주임이사다. 이 정도 끝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백전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뭐 대상포진 한번 치료받은 다음에 2차, 3차로 범하게 되어 있고 부스럼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뉴피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후이즈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는 보통 약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바르고 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돼 있지만 해도 리로거지 하게 되는데 체주임은 아닙니다. 직접 당약으로서만 해결합니다. 구복하는 방법으로서 해결받지 않은 피부병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 개별적인 분들은 30년 재발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와서 인사하면서 손님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계속 손님 줄 서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도강중연 2층에 와서 최기명 원장 선생 찾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과 문제는 좋은 해답을 얻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중연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 안마사 리광로 선생님 계십니다. 중이 안마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22년간 중이 안마를 했습니다. 일본 인민들이 아주 열렬한 애대를 받으면서 한 가족에서는 3대가 리광로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안마를 받았는데 손 꼭 붙잡고 저만 더 근무했으면 안 되겠는 반년만 더 있어달라고 이렇게 애걸 하는 이 정도까지 우수한 이런 그 안마사로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고향에 돌아오셔서 도강중연 2층에서 중이 안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마는 조약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염이 있는 분들, 견주 어깨가 아픈 분들, 왕출절하면 손목, 발목 이게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그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겠다는 분들, 허리가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내리신경관을 통해서 하시니 다리가 아픕니다. 고관절 포함해서 무릎, 발목까지 아파하는 분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요충한번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리 강호 선생 찾아보셔서 이렇게 정말 이분이 지압은 받을 때게 되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 느끼면서 그런데 훌 온 다음에는 걸어보기도 하면 벌써 무릎 관절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던 분들이 이튿날에 걸어보기도 하면 보폭이 커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들은 기회라고 인정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노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순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0: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1: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굳건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0: 겨울이라 날이 빨리 저무는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깔려서 오후 4시도 되지 않아서 벌써 어렴풋이 어둠이 깃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우강은 낮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이때 김우래가 대나무로 엮어 만든 뗏목을 돌쳐맨 돌격대를 거느리고 단주입으로 왔다.
1: 보고드립니다. 团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돌격대가 왔습니다.
0: 김우래가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동정이 그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돌격대는 여덟 사람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이 빠졌지?
2: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갑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동지도 간다고?
0: 황소가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1: 배장이 거느리고 간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0: 김우래가 대답했다.
1: 학질이 금방 나왔는데 강물에 들었었다가 괜히, 그리고 오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래는 어떻게 얼굴을 돌고 다니겠습니까?
0: 그는 고개를 숙였다.
1: 동지는 전년을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0: 한동정이 눈을 부릅떴다.
1: 괜찮습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때가 되면 부련장, 일패장이 모두 해낼 수가 있습니다.
0: 그는 때가 되면이라고 말을 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얼른 결심이 안 서는지 과단한 한동정도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끼는 부하 강부를 내보내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어서인 듯하였다. 황서도 탄장을 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1: 탄장 동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결점을 굳혔습니다.
0: 황소가 눈짓을 하자 한동정은 그제야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다.
1: 좋습니다. 가세요. 사람 참...
0: 그러더니 호위병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1: 왕동지, 내 물통 좀 주지.
0: 호위병은 몸에서 묵직한 군용 물통을 벗어 건네주었다. 한동정은 물통을 받아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씩 웃었다. 이건

내가 옆행에 있는 술집에서 산 건데 아직 마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1935년 양력설이고 또 동지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날이기도 하니 내가 한턱 내지. 자, 다들 내 술잔 한 잔씩 받으세요. 김우래가 먼저 범랑 한 그릇을 꺼내들자 다른 전사들도 주섬주섬 술잔으로 삼을 만한 그릇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구석진 곳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동정이 술병을 들고 다가가 보니 양미귀였다. 누군가 했더니 조선사령이구만. 동지도 가고 싶습니까? 띠몽은 10개쯤 엮어 놓았으니 넉넉할 겁니다. 양미귀가 웃으며 말했다. 배를 만드는 일도 그렇지만 졌는데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동지의 밥그릇은 어째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양미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제가 집을 떠날 때 얘야 오입하지 말고 도박판에 끼지 말고 술을 멀리해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바보같이. 한동정이 군용 물통을 들고는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제법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겨울 강물이 사람 뼈 에이는 건 왜 물읍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 매운맛은 내가 알지요. 오전에 그 여덟 전사가 술만 좀 마셨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내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동정은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술병을 들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어서 따르게. 정치비원은 출정을 하기도 전에 전사들의 사기를 꺾을까봐 한동정의 말허리를 끊고 밥그릇을 내밀었다. 나 좀 주게. 한동정은 차례로 전사들의 밥그릇에 술을 달아주었다. 그러더니 자기도 반 그릇쯤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밀어 보이고는 죽 들이켰다. 괴조가 가난한 고장이긴 해도 술은 정말 잘 빚는단 말이요. 어? 한동정은 순식간에 얼굴이 불기태지였다. 우리 단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요. 뭐 전사 전군단에 소문이 파다할 겁니다. 그런데 다들 내가 왜 술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광부로 일할 때 버릇이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석탄을 캐려면은 갱에 들어가 밧줄을 어깨에 메고 알몸으로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지요. 자, 시간이 되지 않았나? 황소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서 강으로 갑시다. 사람들은 뗏목을 메고 산비탈을 따라 강가로 갔다. 한동정과 김우래가 뒤에서 걸었다. 산길이 미끄러워 빨리 갈 수가 없었다. 김우래! 단장이 부르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멈추었다.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상황이 닥치든 침착해야 돼요. 무작정 덤비지 말고. 네, 단장 동지. 김우래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동지는 강서 홍국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우리 삼행제는 다 홍군에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제가 입대할 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셋째는 아쉬워하셨습니다. 너무 외로웠던가 봐요. 그런 걸 제가 억지로 설득을 해서 입대시키는 바람에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강물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한동정은 김우래의 마지막 몇 마디는 똑똑히 듣지를 못했다. 그들은 벌써 골짜기를 다 내려가 사람들이 호랑이 굴이라고 부르는 곳에 닿았다.
강물이 세차게 굴벽을 두드리는 곳에서는 마치 북소리 같기도 하고 낮게 깔린 우레소리 같기도 한 물

0: 물소리가 났다. 전사들은 마을 사람들이 배를 띄울 만한 곳이라고 귀띔해준 곳에 뗏목을 띄웠다.
1: 기슭이 올라가면 꼭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0: 한동정이 손나팔을 만들어가며 힘껏 외치었다.
1: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0: 황소도 소리를 쳤다.
1: 지휘관 동지들 맘 놓으십시오.
0: 김우래와 전사들이 뗏목 위에서 대답했다. 노 젓는 소리가 얼마쯤 들려봤지만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삽시간에 모든 것이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오직 바람소리와 세찬 물결 소리만 남았다. 한동정에게는 한없이 애타는 밤이었다. 기물에 들어 반대쪽 강기슭에 닿게 되면 손전등을 깜빡이라고 미리 말해주었지만 한 시간, 두 시간 눈이 빠지도록 지켜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강기슭을 애타게 바라보았지만 그저 깜깜하기만 하였다. 자정이 되면서 오싹한 추위가 몰려왔다. 짖는 가비에 옷이 푹 젖어 몸이 푸르르 떨리었다. 기어이 달이 났나 보군. 여덟 사람이 또 잘못됐어. 한동정은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김오래를 괜히 보냈구나 후회스러워했다. 그렇다면 새벽에 하기로 한 공격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새벽 1시쯤 본부에서는 동이 트면은 설악과 주훈원이 이끄는 추격 부대가 계속 뒤쫓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보내왔다. 한동정과 황소는 결단을 내렸다. 작전대로 일령을 돌격대로 삼아 어둠 속에서 뗏목 외선계를 강기슭으로 옮기었다. 날이 희부하게 밝아오면서 검푸른 강물이 어렴풋이 보이자 중기관총, 경기관총들이 어무사격을 부부한다. 홍군 전사들은 뗏목에 뛰어올라 강물을 가르며 전진했다.

뗏목들이 강 한가운데를 넘어서자 한동정이 흥분해서 외치었다. 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힘을 내세요. 맨 앞에서 달리던 뗏목이 강기슭에서 50m도 안 되는 곳에 이르렀다. 금세 반대쪽이 닿을 듯한 기세였다. 그런데 한동지, 적들이 왜 저 아래로 총을 쏘아 대는 거지? 황소가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아래에 대고 총을 쏘다니. 아무래도 벼랑 아래 사람이 있나 보군. 한동정이 망원경을 받아들었다. 적들이 정말 벼랑 아래쪽으로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 틈을 타 뗏목이 강기슭에 이르렀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아침빛을 뚫고 삽시간에 적의 진지 돌레에서 수리탄이 터지며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적들은 정신없이 참호를 뛰어나와 산 꼭대기로 도망치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쭉 늘어선 뜨끌나무 가장자리를 따라 부지런히 쫓아갔다. 뒤따르는 부대가 곧 강기슭에 닿았다. 그 뒤로도 자그마한 뗏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대편 강기슭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함동정은 막 떠내려가는 뗏목에 아직 자리가 남은 것을 보더니 정치위원을 툭 치며 말했다. 황동지, 여기를 좀 맡아주게. 나는 가봐야겠네. 황소가 미쳐 붙잡기도 전에 그는 뗏목에 뛰어올랐다. 호위병과 참모도 같이 올라탔다. 황동지, 적들의 반격을 조심해야 하네. 잊지 말고 지원사격을 해주게.

그는 뱃머리에 서서 손을 쏘며 소리를 쳤다. 아이고, 저 성질머리하고는. 황소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뱃목은 어느새 검푸른 안개비가 자욱한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0: 전투는 생각 밖으로 빨리 끝났다. 한동정이 기슭에 올랐을 때는 홍군이 벌써 적들의 주요 진지를 점령한 뒤였다. 한동정 일행이 한결 여유롭게 산허리 푸른 벽돌로 쌓은 사격진지 앞을 지나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었다. 사창을 든 김우래와 이련 전사들이 포로 수십 명을 사로잡아 사격진지 문으로 나오고 있었다. 한동정이 놀라며 물었다.
1: 김우래, 이 사람 도대체 어찌는 반인가요?
2: 보고드립니다, 단장 동지. 어젯밤 강을 건넜지만 적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산 밑에 숨어있었습니다.
1: 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2: 손전등을 붉은 천으로 감아 한번 돌리는데 고척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곡괭이로 뭘 파는 소리가 쨍강쨍강 나는 바람에 더 해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1: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속만 태웠댔습니다.
0: 한동정은 김우래의 가슴을 툭 쳤다.
1: 우린 동지들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0: 김우래가 으쓱한 얼굴로 씩 웃었다. 곁에선 양미기도 몸에 총 여러 자루를 걸머쥔 채 싱글벙글거렸다.
1: 덩치, 어제 내가 따라준 술이 힘을 좀 썼지요?
2: 그럼요.
0: 양미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전사들은요, 말똥구리가 똥 굴릴 때처럼 서로 꼭 끼안고 밤을 샜습니다.
1: 그 술이 아니었더라면요, 아마 동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거울을 들은 저마다 얼굴이 누렇고 깨져죄했다. 다들 회색 군복에 각반을 차고 대나무로 짠 배낭을 지고 대광주리를 들고 있었다. 몇 사람한테 보로를 맡기고 어서 영장대로 적을 뒤쫓으라 하세요. 옛! 김우래는 몇 사람을 남겨놓고 사창을 들고 앞으로 달려갔다. 한동정이 강기한 나루터 동쪽 지석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 공병련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동정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정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의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로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적이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애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후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후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 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단연간 용정에서 노동자로도 있었고 집처에도 내려갔었고 후엔 또 상해도 가서 생활하면서 문학창작을 펼친 남경희 시인을 소개를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경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남경희 시인은 1956년 11월에 용정 길승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 69년까지 용정 실험소학교를 다녔고 1969년 3월부터 1974년 장안공사 부암 대대 당시 그 장안진도 용정현에 속했는데 거기를 다니다가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그 후에 용정회와 용정일중 다녔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용정 동승용공사 인화8대 또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가서 집초생활 3년 정도, 그리고 그 후에 1978년에 용정 고무공장에서 쭉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두의 유치원 교원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상해 화동중학교 임직원, 그리고 후에 또 연변이 돌아온 다음에 시조협회도 가입하고, 그리고 천여장은 연변 일부의 시조를 발표한 그런 작품인데, 단연간 연변 일부 흥영광신문 등 간행물의 수십편의 시조 수필을 발표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남경희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야 상해에서 연변에 왔어요. 일하고 돈 버느라 언제 글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0: 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때 말하면 아주 대단한 대학 졸업생이었고 일본 유학도 다녀온 분이라 집에 책들이 많아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고 마반산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이 제 글을 읽어주고 해서 좀 글 쓰는 데 흥취가 있던 차라 우연히 민속원을 돌면서 밖에 빨래줄 같은 줄에 시조를 써서 가득 붙인 것을 보고 찾아 들어가 뭘 하는 곳인가 물어보니 시조창을 하는 협회라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자유가 많았지만 의미 없이 너무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우연히 공부방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삼장육구 기승전결의 오르내림 법도 배우면서 쉬울 것만 같던 길을 걸었는데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백지의 한획 정성을 쌓는 기묘한 시간은 어느새 내 영혼의 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조라는 극한 울타리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찾던 나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결을 따라 글자들을 놀이하듯 엮어내는 순간 육체의 해방을 넘어 영혼의 해방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공백이 오히려 찬란한 새벽이 려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시조가 연변일보에 발표되던 날 그 기쁨은 그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글쓰기에 푹 빠져 하루하루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늦깎이로 문학이란 이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더욱 젊게 살면서 이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의 육신과 영혼 세계가 한 차원 더 값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충전이 나날 수련이 나날들을 살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경희 시인의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절벽에 핀 꽃입니다.
2: 절벽에 핀 꽃, 남경희. 바위 틈새 고독을 입에 물고 아련히 곱게 피었네.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에도 도도히 서 있네. 보기만 하는데도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서 꽃송이로 피웠느냐. 누군가는 그 모습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죽이고 피어나는 한 딸기 울보짖음이다.

0: 이 시인이 지금 평범한 들판이나 언덕에 핀 꽃이 아니라 꽃을 바위 틈새에 피워놓고 풀어내려갑니다. 그것도 이 바위 틈새에 피어난 고독을 입에문 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꽃은 이 바위 틈새에서 그것도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 속에서도 도도히 서 있는 꽃을 노래합니다. 보기만 하는데도 이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 꽃송이로 피어나 참말로의 그 절창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 죽이고 피어난 한떨기 울부짖음이다 라고 형상화하고 있는데 꽃이 꺼져가는 생명이 절망이 아니라 반대로 강하게 어여삐 피어 피타게 부르지는 생명이 울부짖음이요 또 마지막 그 터지는 생명이 강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읽는 이들도 경탄케 만드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70고개입니다.
2: 70고개 남경희. 마주친 70고개는 비바람 눈보라로 빚어낸 노을빛 자랑. 가는 세월 보낸 후 남은 아쉬움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멋 부려보자.

0: 백발을 쓰다듬어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조리는 연유는 마음은 흥분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사란 자격 한껏 누려보련다. 흐르는 물 따라 차분히 이 몸 맡기고 서산의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구나.
1: 가는 세월 앞에 부대끼고 넘어지고 가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숨차게 살아왔구만. 다시 가다듬고 보니 벌써 70곡에 올라선 금. 인간 70이 고래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근데 아름다운 이 신생한 시창작의 꽃밭이 활짝 펼쳐집니다. 이 황홀한 시 어떤 산을 시인은 그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을 다집니다.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못 부려보자. 백발을 쓰다듬고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 저리자. 마음은 행복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자란 자격 한껏 노려보자. 예, 이제는 얼마 안 남은 한생이지만 서산의 그 고운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0고개를 마주하고 아주 여유자적하고 흥연한 그 시인의 무르익은 심태를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국밥집입니다.
0: 국밥집 남경희. 오늘은 오랜만에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상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공기 속에 남은 향기에 살며시 어젯날을 품고 있다. 그때 웃음소리가 그릇에 맴도는 듯 말소리는 없지만 모습이 보인다. 그리움이 앉아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머리에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난 추억을 먹고 있었다.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 다신 볼 수 없는 사람. 가끔 그리울 때 오고 싶은

0: 예, 이 신은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작중 주인공은 이 홀로 어떤 국밥집에 왔습니다. 헌데 이 국밥집은 이 여전히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입니다. 헌데 오늘은 홀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연유로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밥집은 여기저기 그 사람과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물이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그래서 난 추억을 먹고 그리움을 먹고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끔이 그 사람이 그리울 때면 난 국밥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추억이 스며있는 그 사람 냄새가 가득 찬 나의 국밥집을 찾는 인간 냄새가 다분한 잔잔하지만 또 파문이 묻어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1: 첫눈, 남경희. 장발과 소스라쳐 꿈에서 깨어나니 달빛의 예쁜 흰꽃 내 잠을 희롱하네. 향기가 없다 말어라. 내 마음만 설렌다.
2: 예, 이 시는 시조인데 이 시는 이 시조의 초장에서 장밖이 훤하니 소스라치 깨나 밖을 내다본 장면을 썼고, 중장에서는 밖이 온통으로 흰 눈꽃이 가득 내리는데 그 외에 달빛이 가득 비껴 내 잠을 희롱하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정장에서는 없는 눈꽃 향기가 내 마음에서는 가득 풍겨서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걸 썼습니다. 시조가 아주 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서의 창밖 풍경, 꿈자리, 잠, 달빛, 향기, 내 마음이 설렘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짧은 시조지만 미적인 표현이 잘 되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위입니다.

남경희.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간다. 새들도 철을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천년을 홀로 한자리 푸른 숲을 지키네.

이 시조에서의 가장 유표한 포인트는 바로 뒤틈없이 제 한자리만 굳건히 지켜서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듬직하고 든든한 바위

0: 그 천연을 홀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쓴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바위 위에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가고 새들도 철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유독 바위만은 이 고독을 삼키며 천연을 홀로 한 자리 푸른 숲을 지킵니다. 결국에 바람이 쉬어가도록 하게 하고 구름도 자고 가게 하고 새들도 철 따라 계절을 나르게 하고 푸른 숲을 지켜선 것이 바로 바위의 의무라면 의무겠죠. 탄탄하고 믿음직한 그 바위 자태를 아주 미끈하게 형상화한 좋은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잎입니다.
2: 가을잎 남경희. 정푸른 밤 하늘가 은하수 저물었소. 기러기 떠난 자리 추억은 아쉬운데 부르던 여름 나뭇잎 빨간 옷을 입었네.

0: 이 시조는 이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그 가을 시조입니다. 초장에서는 이 정푸른 밤하늘과 저무는 은하수,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 그 다음에 계절의 깊이를 동시에 암시합니다. 여기서 저문다는 표현에서의 쓸쓸하고 아늑한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장에서의 기러기 떠난 자리는 이 가을의 대표적 리별 이미지입니다. 기러기가 남쪽으로 떠나버린 빈 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쉬운 추억뿐입니다. 이별과 상실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에서는 여기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푸르르던 여름나무의 잎이 빨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며 단순한 낙엽이 아닌 단풍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상실과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 즉 가을의 색깔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시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시조의 핵심은 이별과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1: 예. 네. 다음으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이테입니다.
2: 나이테, 남경희. 내심을 안 보이는 둥그런 세상살이, 침묵의 옷자락에 이마를 부벼볼지, 주름진 추억 한 자락 테두리를 새기오.

0: 이 시조는 이 전형적인 평시조인데 나이트는 나무가 자라면서 생기는 동심원 무늬로 시간의 흐름과 삶의 흔적을 상징합니다. 시는 이를 인간의 삶, 특히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살이 고리와 연결합니다. 이 시조의 핵심 정서는 이 회상과 체념,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입니다. 시간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나이트는 이 곧 인생 자체, 겉으로는 평온하거나 무심해 보이지만 이 그 안에는 묵묵히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 부벼볼지 주름진 등의 표현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 새긴다 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마무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긍정합니다. 부벼볼지라는 표현은 매우 감각적이고 촉각적입니다. 얼굴을 무언가에 기대어 문지르는 행위에서 위안과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나이트라는 짧은 시조 속에 인생의 깊이와 시간의 무게를 담아낸 수작입니다. 반복적으로 읽어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이트를 둥근 세상살이로 그리고 추억의 테두리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이고 읽을수록 잔잔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는 세월입니다.

예, 이 시도는 흘러가는 저 세월을 쓰고 있는데 이전에 잡으려 손 내밀어도 저만치 도망가듯 빨리도 뛰어갑니다. 나이를 예 먹다 보면 세월이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다 같은 시간이겠지만 하루가 한 시간 같고 한 달이 한 주일 같고 한 해가 한 계절 같고 설을 쉰 지 얼마 안 된 뒤에 또 벌써 한 여름이고 한 여름이 차 있기도 전에 가을 단풍이 초겨울인 첫눈이 옵니다. 물론 예전보다 절주 빠른 세월인 것도 있겠지만 늙어갈수록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게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도 정장에서 말하다시피 저 붉게 익는 노을이 있어 어딘가 아픈 가슴 달래준다. 점점 더 붉게 흐드러지게 익어간 그 저녁 노을이 그냥 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죠. 참 이 인생 천리를 담아낸 느슨하면서도 짠한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부입니다.
1: 부부 남경희. 잡은 손 내 손인 듯 깨무니 아프다오. 여보라 부른 이름 입에서 익었는데 세월의 휜 등허리 서로 길을 맞추어

0: 예, 이 시조는 참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부간은 너무 오래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애정보다 친정이 더 많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손을 잡아봐도 이젠 큰 울림이나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으면 아무 감각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님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나지. 즉 나의 두 손 돼서 어느 한 손이 가시에 찔리거나 칼 같은데 뱀이 심장까지 짜릿하게 맞춰오는 그것과 마찬가지 도리라 할 수 있죠. 부부 중에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조의 초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여부란 이름이 이젠 너무도 입에 익어의 이름처럼 쉽게 불려지고 정장에서는 또 이전에 헌칠하던 님이 키도 등허리 조금 구부니까 나와 비슷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랑의 깊은 감각을 다룬 훌륭한 시조라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대입니다.
2: 장독대 남경희. 깊은 숨 몰아쉬고 긴 세월 말이 없어 속내를 감췄으니 무표정 얼굴인데 햇살은 뜨락 한가득 여인 손길 기우어
0: 장독대는 평소엔 늘 아무 말 없이 그 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괴죠. 그리고 여인들이 손길이 햇살처럼 가득 그 주위를 물들입니다. 이 시조는 이렇게 장독대 주위에서 물들어가는 우리 민족 여성들이 숨은 로고를 조용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장독에서 우러나는 장밋 고추조름이랑 그리고 간장이랑이 스며있는 그 내인들이 푹 익은 정을 노래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남경희 시인의 깊이 있고 은은한 시들과 시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량송의 최명우,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하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철없이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가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놀이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를 여성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참...

0: 사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 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찔레,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최신이로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천이박사, 최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 전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가격 인상이 진행된다.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공장 측에서 발표한 가격이 나왔는데요. 천이박사는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으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15각을 사면 18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박사 같은 이런 제품 자체는 특히 중 노년 가운데서 노년기에 들어서서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되는 힘든 분들은 본 제품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금방 출원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2차, 3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중풍뿐만 아니라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고 노벨상 받은 여기 특수한 성분이 바로 CAMP20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 제품 선택해서 많이 망설일 필요가 없이 498원 한가게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시중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시면서 너무 효과성이 우수해서 내가 청춘으로 돌아간 남성들 여성

0: 상들 포함해서 그런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698은 30월간 복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0은 인상된다고 합니다. 898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효과성에 대해서 곰팥이 건강해지니까 심장이 좋아지고 오장이 든든해지더라는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아이패드를 했는데 뭐인가 하면 눈에 붙이는 고약을 2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붙이고 눈 건강을 찾고 일신이 건강을 찾고 이런 과정이 바로 세신이로 전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병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수술 한번 받자 하게 되면 하나는 심리적인 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도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제품 자체 한번 선택해서 뭐 쓰게 되면 처음에는 아름장같지만 수술에 비하거나 그런 데 대비하면 아무 값도 아닌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각을 싸면 12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떠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명사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많은 분들이 아 눈병은 명사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우리 형님이 전이 박사를 지금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그건 네. 뭐 티를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는
2: 예, 거의 와서 병원에 한 20일 주원에 다 나와서 예. 그도 인천이 천이박살 시작했는데 누워서 이 자리 못하던 게 지금은 바깥 운동하는데 발뒤축이라 살짝살짝 둔다.
0: 예, 이전엔 발을 구슬고 다녔죠?
2: 예, 이전엔 줄줄 다리를 구슬고 이 발뒤축 언제 들겠습니까?
0: 그렇죠.
2: 지금 예, 발뒤축을 살짝살짝 들지 어떤 이 머리인데 서에 올라가서 예, 어떤 머리라 어루만진다.
0: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자마자 이거 복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예, 예 금방 나오자마자 그래서 인천 내 이거 대접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저기 약도 배달받자고 그립니다.
0: 그렇게 하시오.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하고 예. 가격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는 게 귀합니다. 예, 전화번호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무슨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냥에 혈압이 한 번씩 올라가면 내려야 한다. 형 높게 올라가도 한 어때 막 180, 190 이렇게만 올라가면 내려야 한다.
0: 예.
3: 예, 그럴 때 막 머리에 터진 것들 아프고 어디서 말할 때 없었다. 그래서 막 참기 힘들고 형 사람이 바쁜다 막 뭐가 좀 뭐 대신 바쁘 보대나고 이랬을 때다 막
0: 그 정도까지 증상까지 나타나고 숫자까지 예. 그렇게 올라간다면 중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예. 다시 어렵습니다.
3: 지금 다음에 줄줄줄 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니까 전이 박사 먹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0: 네.
3: 진짜 노벨상 두번 받은 약이 딱 진짜였습니다.
0: 특수하죠. 이 제품 예. 자체는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많이 먹어봐도 저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이 진짜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오전에 와 한 여섯 달 넘어 먹으니까 내 머리 아픈 게 좀 많이 나아지고 혈압이 엉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그리고 뭔가 심장도 다 후두둘 떨리면서 예.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랬댔으면 이제 그 심장도 후두후두 그러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차도 그래도 숨차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그렇죠.
3: 영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예. 영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 세심이로는 집에 아저씨 있습니다.
0: 예.
3: 그 녀석 비례 있으면서 예. 어찌나 소변을 다섯 번은지 그래서 지네 실수 없이 봤습니다. 저 얘기는 또 했습니다. 지네 해줘 될 수 없습니다. 지네 다섯 번은 가나 빨리 나도 못 가도 똑똑 떨고 어느 화장실 뜨고 어느 일이 있지 얼마나 힘든가.
0: 그렇죠.
3: 그러니까 자기도 자지 못하지 또 아침에 나면 자기도 신경질 쓴다. 막 짜증 내고 스트레스
0: 그렇죠.
3: 많이 받는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다.
0: 그렇죠.
3: 그리고 또 그것도 자지 못하고 계속 소리도 난다도 소리도 난다도 자꾸.
0: 그럼요.
3: 그러니까 제사 아이 다니 못다가 다른 사람과 신기해졌었지만 저때 사람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0: 그렇죠.
3: 습니다 예.
0: 큰일이죠.
3: 음성 소리 높이면서 이런다 말인데. 예. 걔들이 요즘에는 이거 쓴게 너무 좋아서 예. 잠을 형 잘 잔다. 소리 들라고 예. 소변 다소 많이 줄어들어서 계속 안 좋도록 산세 번.

0: 본다.
1: 예.
0: 그래서 넘어서 채서 내 어찌게 약이 있긴 조금 있었다는 것도 지금 같이 어르기 전에 지금 둘이 또 대답 받겠어. 둘이 같이 먹고 그래.
1: 이번에 가격 인상은 예. 이미 통지가 왔으니까
0: 예.
1: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0: 올해 또 어렵죠, 이 약은.
1: 아, 이 제품이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 설명드린 건 예. OTC 공약이니까
0: 예.
1: 완전히 시름 넣고 요성을 예. 따라서 100, 몇 개, 100날만 쓰게 되면
0: 예.
1: 기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0: 예, 예. 아, 올해 두고 쓰겠습니다. 올해 썼으니까.
1: 예. 예.
0: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약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예, 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예, 그냥 그거 먹여서 누워 있을 생각만 했습니다.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강의를 맹심해 둘 곳을 예, 각울도 되고 또 32가지 약초.
1: 중약제. 예.
3: 예, 32가지 약성분 들어가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이 제품 자체, 예.
3: 예. 이렇습니다.
1: 그렇죠.
3: 그것도 예, 적감부터 예, 맥이 나고, 예, 좀 머리가 예, 병신합니다.
1: 그러면.
3: 얼마나 아이디어에서 봐서 그렇을 때다. 예.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소화제를 그냥 한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소화제 지금 먹지도 않고, 그 지금 예, 소화가 잘 됩니다.
1: 그럼요.
3: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답답하고 황황하고 숨이 차서 하든지 이게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예, 좀 약을 좀 이거 오래 썼습니다. 몇 달 썼습니다. 그랬거나 어떤 예, 영영 기분도 조금 맥스나 썼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소변 장애가 있어서 예,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제나고 맥이 없어서 예, 하마하니까 예, 담백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감히 듣고 여보세요.
1: 예. 담백이 나가면 중시해야 됩니다. 예.
3: 예, 예. 그런 게, 지금은 어떤, 예, 여러 달 쓰니까 저리기도 하고, 예, 담백도 지금 없는가.
1: 그렇죠.
3: 없을까.
1: 탄가 그러나 탄하죠. 있으면.
3: 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화장실 보면.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고, 예. 또, 저는, 예,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 약을 쓰면부터, 예, 없어졌습니다.
1: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원래는 큰 문제 해결했습니다.
3: 예, 혈소판 감소증도 예, 또 맥이 없어서 그것도 그냥 또 누워만 있을 생각 했는데, 지금 맥이 나니까 혈소판도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이 약은 예, 정말 예, 대개는 예, 약이 영 좋습니다. 대개는 그것도 매우 합당한 약이 돼서 예, 좀 많이 싸서 약이 좀 있습니다. 예, 계속
1: 그렇죠.
3: 부지런히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가격 인상 전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전이 박사의 나은 1년 6달 썼습니다.
1: 그래요?
4: 네, 전이 박사의 좋으니까 나는 전문가를 싸긴 또 싸는데 확실히 약이 좋습니다. 뭡니까? 영양제란, 영양성분이 그 뭡니까? 비타민제라니. 그 다음에 영양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부가 이 완을 미용했는가 완 젊어 쉽네 젊어 보이게 합니다.
1: 그럼요. 예, 예.
4: 예. 그리고 맥이나 이 뼈대도 아예 붙대다.
1: 예. 약몽기. 그렇습니다.
4: 예. 예. 뼈용할 때 빼고 목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냥 가래 본대에서 그 코로나 한 두세 번 겪고 나니까 목이 그냥 그거 몇 년 동안 불편하던 게 그냥 이 약 먹고 기신 이렇다 말입니다.
1: 예.
4: 예, 용도였습니다. 걔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낫지. 예, 기억력이 좋아졌지. 심지어 영 답답해 여름엔 좀 그래서 죽을 알았던 게 걔도 여름엔 걔도 그러하게 걔도 무사하게 보낸다 걔도
1: 예.
4: 예. 그래 나 이 약을 계속 쓰겠습니다. 걔 내 동생 오늘도 사다 버린다.
1: 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금방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희 남편분이 신체 한몫이 아에서 와가지고, 병원에도 자수 입원하고, 메일리가 뛰어서 감기 자수 걸리고, 또 혈압도 높고, 또 다발성적인 세월에 인해서 계속 머리 어지럽고, 흉하고, 기운적 없고 이랬습니다. 황상 맥이 없고, 그래서 먼저 천이박스 썼댔습니다.
1: 예.
5: 천이박스 쓴 게 메일리가 많이 제거되고, 감기 자수 걸리던 게 많이 낫고,
1: 예.
5: 그리고 혈압도 운동되고 했는데 그게 또 텔레스에 있고 또 그 뭐니까 관절이 아주 좋아서 예. 제시미로 같이 쓴 것 같고
1: 예. 아주 리상적인 병합입니다.
5: 예. 예. 예, 선생님이 대사역 다당이 황진 다당이라고 해서 썼는데

0: 잡숫고 있는데 걔네 샘도 많이 좋아지고 만날 거 저기 뭐니까 서변이 양이 적고 다수가 많고 하고 그리고 허리 계속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주 좋았는데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럼요. 예.
0: 예, 그러니까 이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쓰면은 정말 건강 잘겠다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1: 배합이 너무 아주 우수한 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잘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그렇죠.
0: 예. 배선생님 충고 들은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주 예, 잘 일하고 계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이미 세심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소리도 나고 이 허리 다리 아프니 밤에 소변 타수가 찾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썼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3: 위에서 자꾸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이 허리 다리 아프니 걸기 바쁜 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3: 어차피 밤에 소변 타수 찾아가지고 그래야 이게 타수 어쩐 소리니까 다음도 지금 제대로 자고 사람 덜씩 납니다 이거.
1: 예.
3: 예, 이번에 활, 뭐, 약값이 오른다는데, 오르기 전에 좀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뭐,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건파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열선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뭐, 건파체 문제는 쇄신이로다. 그 정도까지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선택됐습니다. 이번에 가격 인상이 특수합니다. 이 제품만은 사회적인 수요량이 높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가격이 200원 인상됩니다. 698원부터 898원 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세상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도 있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건파트를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아주 잘 대하고 계시는데 갑을 갑 가운데서는 녹혈정 사슴이 핍니다. 사슴이 피는 직접 드시기도 하면 혈압이 고민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이 피를 건조식에서 작은 병 안에다 였는데 그거 따가운 물에 풀지 말고 따뜻한 물이나 어지간한 거 쉽게 그래서 식힌 그물에다 풀어서 식전에 한번 딱 드시고 그리고 이쪽에 그 을이라는 갑, 을 가운데 이건 갑에 속하고 을은 전록근과 32가지 중약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흘을 쓰고 그 갑을 제 닷새만에 한번 쓰거나 혹은 남성들 가운데 갑을 먼저 쓰고 이쪽 거 전노권을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닷새와 이런 나흘 이런 그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건파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빨리 효과를 보게 돼 있고 효과가 비교적 건파체 든든해야 심장이 든든하고 심장이 든든하면서 따라서 오장이 든든해지게 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바로 세신이로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이제 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기혈 보충을 해

있습니다. 빨리 기혈이 보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저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공능은 내가 젊었을 때 그 공능으로서 완전히 뭐 리콜한다 하기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능이 떨어지는 데는 어디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는가 하면 콤파치 허한 데로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콤파치 허하게 되면 뭐 우선 콤팥 직접 문제점을 나타내는 건 소변이 문제죠. 남성들 가운데 전열선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콤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남성 여성들 포함해서 소변 차수가 작거나 소변이 불량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차수가 많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여성들 가운데 혈뇨나 단백뇨가 나가거나 이런 건 절대 중시해야 됩니다. 일단 혈뇨가 나가거나 단백뇨 나가는 거 그래다 말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뇌독증으로 가는 거 자기 절로도 그때 가서는 이미 뇌독증길에 들어섰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 따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적중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 복용 과정에서 충분하게 느꼈지만 해도 기혈 부족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콤파치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이쓴 쫑양 해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큰 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잠을 못 자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제때 해결해서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세신이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전노권이란 사슴이 전반은 우리 인류에게는 큰 보배입니다. 사슴이 뼈, 살, 내장까지 포함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해서 다시 여기에 처방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전노근하고 그리고 독혈정 이것은 다른 처방에는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처방에만 있는 특수한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콤파츠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해도 91년도에 중국 과학원에 이게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수촌에 내려와서 무엇 때문에 여기 장수비결이 정간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상 8, 90세가 주연 노동력이었고 그분들은 병원이 뭐니까 병원 모릅니다. 그런데 가보게는 90세 할아버지가 듣자까지 했다는 이런 논문까지 나왔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해답이 나오게 됐는가?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여기에서 이런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간에서 많은 제품은 간을 상하거나 콤파치 지장을 주게 되어 있지만 해도 간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치를 도와주는 게 중요한 역할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토사자라든지 그리고 염복을지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간과 콤파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 가운데서는 지금 여기에 포함된 닦은 초바이수, 닦은 백술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복령이라든지 건비, 익비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윤폐 역할을 합니다. 맥동이라 성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심지어 혈당까지 조절받았다는 후루바란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적으로서 밤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나는 그만 많이 못 먹어 젊었을 땐 그만 먹었는데 난 지금 그만큼 못 먹어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드셔야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면역력도 올라가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든든해지고 골격이 든든하지만 든든하게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래저래 하게 되면 음식을 제때 드셔야 되는 건데 소화 공능이 떨어지니까 드시지 못해서 맥이 떨어지고 뭐 그 아래 그 종아리 그 부분은 애들이 손목만하게
근육이 다 위축되고 이래서 이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넘어지지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약간

나는 돌뿌리처럼 채워서 휘뚱 넘어지거나 이러면 그로 인해서 1년 가기 힘들고 반년 지나기 힘들 정도로서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그 종합해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사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주황민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관동정이 강기한 나루터 동쪽 기석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 공병년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 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동정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정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의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로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적이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애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닻이 없어서 뗏목을 고정하는 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떤 전사가 돌덩이를 닻으로 쓰면 안 되느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지요. 밧줄로 돌덩이를 묶고 강바닥에 던지어 겨우 뗏목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로 나갈수록 물살이 어찌나 센지 2,000근짜리 바위도 굴러가는 바람에 애를 먹었지요. 누군가 물이 천근 나가는 바위는 실어가도 넉냥짜리 쇠는 못 굴리는데 왜 무쇠 닻을 안 쓰는 거냐고 했습니다. 말이야 옳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만은 어디 가서 무쇠 닻을 얻는다 말입니까? 그때 한 전사가 대장쟁이들이 쓰는 모루가 무쇠인데 이 동네에도 대장쟁이는 있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 대장간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여경과 옹안 두 군데서 대장쟁이를 열 사람 남짓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은전을 주고 모루를 사다가 둘을 하나로 묶고 닻을 만들었지요. 시험을 해보니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다 보니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이번에는 큰 대광주리를 짜서 안에 돌을 꽉 채워넣었지요. 그러고는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찔러놓고 꽁꽁 묶은 다음 물에 던져넣었더니 뾰족한 대나무가 강바닥 돌 틈에 끼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정은 정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정말 공병 몇 사람이 뗏목 위에서 뾰족한 발이 달린 대광조리를 강물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그러자 흔들리던 뗏목이 제자리를 찾아서는 것이었다. 홍군에 공병이 있다는 말이야 진작 들었지만은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 부대인 줄은 몰랐다. 오늘 검푸른 강물 위에 기다랗게 놓인 초록빛 다리를 보면서 한동정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번에 오강을 건너는 일에서 그 절반은 동지들이 해낸 겁니다. 한동정이 엄지손가락을 내미며 말했다. 아닙니다. 동지들이 진지를 점령했으니 우리가 마음 놓고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지요.

1월 3일 새벽 주황홍군은 이긴 초록빛 다리를 건넜다. 노새 포병 그리고 수많은 짐과 들끝들이 모두 이 다리 우로 무사히 지나갔다. 비록 10만 군대가 뒤를 쫓고 있었지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도 주황종대를 따라 이 다리에 올랐다.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예술품을 감상하듯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면서 긴 진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우리 홍군이 아니면은 세상에 누가 이런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둘러보며 모태똥이 감탄을 했다.

눈이 내린 후 또 큰 비가 쏟아지는 이상한 날씨이다. 오강을 돌파한 신화를 이어 또 신화를 창조한다.

홍군이 오광이라는 절연 요새를 돌파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홍군은 누구나 수마를 탔는데 이 수마가 사나운 물결 우를 나는 듯이 달리는 데다가 전사들은 총칼에도 뚫리는 법이 없는 철갑옷을 입어 귀주 군대한테 손쓸 틈도 주지 않았다는 등 수마를 달려 200리에 이르는 오강 방어설을 무찌르는 바람에 귀주 군대는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해보고 무너졌다는 듯 수군거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귀주 군대에서 나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는지 백성들 사이에서 귀주 군대로 퍼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처럼 준이와 귀양으로 퍼져나갔다. 전설처럼 떠도는 소문 덕분에 기나긴 행군에 지친 홍군은 손쉽게 길을 열 수가 있었다. 한동정 황소가 거느린 탄은 오강을 건너 계속 앞으로 진격하였다. 그들은 기세를 몰아 적의 오강 방어사령부가 있는 저장을 점령을 했다. 저장은 후지 담부대의 여장이자 오강 방어사령관인 림수생이 지키는 곳이었다. 림수생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준이로 달아났다. 이튿날 그들은 또 깊은 골짜기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양암하를 건너 림수생의 부대를 계속 추격해왔다. 한동종과 황소가 얕은 골짜기 옆으로 난 구불구불한 산길을 행군하고 있는데 뒤에서 통신병이 나는 듯이 달려왔다. 단정동지, 정치위원동지, 유참모정동지가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류총참모정이 지금 어디쯤 있답니까? 한동정이 다급히 물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이를 겁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대리에서 빠져나와 산비탈에 앉았다.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군. 총사령의 전복문을 못 봤나? 총참모장이 이번 준이 공격에서 지휘를 맡게 됐다고. 황소가 말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강을 건널 때도 전선에 왔었지. 한동정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웃으며 말했다. 정참모장 동지는 지원이라면은 간도 커야

하겠지만 마음이 섬세해야 한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지. 내 보기에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수놓듯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나는 평생 닮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잘 따라 배워야지. 어? 황소도 웃으면서 대꾸를 했다. 한 시간쯤 기다리자 동쪽 산구비로 부루말 한 필이 나타났다. 녀석이 서두르지 않고 느릿느릿 걷는 품이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유백성은 색안경에다가 낡아서 다 주저앉은 모자를 쓰고 마루에 앉아있었다. 등에는 손때가 잔뜩 묻은 가죽지도 가방과 헝겊을 씌운 기다란 외가당 망원경을 메고 있었다. 류백승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었다. 그는 잡다한 물건은 모두 호위병의 손에 맡기는 다른 지휘관과는 달랐다. 한동정과 황소는 다급히 일어나서 맞으러 갔다. 류백승은 가볍게 웃으며 말에서 내려 그들과 손을 잡았다. 오래 기다렸지요? 류백승이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레이를 갖추어 말을 했다. 그러더니 한동정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총참모장 동지, 말을 보니까 9살이나 10살을 먹은 것 같은데 슬슬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역시 할 말은 다 하고 마는 성미였다. 류백승은 말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늦기는 했지만은 주황소비트 구역에서부터 여러 해 나를 따라 돌아다녔죠.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노백승은 풀을 한 줌 뽑아 말의 입에 가져갔다. 부루말은 제 흉을 보는 걸 아는지 풀을 씹으면서 고개를 쳐들고 조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류백승은 훌륭한 군인답게 소박하고 정중한 사람이었다. 경망스럽지도 않았지만은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를 잡지도 않았다. 남의 마음을 사려고 비위를 맞춰주는 일도 없었고 군의를 내세워 남을 짓누르는 일도 없었다. 그는 손을 털며 한동정, 황수와 함께 땅바닥에 앉았다. 요사의 적들 사이에 전설이 떠돌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누백성이 물었다. 들었습니다. 한동정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수마를 타고 철갑옷을 입고 오강을 건넜다더군요. 우리 홍군이 그만큼 위험있게 싸웠다는 얘기겠죠. 군대란 전략도 뛰어나야겠지만 위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죠. 싸움을 하되 사상자를 줄이고 탄화를 아끼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모아야 해요. 요백승은 지도 가방에서 조금 전에 적들한테서 빼앗은 5만분의 1짜리 준이 지도를 꺼내 무릎에 펴놓았다. 그리고 준이와 귀양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종사령이 3군단대로 여기 이 길을 끊으라고 했으니 저게 정원부대가 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준이 부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심계수라고 하는데 준이에서 30리 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적군이 주둔해 있는데 백성들은 구향탄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한동정이 물었다. 전탄이 하나같이 구련발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지. 사창이군요. 한동정과 황소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문제는 여기가 놈들의 촉각과 같다는 말입니다. 류백승이 웃음을 거두고 엄숙하게 말했다.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몽땅 섬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놈이라도 놓쳤다가는 준이 성에 있는 적들이 금세 알게 될 터이니까 다음 싸움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류백승이 고개를 돌려 외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한동정과 황소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걸 분명히 일깨워줘야 할 것 같아서 따라왔죠. 잘 알겠습니다. 한동정과 황소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노백성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는 지도를 가방에 넣고

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한동종과 황소는 서둘러 떠났다. 노백성은 말을 톡톡 치면서 말했다. 친구, 어서 먹게. 늑장을 부르서는 안 돼. 우리도 길을 다그제 하거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노백성은 말이 한참 푸르뜯게 하고 나서야 길을 떠났다.

한동정네 터는 그날 밤 단계에 머물렀다. 마을은 꽤 컸는데 동쪽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한동정과 황소는 심계수의 적을 무찌를 책략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적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몽땅 막아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부대가 출발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슬슬 모여들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곧 짐계수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앞서가던 영장이 와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냐고 물었다. 한동작이 마루에서 빗물을 훔치면서 소화부치었다. 이런 기회는 얻기도 힘들 텐데 묻긴 뭘 묻습니까? 제 시간에 어김없이 공격하세요.

0: 싸움은 싱겁도록 깔끔히 끝났다. 홍군이 마을로 들어간 지 반시간도 채 안 되어 전투를 마무리했다. 한동정과 황소가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포로를 200명 남짓이 모아놓은 뒤였다. 적의 영장은 병사 10여 명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어느 집 작은 뜰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결국 료백승의 말대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1: 아, 이제는 눈 좀 붙여도 되겠군.
0: 한동정은 황조가 뭐라 대꾸를 하기도 전에 젖은 옷을 벗고는 방으로 자러 가버렸다. 그는 자기 문은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치위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못마땅하기는 했지만은 몇 년을 관습처럼 그렇게 해오다 보니 황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황소는 준희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황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출애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최금란 작사 정혜승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특정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텐은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텐은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텐은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세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께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아, 네. 네.
1: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이번 달 17일하고 18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0: 네.
1: 장춘의 맹인의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0: 네.
1: 서장승 주임이사를 제가 려해라는데 이야기 되면 중의세가 출신인데 지금은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일찍이는 장춘시의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는 장춘시나 관성구에서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이분이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의 병증을 제때 말죠 발견하고 확진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죠 차용하는 이런 원칙인데 중의 출신으로서 항상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 가지고 정체관념하고 정티랍니다. 하늘로 변증 논체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의 선생들하고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진맥을 하는데 능히 말이죠.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진맥을 통해서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말죠 무슨 병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말죠 제때 파악합니다. 사실 우리 중의 전선에서 공작하는 분들 보기에도 쉽지 않거든요.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중의학에서 놓고 보는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0: 예, 이난자병. 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예. 흉비심통증, 천식기침, 예.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루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모종 피부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드름이라든가 소버짐이 대상포짐이 이러한 말이죠. 여러 가지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성 방광결석, 소뇨관결석 이러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낭종성 결석성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선결절, 란소낭종, 유선낭종 이러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이런 국가급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됩니다. 오늘은 시간을 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뇌혈관 질병이라 할 때는 말이죠.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병변이 생긴 다음에 뇌에 있는 공능이가 장애를 가져오는 일련의 증상들을 말하는데 우리 지구촌을 놓고 본다 할 때 매년마다 1,500만이라는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중국을 놓고 본다 할 때 비율이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10만 명에서의 300명으로 되는 분들이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험한 인소는 사망률이가 아주 높은데요. 10만 명의 환자 중에서 대략 보게 되면 200명의 환자가 말이죠. 이러한 질병으로 사망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1: 네.
0: 뇌혈관 병변을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출혈성 병변, 하나는 말이죠. 췌쇄라 합니다. 결혈성 병변. 출혈성 병변으로 놓고 본다 할 때에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혹시 여러분들이 연변병원 같은 티젠중심에서 검사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티젠중심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보고단이 나오거든요. 보고단에 말이죠. 노경스라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이것이 다 결혈성 병변입니다. 최쇄에. 이 노경스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림상에서 관찰해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머리에서 소리 나거나 맥이 떨어진다거나 주의력이 말이죠. 집중되지 못한다거나 기억력이 감퇴된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문인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저는 이제까지 이 머리 아프다 하게 되면 그냥 골포 동지고 있어야 됐단 말입니다. 예.
0: 심하구만요. 예.
2: 예, 그러면서 어지럼증 어떻게 쓰게 했는데 한번 어지럼증 약을 먹기 전에는 그 어지럼증이 끝이 안 나서 연고사 했는데 이 어지럼증 하고 난 맥이 똑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또, 고리구도 또 막 아파나고 이러면서, 연구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좋다는 이사는

0: 많이 보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대로 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맥이 똑 떨어지던 게, 그 장춘에서 오시는 소주임이 약을 한번 썼는데,
1: 예.
0: 계속 목이 통증이 났고, 어지럼증이 나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예.
0: 오, 영, 어떻게 반가분도, 예, 영, 여러 이사를 보였는데, 아이 되던 게 소주임이 약을 그렇게 쓰고, 웬만한 이사를 만나서, 예. 좀 약을 또 서서리, 영, 이런 뚝대또리지 그래.
1: 예.
0: 일요일날 오신다니까 예약해 주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우리 금요일로 예약합시다. 예.
0: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예, 이렇게 여름에 들어서서 이 날씨 더워 그런지 예, 위가 원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기만 하면 예, 붓기고 소화도 안 되고 예, 밤에 자는 것도 불편하고 예, 밥맛이 없고 예, 맥이 없고 이래서 예, 그 저 원장님이 하고 썼습니다 몇 번.
1: 예, 예.
3: 예, 예, 그렇게 붓기고 불편하던 거는 좀 낫은데 예, 이렇게 소화 안 되는 게 그게 좀 아직 낫지 않아서 오늘 더 볼라 가자 그랬다.
1: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예.
4: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맥도 없고
1: 예.
4: 소리 나가지고 이래서 그 장촌에서 오신 그 소진 치료를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예, 예.
4: 지금 이 잠 자는 것도 많이 낫고 맥 옆으로 맥도 지금 남다 지금.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이번에 올 때 한 번 더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그럼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저도 장촌에서 온 소주인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5: 저는 그 치료를 받기 전에는 어떤 병이 있었는가 하면 맨날 골이 아프고 허리 터분하고 정신이 안 나고 맨날 아스스하고 씹으면서 내 감기 온 것처럼 그랬습니다.
1: 예, 예.
5: 그래서 어제 나는 그냥 어제 감기를 달고 있는가 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만 했는데 확정한 진단은 못 받았습니다.
1: 예.
5: 그런데 이 선생을 처음 배웠는데 제가 무슨 알지도 못하는 거에
1: 예.
5: 갑상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1: 그래입니까? 예, 예,
5: 예.
1: 예.
5: 한 말도 하니까 난 알지도 못하는 병 갑상선 병이라고 그랬대다.
1: 예.
5: 그래서 네가 곧 후리터분하고 저기 정신이 안 나고 그냥 감기처럼 아스스하고 춥단 말입니다.
1: 예.
5: 그래서 그날에 그래 약을 짓고 그다음에 믿기지 않아서 그다음 월요일날에 연비병원 내분비과에 갔댔습니다.
1: 예.
5: 그래 가서 거기가 박사 선생님 배웠습니다.
1: 예.
5: 배우니까 나의 갑상선이 옳다 합대다.
1: 예.
5: 그래
1: 예.
5: 기계 치료도 거기서 기계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내 갑상선은 악성은 아니고 양성인데 치료를 하면 된다고 그랬대다.
1: 예.
5: 그래서 정말 신심을 가졌습니다. 야, 이 선생님 정말 용하다고.
1: 예.
5: 어쩜 이렇게 기계의 검사가 이렇게 똑같이 진단을 내는가고.
1: 예.
5: 정말 나는 이 선생 정말 기술이 높다고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5: 그래서 이 선생 치료를 받았는데 첨약을 쓰고 그랬는데 아스사하고 치는 것도 이렇고 지금 길에 나가 댕겨도 얘 내 정신이 납니다.
1: 예, 예.
5: 아, 이제는 정신이 흐릿흐릿한 게 나무 정신을 사는 것 같은 게, 예, 예. 그랬습니다.
1: 예.
5: 아, 그런데 너무 좋아서, 예, 이 선생 치료를 나는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효과 있어서 완전히 떼자고 소리에, 그럽니다. 그런데 내 갑상선이 이 선생 말하는 게, 예, 거칠로 뛰어난 게 아니라 속으로 있다고 그랬대다.
1: 예, 예.
5: 저울로 저는 알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모가지를 만져봐도 몰랐단 말입니다.
1: 예, 예.
5: 그런데 이 선생은 내 너무 계속 너무 기술이 높고 정말 용해서 예. 정말 용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완전히 내 이거 뿌리를 뽑기 위해서 치료를 더 하자고 이번에 오면 또 보이자고 예약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금요일로 합시다.

0: 그리고 예,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교대할 게 있습니다. 예.
1: 예.
0: 갑상선이라는 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예. 말이죠.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예.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이라든가 예? 기능저하라든가 예. 갑상선 염증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예, 갑상선이라는 건 병이 아닙니다. 원래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없으면 상세납니다. 예.
1: 아, 그랬더니 그 예. 예. 아, 수사하고 감기 증세도 그게 없어졌어요.
0: 예.
1: 어?
0: 예, 예,
1: 예, 예. 선생님 정말 이런 좋은 분을 선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응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예.
2: 예. 네, 그래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저, 과윤도 선생님과 좀 비어잡게 됩니다.
0: 예, 어떤 전화입니까?
3: 아, 어째, 저, 이, 요담배에다가 올라갔어요.
0: 아, 그러세요?
3: 예.
0: 예. 연락이 예. 됐습니다.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수구원자에 예약합시다. 전번 줄이 가서 예,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흐릿하면 당뇨 종합을 흐릿하면 하고, 아래 장단지가 붓기고, 예, 그리고 그래, 치료 받아서 한 줄이 먹었는데, 예, 지금 또 어제 여름 잡아 그런지, 혈압이 올라가 그런지, 머리가 막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 야. 오늘 가서, 마저 가서 예, 점약제 먹자고 해서, 그래, 예약, 수구원자를 예약하자고 그래.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내가 좀 이걸 잡으러 안 와서
0: 예. 예.
5: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가서 좀 약을 써봤는데 안 됐어요.
0: 예.
5: 그래서 저 장춘이 그 선생님이 약은 한 5달 썼어요.
0: 예.
5: 뭐 근데 잠으로 뭐 미네 정말 하나에 뭐 2시간 자나 마나 하든지 5달 쓴 게 한 서너 시간씩 예, 자고 있어요.
0: 예.
5: 그래서
0: 허전입니다. 예.
5: 많이 허전져서 지금 또 그 그걸 좀 써보려고 하는데 언제?
0: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와서 문진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우리 연락합시다. 예?
5: 예, 알았습니다.
0: 예, 하루 예. 빨리 건강하세요.
5: 예,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박상호 선생님께서 이 위 부디 사고 밥맛이 없고 어쩌든 위 불편했습니다. 근데 약수인데
0: 예.
6: 지금 밥도 잘 먹고 맥이나고 이래니까 지금 한번 여러 번 더 써보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예, 이게 다 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오늘은 예, 뇌혈관 질병에서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7: 나는 어깨, 허리, 무릎, 발등 다 부깁니다. 강철수 선생님 약을 약발 그 수호에 많이 놨습니다.
0: 예, 예.
7: 진도 맞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7: 그게 더 먹으려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인계 다 예. 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0: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2: 저는
1: 네.
3: 말씀하세요.
2: 예.
3: 말씀 주세요.
2: 예, 말하고 있는데요.
3: 예.
1: 네. 어떤 증상입니까?
2: 예, 저기 그 맥이 없단 말입니다. 예. 밥은 좀 먹는데 맥이 없고 예. 그리고 또 예. 앉아서 일어나면 어지러워가지고 소리 앞이 캄캄한다.
3: 예.
2: 그래서 이 여름 나기 영 곤란하단 말입니다. 예. 여름엔 또 더하지 뭐. 예.
3: 예.
2: 아무리 일어나 맥이 없어가지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렇지 뭐. 예. 그래서 예. 그 박창호 선생님인데 가서 예. 첨약을 좀 예.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3: 예.
2: 차례로.
3: 예.
2: 그런 게 지금 예.
1: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호가 안 졌네요. 네, 그래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께 조금 한번 문의하자고 됩니다.
3: 예, 무슨 상황입니까? 예,
4: 저기 한 달 전부터요. 오른팔이 아픔에 이 어깨 박죽도 못 쓰고 이 젓가락질 하자도 다 이게 하기 힘들더라 말입니다.
3: 예.
4: 그래 어느 선생 보이면 되겠습니까?
3: 아 그러면 그 저 내일에 금요일입니다.
4: 예.
3: 장촌의 명의의 서당승 주임이사 갑니다. 이분은 보이시오?
4: 예, 예, 알겠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서주임입니다. 예, 예.
1: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예.
5: 예. 저는 예, 그냥 이 고질병인데 허리로부터 이거 엉덩이 쪽 그리고 이 다리 예 그냥 예. 이 줄이 쭉쭉 뻗치고 야 많이 이거 아프고 그러고 이 바바닥도 그지 지금 막 저리고 그랬는데
3: 예.
5: 예 그래가지고 요 며칠 전에 저 강철수 선생님 치료를 받고 침구도 받고 저기 첨약도 제다 먹었습니다.
3: 예예예
5: 예. 예, 먹고 그래 많이 지금 나, 예, 좋아지고 이래 그러니까 한번 또 가 보이려고 예약하려고 저기 전화했습니다.
3: 예 그냥 오세요. 연기가 다 예. 됐습니다. 예예예예
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3: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3: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아요.
3: 예
6: 그래 이 요림돼 그런지 머리가 띵 하고 예 어지러워요 자꾸.
3: 예예. 예.
6: 그래서 그 장촌에 계시는 서주임 이사가 잘 한다고 해서 그 이사 좀 배우자고 예약합니다.
3: 예. 그러면 내일로 연락합시다. 금요일에.
6: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3: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7: 서주임 이사께서 오신다는 게 지금 예약하다고 그랬나.
3: 어떤 상황입니까?
7: 세 번 치료를 받았는데 위일 때문에 그런데 대마는 별로 크게 모르겠는데 저녁 먹고 댄스를 보다는 어떻게
3: 예 그래요?
1: 네.
3: 그럼 내일로 연락합시다. 예?
7: 예 그렇게 예. 합시다.
3: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문의 전화 다시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8: 예.
1: 네.
3: 안녕하십니까?
1: 네.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예.
8: 저는 이 몸이 그 건강 상태가 그 좀 많이 어지럽고
3: 예.
8: 이렇게 밤낮이 떨어지고 맥이 없단 말입니다.
3: 예.
8: 이 여름 나기가 좀 곤란하죠.
3: 예.
8: 그래서 이런 소개로 길태승님 문진부의 그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두 번 갖다 먹었는데
3: 예.
8: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3: 예,
8: 그래서
3: 그래요.
8: 한 번 좀 더 갖다 먹으려 합니다. 지금 이 운동에도 참가하고 예. 그렇게 딱 먹여본 줄 모르겠습니다.
3: 전이
8: 예. 일어나기 딱 싫단 말이에요.
3: 예, 예. 그냥 그러니까. 오세요. 예.
8: 예.
3: 연기 다 됐습니다. 예.
8: 예. 오늘 또 가려합니다.
3: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9: 예. 그 저는 예. 네. 경색 환자인데.
3: 예.
9: 그 박윤덕 주임이 약을 쓰던 환자입니다.
3: 예. 예. 예.
9: 예, 그래, 그, 그냥 그걸 머리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3: 예.
9: 그러고 죽고 어지럼증하고

0: 그하고 자꾸 이제 나한번 기억나는 게 아니 됩니다. 잊어버리고 그만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지나가다가 또 돌아 정말 뭐 예쁜가 없고 생각 안 하네.
1: 예.
0: 그리고 또 남에게도 용 없고 이렇게 그렇게도 용 없고 이렇게
1: 예.
0: 또 박윤덕 선생님하고 어쩌면 지금 필수였습니다.
1: 예.
0: 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전일입니다.
0: 예, 사람도 좀 잘 자고 예. 네, 정립도 깜빡하는 것도 많이 나쁜 게 아닙니다.
1: 예.
0: 그 달맥이 나사돼가지고, 이 순결하면 올 때, 요즘 바쁘던 게 지금 오성이, 그럴 수 있고, 많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1: 예.
0: 오늘 또 양질러 가려고 예약이 되겠습니까?
1: 예. 예,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미 연결됐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그 병원이 처음인데요. 지금 제가 아픈 거 얘기하면요. 이게 그 어깨에 박죽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3: 거길로부터 약간씩 아프다. 이주는 조금 이제 얼마 지나,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 발이 밑으로 쪼글로 이렇게 찡찡찡 절해난단 말입니다.
1: 예, 예.
3: 이거는 무슨, 어느 선생님 보이면 되니까?
1: 내가 보건대는 견주염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내일에 우리 전문가 선생에 특별 요청이 예. 옵니다. 예. 서장승 주임이라고 해.
3: 예.
1: 이 부분은 보이세요?
3: 근데 선생님, 이거 내가 바로 이렇게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뒤, 아픔, 아래, 다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내가 한번 가서 배웠는데, 이렇게 간, 이렇게 경락이 막혔다고 또 이렇게도 말았대요.
1: 아, 그 중요하게서 경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에
3: 예,
1: 이사
3: 예.
1: 선생님을 보이자면 예. 연기를 계십니까?
3: 아닙니다. 위에 용도 있습니다.
1: 용도이면 내일에 오십시오. 그 서장승 주임 이사를 보이세요.
3: 아, 그 선생님은 이미 골과 그 개털로 얘기해.
1: 예, 이분이 예, 전문가 선생입니다. 골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3: 아, 예. 알았습니다. 제가
1: 서주임이
3: 어도마 봅니까?
1: 아니. 이틀간에 오전 오후 다 봅니다. 내일하고
3: 아,
1: 모레.
3: 그렇습니까?
1: 예. 서주임이.
3: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어째 혈압이 조절 안 되고 예.
1: 예.
4: 오주름 쯔이 나면 좀 골이 휘잉 하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원장 선생님을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약 됩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얘는 연결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아 그냥 가면 됩니까?
1: 예.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우리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CT라든가 MRI라든가 이렇게 해본 분들이 있는데. 노경스에 이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온근의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80%를 차지하는데 당연히 어느 부위에 그 경색이 생겼는가 면적이 어떤가 여기에 따라서 환자들의 증상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다 중시를 불러들고 어떤 증세에 따라서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을 보이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는 연일 극단적인 폭우의 습격을 받았고 도나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감음대처지휘본은 7월 14일 20시부터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도나시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당의 군중 조직력과 사회 호소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정밀 시책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봉사를 강화해 홍수 긴급 구조 구호라는 이 간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목단강 주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나시 도시구역 일부 제방 구간이 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호가봉은 물막이 작업 진척을 살펴보고 물 정황 감측, 수위 상승 추세, 위험 우환 조사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력을 다해 수위를 통제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방 안전의 첫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물살 변화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강렬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을 신속히 대비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 도로 구간을 찾아 고인물의 깊이와 临시 위험 해소 조치, 오가는 행인과 차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 고인물 빼기 작업을 잘하는 것은 대중의 출행 안전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행과 관계됩니다. 한 지점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동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물이 심하게 고인 지점에는 봄프차를 신속히 동원해 강제 배수를 진행하는 한편 인원을 조직해 쌓인 진흙과 모래, 락엽과 잔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규범적으로 경계선을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해 차가 잘못 진입하거나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와 뺄 물길, 지하 상가, 저지대 구역 등 중요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비 오기 전 조사, 비 오는 중 순찰, 비 그친 뒤 재점검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배수와 침수 방지 자원을 통괄 배치하고 도수관을 새로 설치하며 배수구를 원활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고인물이 신속히 배출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 대중의 출행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대중의 안전한 대피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临시 대피소에 들어가 대중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 상황, 식생활 등 정황을 세심히 물어보고 대중의 정서를 인내심 있게 달래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하면서 당위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고 홍수가 물러간 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기층 일상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교대 근무, 물자 비축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작품을 발휘해 대피소의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대중이 시름 놓고 위험을 피하며 증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라고 경례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은 도나시 홍수방지 감음대처지휘부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사명감을 보이고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도나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당면의 첫째 가는 대사로 삼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다지고 긴급 구조구호

0: 사업을 신속히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강우 상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중점 구역과 중점 시간대의 단기, 림시, 조기 경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홍수 방지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재해 조기 경보 정보를 대중에게 제때 발표하며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구역의 대중을 과감하게 대피시켜 한 가구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상류의 류입수와 하류의 수위를 엄밀히 감측하고 련합 의논과 정밀한 연구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지질 재해를 힘써 방비하고 위험 우환이 있는 지점에 대한 동태적 순찰을 강화하며 대형 긴급 구조 설비와 전문 구조 역량을 고위험 부위에 미리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야외 물 관련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풍경구, 민박과 야영지에서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한 폐쇄, 중지,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보고 기간 모든 야외 고위험 활동을 엄금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을 다 거쳐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도로 복구와 손상된 전력 공급 시설 및 통신 시설의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배수 및 준설, 쓰레기 운반 처리,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잘해 피해 지역의 기본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소경량,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한 지속적인 강우 영향으로 우리수 여러 지역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각 부문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나타나 도시구역과 여러 향진에 고인물 피해가 발생하고 부분적 구역에는 수도와 전기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즉각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위험 구역 대중 대피 배치 작업을 앞당겨 전개했으며 각 부문에서 전원이 일터에 나서 주야로 분전했습니다. 공안 구조 역량은 일선에서 위험 구조 작업을 전개하면서 증수기 안전 장벽을 굳게 다졌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저는 도나시 직업교육중심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도나시 홍수방지 사업 림시 집중 대피 지점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연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강남진 목단강 연안의 촌민들을 이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물자가 충분히 비축되고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업일꾼들이 차례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나시에서는 배치 자원을 통과해 안명호진 촌민들을 미리 관지진 중학교, 관지중학, 관지진 중심소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각 대피소에는 생활용품, 식품, 식수가 충분히 마련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근무, 식사 공급 등 봉사를 제공하며 대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림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부터 수문 기상 정황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목단강 연선 강 마을 3층 및 그 이하 저층 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작업을 진행했는데 총 1만 2천여 가구의 주민 2만 6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응급 조치를 취해 긴급 구조, 교통 복구, 물자 보장, 물과 전력 공급 및 통신 보장 사업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우 정황 변화에 따라 강과 하천, 저수지, 저지대 등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각종 피해 손실을 전면 조사하고 큰 물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수리, 민생시설을 다 거쳐 복구하고 재해 후 소독 살균, 물자 공급 보장, 농업 생산 회복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시 농촌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게 됩니다. 10월 새벽 불화 통화 수위 상승이 관측되사 연길시에서는 즉각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불화 통화 주변 관건 구역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업일꾼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든 구간을 순찰 감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화 사회구역 당위석이 소락입니다.
2: 早上五点呢，我们
1: 새벽 5시

0: 통지를 받고 당직 인원이 즉시 강변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제때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 각 가도에서도 신속히 사표구역 사업내꾼들을 배치해 위험 부위를 검사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챗그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증수기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발송해 강변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불화 통화 열애 방조 유람선 부두에서 연변 소방 구조 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가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 대상 리위입니다. 24시간 당직 전화를 배치하고 모든 선박과 모터를 점검해 장비차에 실었습니다. 목전 연결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 정황을 감측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 방지 방어선을 굳게 지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전시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증수기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0시 도문시 인민무상부에서는 시 홍수방지 감원대처 지휘부의 긴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석현진 송림촌 구간 하천수위가 한계 육박해 연안촌 마을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즉시 홍수대처 응급대응을 가동하고 응급민병 위험구조대를 신속 집결시켰습니다. 55명의 민병이 밤새 위험 현장으로 출동해 제방 보강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주야 연속 작업 끝에 약 5천 개의 모래주머니로 길이 60m, 너비 2m, 높이 1.5m의 견고한 홍수방지 제방을 쌓아올려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수호했습니다. 7월 14일 오후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의 도로 침수, 통행 제한 상황에 맞춰 우리주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대형 구조 장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현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하천, 도로 퇴적물을 청소하고 도시와 농촌 배수관 및 홍수 유도 통로를 뚫어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구조대는 구조보트를 활용해 야간 수상 수색 구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침수 구역과 피해 마을을 구역별 가구별로 철저히 살펴 위험을 확인하고 고립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식품, 식수 등 생활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기본 생활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목전 전주 관련 구조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우 정황, 물 정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실제 정황에 따라 구조 방안을 조정하고 조속히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연일 비가 내려 우리주 철도, 도로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수 과정이 끝나면서 목전 여러 면에서 정상 운행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13일 8시부터 7월 10일 8시까지 전주 평균 강수량은 67.6mm이고 우리주에서 강수량이 250mm를 넘는 관측소가 한 곳, 100mm 내지 250mm인 관측소가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강수량은 도나시 대석도진 반석촌에서 나타나는데 256.2mm였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7월 15일 주 자연자원국과 주 기상국에서는 연합으로 비온 후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 위험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7일 이내는 지질재해 고위험 시간대이므로 광범한 대중과 각 시공 단위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연길 참호단 관할구역 려갱열차 운행이 질서 있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 경유 려갱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고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경유 다수 려갱열차도 동시에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7월 10일 장백산과 대련북을 오가는 G8144편, G8141편 열차는 운행을 중지했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과 통화를 오가는 4246편,

0: 4호편 열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삼일꾼들은 여름철 운수 고봉기 역에 력의 그름이 집중되게 여객들이 앞당겨 역에 도착해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연변 경내 고속도로는 정상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오늘은 서원에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 분야에서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 명확히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서원을 설치한 첫 법률로 신시대 립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서원은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서술 조선으로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장기적인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명백히 서술했고 근대 이래 시종 대통일 신념을 견지하고 영영한 투쟁 속에서 중화민족이 자유에서 자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한 것을 명백히 서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거둔 역사적 성과를 명백히 서술했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반드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해야 하는 역사 논리, 이론 논리와 실천 논리를 깊이 명시했습니다. 특히 서원 제4 단락에서는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이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적 혁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처음으로 법률에 수록해 국가립법의 방식을 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 준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폭우, 태풍, 강대류 등 극단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 미니 프로그램에서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및 재해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검색창에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를 검색해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응급 조기경보 시작을 클릭해 재해 조기경보 알림과 위치 정보 취득 권한을 허락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하며 여러 재해 조기경보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올해 연변 1중, 연변 2중 최소 합격 점수가 공포됐습니다. 올해 1중 타월반 전주 보통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08점이고 원 민족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22점입니다. 연변 1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46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42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3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67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47점입니다. 연변 2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15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06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0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31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11점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개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9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공기오염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주 무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저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 각 현 시들에서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 위험에 직면해 왕청현에서는 홍수 방지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감시 측정, 조기 경보, 잠재적 위험 조사, 대중 대피, 긴급구조, 보호, 배치 보장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대중들의 홍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 앞서 왕청현에서는 관할 구역 내 15개 주요 하천, 각종 저수지 등 중점 홍수 방지 구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 조사, 조기 정돈, 조기 발부를 견지하고 홍수 방지 안전 위협에 대한 그물식 조사를 펼쳤으며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전부 临시 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 방지 전문 예비안을 전면적으로 개정 보완했습니다. 8개 홍수기 하천 공사 대상에 대해 전문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홍수기 시공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했으며 시공 안전 위험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홍수기 시공 안전 사고의 발생을 예방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수방지 사업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홍수방지 지휘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수방지 사업 책임제도와 소속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홍수방지 책임자를 확인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비추어 왕청현에서는 각급 종합 긴급조대를 편성하고 구조장애물 제거, 물자 운수 등 여러 전문 소조를 내왔으며 홍수방지 훈련을 전개해 대호의 빠른 대응을 보장했습니다. 모래주머니 구명조끼 사업, 조명, 설비 등 긴급 구조 물자를 통일적으로 비축하고 무전기, 위성 전화 등 통신 설비를 갖추어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신호가 중단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원활한 통신을 보장해 위험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에서는 이미 총 1,340명으로 구성된 29개 홍수방지 긴급구조팀을 구성하고 긴급구조 기계설비 216대를 배치했으며 32곳의 응급피난장소를 과학적으로 설치하고 각종 재해구조물자 4,500건을 비축해 홍수기 돌발상황 응급처치 대피와 배치 등 업무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홍수방지 과학보급 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급 위협 단계의 대외방송, 동굴, 소리방 등 경로를 통해 기상 조기경보와 피난 지식을 제때 보급하고

방송, 가정 방문 등 방식으로 대중들이 폭우 날씨에 낚시, 방목 등 위험한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촌내 피난 대피소, 대피 절수로선을 명확히 알려주고 대피 요구를 보급하는 등 조치로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홍수 방지 사업에 협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네, 도나시에서도 전력으로 홍수 방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 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원칙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나시는 재해 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해 안전 생산 및 홍수 방지 업무 회의와 지질 재해 방지 전문회의를 열고 위험요소 점검, 비상훈련, 물자 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의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 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는 향촌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습니다.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일꾼들은 고로령 로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들을 부축하거나 어버 호송해서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이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장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작업을 능동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민화사유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회의를 소집하고 6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해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시가 났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0여 곳의 홍수방지 모래 주머니를 섞고 독거로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 빈주가도 림원 사위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지점 침수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